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타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소통을 하려면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소통,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분과 소통을 잘하려면요,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표정도 살피고 몸짓도 살피고, 이런 몸짓 외에도 외마디 소리들을 하잖아요. 에잉 뭐 이런다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비언어적 단서라고도 합니다.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당사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지원하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이든 지원자든요, 당사자의 몸짓이나 행동, 표정을 잘 살펴야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지? 이 행동 다음에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건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0: 예. 발달장애인이면서 의사소통을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잘 살피는 것이 소통에 큰 도움이 되겠죠?
1: 맞습니다. 정말 이 섬세한 살핌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당사자가 말하는 그 짧은 몇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인데요, 그 말은 사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0: 저희가 이 행동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어서 또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폭신폭신한 그 면봉으로 바꾸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면봉을 던져버리죠. 계속 나뭇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계속 면봉으로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전혀 나뭇가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면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면봉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면봉이 필요할 때 다른 말로 요구하더라고요. 면봉을요, 제가 마보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익숙한 지원자는 괜찮은데 지원자가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쓰게 되면 다른 지원자가 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바뀐 지원자는 맨 처음에 마보기 달라는 뜻이죠. 요청하는 언어인데요. 그럴 때 이 마보기가 뭐지 싶어서 설마 이분이 만보기를 찾으실까 싶어서 만보기가 있는지 사무실에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마보기 달라고 하니까 전임자에게 물어보니까 면봉이라고 들은 거죠. 이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요, A당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줌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기가 버려놓은 그 쓰레기를 이 아줌마가 언제 와서 이걸 버려주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걱정 말아요.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버려줄 겁니다.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줌마 그러는데 어떤 만약에 여직원이 저 아줌마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습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또 장사자가 있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밥 먹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밥 먹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언어가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이런 의사소통들은 당사자와 매우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사람이 알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지원자는, 좀 초보 지원자는, 아 이거 저는 알아듣지만 이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하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벌써 성인이고 이렇게 소통하며 지내온 세월이 습관이 돼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도전 행동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요,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주려구나, 고쳐주려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도전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도전 행동이 자해 행동이고 타해 행동이고 기물 파손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최소한 잘 지내려면 최소한 이분이 도전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내는 하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지원하는 사람이 더욱 좀 품위 있고 고차원적인 말로 바꿔주려고 하기보다는,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분이 밥 주세요 하는 얘기는 지금은 집에 가자는 얘기구나 하고 얼른 해석해서 알아듣고 대처하는 게 당사자도 지원자도 좋은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1: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사자들이 평생 우리와 지낼 것도 아닌데 비장애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아우, 그런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매너 교육, 금융 교육, AI 사용 교육 이런 것도 하면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쳐주려고 하고 바꿔주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도전 행동이 나오는 분이라면요, 조심스럽죠.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욕구와 목표가 지원하는 사람 당신 자신의 욕구이고 당신 자신의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해하기 어렵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 행동을 유발하면서까지 교육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전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0: 개별 맞춤식으로 잘 지원할 때 이분들이 점점 좋아지기는 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6명, 7명, 8명, 9명 단체 생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입니다. 이분들이 좋아져도 좀 지속적으로 정말 도전 행동이 많이 약해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늘어날 때까지 개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단체 생활에서 이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산책할 시간이니까 신발 갈아신고 나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나가고 싶지 않고 싫고 아프고 해서 1대1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요. 비장애 인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을 바꾸려거나 습관 고치려고 하면 아마 장시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큽니다. 이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요. 환경이나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한다는 그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면서 도전행동 강도 빈도가 높으신 분을 지원할 경우에는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당사자가 지금 소통하는 방식을 얼른 파악하고 얼른 익히고 그거대로 지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오늘 하루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겁니다.
1: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지치기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입니다. 보통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멈추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우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하는 것이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이 피곤해질수록 근육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거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나 다리가 조금 무거운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무리하면 몸이 더 굳거나 움직임이 훨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보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이제 멈추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느려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평소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피로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려주는군요. 그러면 뇌병변 장애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뇌병변 장애는 사람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팔에 힘이 점점 더 들어가기도 하고 손이 꽉 쥐어지거나 다리를 떼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동작을 하는데도 숨이 더 가빠지거나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나에게 조금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 중에도 회원분에게 자주 여쭤봅니다.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나요? 호흡 편안하세요? 운동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지속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 갈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잠깐 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2: 맞아요. 자, 평소에는요, 뇌병변 장애가 있으셨지만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아주 안정적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운동을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나자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더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원분께서는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날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동작을 다시 해보니 아까보다 몸의 긴장이 줄어들고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운동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회원분께 더 자주 말씀드립니다. 쉬는 것도 운동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을 할 때

0: 지도자나 보호자는 어떤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할까요?
1: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까지 해야 할까보다는 오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도 동작만 보는 게 아니라 회원의 몸의 변화를 함께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어깨가 더 긴장되지 않는지,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호흡이 짧아지지 않는지와 같은 것을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보이면 무조건 더 열심히 하자고 하기보다는요, 잠시 쉬어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운동 지도자는 회원을 끝까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1: 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시작해주세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시작하셔도 좋은 동작들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려봅니다. 숨을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이제는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빠르지 않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도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오늘의 운동은요,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몸에게 이제 움직입니다 라고 천천히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0: 예, 몸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인데요. 자, 이제 조금 더 움직여볼까요?
1: 자, 이번에는 몸의 무게를 천천히 옮겨보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앉거나 서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진행해주세요. 누워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서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양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이제 몸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겨보겠습니다. 왼쪽은 그대로 바닥에 둔 채로 오른쪽에만 조금 더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봅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연습을 진행해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몸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오른발도 천천히 앞으로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천천히 들어올려 볼게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체중심을 옮기며 팔도 천천히 함께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몸의 체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왼팔도 동시에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몸의 중심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때 몸의 중심이 움직여도 팔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는지, 어깨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지, 또 몸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지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오늘의 동작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의 체중심을 옮길 때 몸이 편안하게 따라오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예. 자,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움직여볼까요?
1: 네, 이번에는 허벅지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역시 앉아서 누워서 돌다 좋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기대지 말고 길게 세워주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 양 무릎을 세우거나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자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무릎을 펴보겠습니다. 무릎을 끝까지 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내 무릎을 뻗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며 천천히 들어올리고 잠시 유지한 뒤에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움직이는 동안 숨을 참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하며 이어가주세요.
0: 예, 오늘은 운동을 배우긴 했지만 잘하는 방법보다는 잘 쉬는 방법을 배운 느낌인데요.
1: 네,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이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몸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운동을 하셨다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0: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운동을 더 안전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네, 장윤화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강정배의 잡힐 듯 먼 고향아.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죠.
0: 예.
1: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술래 전인데요. 이 전시는 인공지능과 로봇,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감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입니다. 관람객도 작품의 일부가 돼서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지금 식물 로봇은 천장에 있는 태양과 그 다음에 40개의 식물 로봇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밝기 또 그 약간 일몰과 일출까지를 제가 표현을

0: 해봤는데요. 그럼 태양의 그 조도에 따라서 식물로봇들이 안에 있는 조도 센서들이 빛을 받아서 그럼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값을 서버로 보내서 그 서버가 40개의 소리를 합성해서 지금 우웅하는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냈었고요. 실제 식물 로봇도 저 빛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크기와 빠르기가 결정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예, 현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데요. 일반 전시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AI와 로봇, 빛과 소리, 진동,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작품 대부분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예술과 사람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시장 운영부의 최인경 대리 만나보시죠.
3: 이번 미디어 순례는 장애예술인들 그리고 장애예술인들과 협업하는 작가님들께서 미디어라는 매체를 재료로서 원래 해오시던 작업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함께 해보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고요. 이름이 미디어 순례인 것처럼 원래 순례라는 이름은 순례잡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순수 한글어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술자에 올레자를 써서 기술과 그리고 작가님들이 서로 촉구촉기는 관계처럼 함께 나아간 다는 뜻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또 도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애예술인들은 사실 미디어를 원래 작업으로 이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곽요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디어 전시를 AI와 함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셨고, 약간 장애예술인들에 있어서 새로운 매체로서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전시로서 저희가 이런 전시 기획과 또 미디어를 접목한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감각과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어떤 작가들이 참여한 건가요?
2: 네, 이번 전시회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다양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가는 박은영 작가입니다. 박은영 작가의 작품은 투명한 구체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데요. 이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작품이 서로 교감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은영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이 투명 구체가 그 비눗방울들을 상징을 하고요. 관객이 이 설치에 개입이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관객과 이 작품이. 관객이 얘네들한테 다가가면 센서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불빛들이 이제 뭐 시차를 두고 밝아진다든지 움직임들이 연동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관객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현재가 시간이 지나 비물리적인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한 작업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인터랙티브 설치로 관람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공간이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자연광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관람자의 존재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작품은 고정된 장면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변화하며 현재의 경험이 기억으로 남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1: 예,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나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유석 작가입니다. 김유석 작가는 식물 로봇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전시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0: 숲에 이렇게 바람이 흐를 때 나는 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소리들을 미디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바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많은 잎사귀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쏴 하는 소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많은 작은 아이들이 여러 개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들려고 식물 로봇을 이제 여러 대 배치하고 그 여러 식물 로봇들이 받아들이는 조도의 값, 빛의 밝기의 값을 가지고 소리를 이제 합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이번에 식물 로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로봇인데 식물인 조금 특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인공 생명을 주제로 한

0: 사운드 설치 작품이고요. 그래서 태양하고 여러 개의 식물 로봇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미디어 환경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1: 예, 식물 로봇이라니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직접 체험해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번 전시가 참여형 전시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는 감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가님이 설명하실 때 이제 자연스러움을 되게 강조하신 것과 동시에 뭔가 공상과학이나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이 공상과학적인 부분이랑 자연적인 부분이 이렇게 결합된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신 걸 보니까 아, 이게 또 과학이랑 자연이 조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4: 그냥 갈대가 움직이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했구나 정도로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 설명도 듣고 이제 조금 더 계속 관람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각적인 것만 표현을 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아, 바람 소리, 갈대가 움직이면서 빚어내는 소리들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미감을 만들어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술을 통해서 서로의 감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 순례는 언제까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네, 미디어 순례는 오는 8월 21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리어프리 서비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시원한 실내에서 전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 특별전 미디어 순례 전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켄의 가라 가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 시간에는 맹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과 외다리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소개를 해 주시나요?
2: 예, 아마 우리 역사 속 최고 인물 꼽아라고 뭐 아마 많은 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뭐 이수인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그런데 이제 이수인 장군도 아주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1: 오, 예.
2: 무과에 재수하시기도 했고 백의종군을 뭐 두 차례나 했고
1: 예.
2: 그래서 그 이수인 장군 하면 뭐 아마 많은 분들 가장 큰 승전은 이제 한산도대첩. 바로 이 1592년 7월 6일부터 8일. 그러니까 지금 음력이니까 딱 양력으로 하면 바로 오늘과 같은 8월 초순 무렵에 벌어졌던 바로 그 이수인 장군이 또 뭐 승전을 거둔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수인 장군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그 시련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예,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2: 예, 지금 이수인 장군 저 탄생 표지석이 서울에 있어요.
1: 예.
2: 바로 지금의 그 서울 그 인현동인데 그 조선시대는 이곳을 건천동이라고 했고 이수인 장군이 1545년에 이곳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생가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웠는데 근데 정확히 집은 뭐 저 모르고 있죠. 이순신 장군 정말 생가 그대로 보존됐다면 이건 엄청난 유산이죠. 이 대략적인 위치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길거리 지나시다 보면 뭐 세종대왕 탄생 표지석도 저 서촌의 그 통인동 그 올라가는 사거리에 있고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시는 거고 이렇게 와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사실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생가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길거리에 세운다.
1: 예.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545년 그 생이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수인 장군 하면 아산 출신 아닌가 저 충청도 분 아닌가
1: 현충사 예.
2: 그렇죠. 그런데 현충사는 이수인 장군의 처가 외가가 있던 곳이고
1: 예.
2: 지금 묘소도 아산에 있는 그 현충사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수인 장군이 사형제세요. 그런데
1: 예.
2: 제일 위에 형님이 희신 그다음에 요신 순신 우신인데 우리 아마 김기만 아나운서 중국의 최고 이상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1: 갑자기
2: 최고 이상 시대 요순 시대
1: 요순 시대 예.
2: 그렇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이수인 장군 바로 위에 형님은 요임금의 신하 이수인 장군은 순임금의 신하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인 복희씨라고 있어요
1: 예.
2: 제일 첫째 형님은 희신 요신 순신 그 다음에 막내는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또 우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신이에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 이름에도 그 역사 속 의미가 있다는
1: 그렇군요.
2: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잠깐 초반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천하의 이순신 장군도 무과시험에 처음에는 낙방을 했다고요.
2: 그래서 사실 이수인 장군은 처음에는 문과시험을 준비했다고요.
1: 예.
2: 그러다가 이 장인이 무관이시고 해서 이 무과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무과시험은 뭐 소위 필기시험 이외에도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 말타기 활쏘기가 대표적인데 1572년 무과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이때 말타기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져요.
1: 아이고.
2: 지금 저 우리 동대문 그 저기 DDP라고 하죠. 거기
1: 예예.
2: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 그 자리가 이제 훈련원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원 공원 그쪽 그 당시에 훈련원이 있어서 지금 훈련원 공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무과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말에서 떨어지죠. 이거 위인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말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도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그 껍질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그 완주를 했지만 결국 뭐 떨어졌죠. 이제. 그런 그 정말 시련을 겪었지만 뭐 4년 후에 32세가 되던 해 식년무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 식년무과 같은 경우는 28명 뽑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과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예.
2: 그런 시험에 이제 그 합격을 그 재수생을 하시면서 해서 바로 이제 그 이수인 장군이 드디어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또 요 이수인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 서울 중구에 있는 그 인현동이고
1: 예.
2: 또 그 시험을 쳤던 것도 훈련한 이 서울 다 중구에 소속되는 그 지역이어서 예. 지금 서울시 중구청에서 이순신 장군 기념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무과 합격한 후에는 바로 수군의 지휘관이 되는 건가요?
2: 사실 이순신 장군은 많은 분들이 그냥 수군 해군 예.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처음 보직은 육군이셨어요.
1: 예.
2: 그 당시에 이제 학교 후에 함경도 동구 비보의 종구품 공관 그 구급 공무원으로 처음 부임을 하셔가지고 국경을 수비하는 그 야전에서 이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한 2년여 정도를 근무하다가 바로 이제 중앙에 이제 훈련원. 이 훈련원하고는 꽤 인연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도 치렀고 다시 이곳 훈련원 봉사로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원 봉사 그 시절에 당시 병조 정랑이었던 서익이라는 인물이 당시 실무자에게 이순신 장군에게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 좀 취직시켜달라고 인사청탁을 해요.
1: 예.
2: 이순신 장군 뭐 당연히 이를 뭐 거부를 하신 거죠.
1: 정말 초급 장교 시절부터 예, 상관의 인사청탁을 거부하는 강직한 성품을 보이셨군요.
2: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인사청탁 거절하니까 이 상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잖아요. 예. 결국 좌천이 돼요.
1: 아이고.
2: 그래서 이 충청도 절도사의 군관이 되어서 그 해미읍성. 이 충청도에 가면 지금 또 해미에 가면 읍성 유명한데 예. 이 해미읍성에 근무한 후에 36세가 되던 1582년 전라도 고흥 발포진의 수군 만호 한 4급 공무원쯤 되는데요. 이 최초의 수군 근무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선 그 쏘아올리는 곳 있잖아요. 고흥에
1: 예,
2: 가면
1: 고흥, 예.
2: 예, 나로호. 왜 나로호냐면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거 근무했던 고흥에 나로섬이 있어요. 지금도 이 나로섬이라고 하고 바로 이런 인연으로 그 지금 우주선을 이곳에서 띄어 올리고 있죠.
1: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군에서 수군으로 보직이 바뀐 것 이것이 결국 훗날 신의 한 수로 작용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이제 수군으로 간 게 우리 정말 예. 민족에게도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런데 또 이곳 고흥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또 한 번 강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를 남기는데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자수사 성박이라는 인물이 발포진 관서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베가지고 검은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1: 예.
2: 이순신 장군이 또 확 나서죠.
1: 안 된다.
2: 이 관청의 오동나무 또한 국가의 물건인데 이거 사사로이 배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이런 그 정말 이순신 장군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그 1582년에는 그 2년 전 자신이 재직했던 훈련원 봉사로 사실 직급 강등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
1: 예. 임진왜란한테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은데요.
2: 예. 이런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성품 또한 너무 강직하셨기 때문에 예. 이처럼 많은 시련을 겪었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이런 전투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야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 예,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색지대에 사랑을 할 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개봉 사흘 만에 관객 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독립영화계에서는 100만 관객의 버금가는 관객수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 일본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의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인데요. 조현병이 발병한 딸을 20년 넘게 집에 머물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감독은 조현병 딸의 남동생인데요. 감독은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의사 부모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누나를 보면서 가족의 선택과 진정한 돌봄에 대해 생각한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런데 이게 꼭 조현병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가족을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보호만으로 해결되는 장애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동하는 법을 익히고 세상과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직 집에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밖으로 나와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고 제2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엘드바지가 부릅니다. Joyful.

네, 우리나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과학책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에서 이미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상력 넘치는 과학 스토리텔러가 쓴 책이다. SF 소설가이자 공학 박사인 저자가 생활 밀착형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파헤친 과학책이다.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나아졌습니다. 네, 저 약간 과학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대략 1,5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나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도 많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타란툴라 같은 곤충을 키우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 고양이,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오늘 소개하는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황수빈 감독의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을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합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왠지 이번 주는 휴가지에서 라디오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1: 네.
0: 휴가 때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1: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조금 느리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구가 들었나 봐요.
0: 누가요?
1: 지구가요.
0: 지구가요?
1: 네. 네. 최근 과학계 네. 조사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실제로 느려지고 있다는데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적도 부근으로 바닷물이 몰린 탓이죠.
0: 네.
1: 피겨스케이터가 뱅글뱅글 돌 때 팔을 벌리면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구가 우리의 무더운 휴가를 미세하게나마 늘려주고 있는 셈이죠.
0: 아하, 네.
1: 그 원인이 기후변화 탓이라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요. 무심코 보내는 휴가지에서도 과학적 관점을 장착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0: 아, 지난주에는 공포였는데, 공포여행이었는데 이번 주 혹시 광여행입니까? 오늘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입니다. 슬립의 붕탄 질산. 이거 학창시절에 화학 시간에 외우던 주기율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0: 그게 약간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 거 아시죠?
1: 선생님마다 조금 네. 다르죠. 끊는 속도가.
0: 네, 네, 네.
1: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대표적인 원소들의 이름들만 외웠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휴가지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일들이 주기율표와 때려야 뗄 수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이름만 외웠던 원자들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학창시절에 과학을 왜 공부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화학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도 재미를 느끼게 만들 책입니다.
0: 제가 지금도 뭔가를 외우고 있긴 한데 그게 주기율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네. 다 잊은 거죠, 한마디로.
1: 네. 맞아요.
0: 네. 일단 주기율표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주기율표라는 건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리예프가 발견한

0: 활용되는지 각 원소들을 휴가지에서 만나는 익숙한 풍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 네, 되게 좀 독특한 인상이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0: 네.
1: 자, 저자인 곽지식 작가, 대중에게도 워낙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KBS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0: 네, 공학 박사이자 작가로 방송 심야 괴담회나 다빈치 노트 등에서 맹활약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서적부터 작법서 그리고 SF 소설까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책을 쓴 만큼 그 실력도 증명되어 온 분이고요. 재미있는 건 곽재식 작가 본인도 학창시절에는 화학이 그저 시험용 과목일 뿐이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화학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실생활에서 원소를 접하다 보니까 이보다 재미있는 학문이 없더랍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이러한 재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KBS 1 라디오 방송의 주말 코너 곽재식의 과학 플러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코너를 준비하면서 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1: 아,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학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0: 아, 네.
1: 그러니까 왠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0: 아,
1: 혹시
0: 네.
1: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는 법이 있을까요?
0: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원소들이 휴가지의 풍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 오.
0: 네. 손에 들린 음료캔부터 모래사장까지 전부 원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름의 더위를 식히려고 마시는 매실차의 새콤한 맛이
1: 매실차.
0: 사실은
1: 네.
0: 네, 매실차. 사실은 백수십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수소의 맛이라는 사실이라든가 또 놀이동산에서 날리는 헬륨 풍선이 앞으로는 더 이상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
1: 오, 예?
0: 이런 이유 같은 것들 말이죠.
1: 네,
0: 흔히들 시험 기간에는 TV 광고도 재미있어진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네, 아무래도 시험이 또 없으면 과학 공부도 즐거워질지 모릅니다.
1: 아, 그때 재밌어야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0: 네,
1: 근데 예, 근데 그 매실차의 신맛이 우주 탄생의 맛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0: 네. 수소는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겨난 물질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쉬운 수소는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편 산성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H에서 H가 수소를 뜻한다는 속설이 있다는데요.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가 많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수소 이온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pH 지수 7인 맹물보다 4인 오렌지 주스가 훨씬 신 이유죠.
1: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음료 한 잔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한번 볼게요. 시원한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고 속소는 탄산에는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맛을 내는 당분에는 산소, 수소, 산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뭉쳐진 덩어리고요. 이처럼 주변의 모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주기율표 속 원소들이 이리저리 서로 붙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원소들이 종합될 때마다 전혀 다른 성질이 생기지만 각 원소들의 성질을 알게 되면 그 근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작가는 새콤한 음료를 마실 때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의 맛이라고 느껴져 적혔다고 말합니다.
1: 그렇군요. 그 20개의 원소 중에 그러면 지상진 씨는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나요?
0: 네, 올해 조금 늦게 제주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1: 네.
0: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는 여행지로 유명한 이 섬을 원소 기호 18번 아르곤과 연결짓습니다. 옛 문헌에는 한라산 꼭대기가 뚝 떼어져서 백록담이 되었었고 그 봉우리가 해안가 마을로 근처에 떨어져서 한방산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아르곤을 활용해서 돌의 나이를 측정한다는데요.
1: 돌의 나이요?
0: 네.
1: 네.
0: 아르곤은

0: 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조사해 보니까
1: 예?
0: 네, 백록담은 약 2만 년 전, 삼방산은 무려 70만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해요.
1: 아, 삼방산이 더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백록담에서 삼방산이 나왔다는 전설과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이렇듯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집니다.
1: 어머, 지금 방금 되게 그랬던 게 백록담이랑 네. 삼방산 다 갔다 왔거든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러니까 더 와닿네요, 뭔가.
0: 아, 삼방산이 더 오래됐습니다.
1: 그렇군요. 삼방산 멋있긴 합니다만 되게 낮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소개해 주세요.
0: 네, 방금 말씀드린 아르곤은 과거 필라멘트 전구가스에 쓰이기도 했었고 현대에는 시력을 교정하는 라섹 수술용 레이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처음 던졌던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책 속에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네. 이번 휴가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과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조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함께 빛이 되어 있는 시리즈인 출출할 땐 주기율표 역시 추천드려요.
1: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재밌어요.
1: 네. 자,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주세요.
0: 네. 우주 탄생의 맛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함께 듣고 싶어요.
1: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아정입니다. 저는 이제 휴학 중이었는데 이제 실명되면서 이제 자퇴를 했고요. 작년에 8월에 처음 복지관 가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초 보행도 하고 점자도 배우고요. 아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최종 평가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근데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잘한다고 해주셨다가 마지막 날에 저랑 다른 제일 잘하시던 분이 이제 못 찾으신 거예요. 근데 둘 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보이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보통 이면도로가 많아서 씽씽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배달도 그렇고 혼자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 활동지원사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보행 연습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는 원래 그 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식도 그렇고 약간 재테크 쪽도 공부하기 싶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하더라도 만약에 대학을 가면 재입학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또 다른 공부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책도 조금 읽고 싶은데 그러고 싶긴 해요.
1: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아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았다고요. 보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재테크도 관심 있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대학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지금 이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꼭 대학 공부가 아니어도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거든요.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AI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와 만나는 그 경험 꼭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lmost Monday가 부릅니다. Sunburn.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오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다가오는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어서.
0: 아, 그랬어요?
1: 네. 네. 뽑았고요. 네. 2025년에 개봉한 황수빈 감독의 독립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에요. 아내를 잃고 어린 제인과 살던 용희가 예기치 못한 고양이와의 동거를 시작하고 목수 루언과 인연을 맺으면서 삶의 온기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희는 배우 오동민, 루언은 류아벨이 연기했어요.
0: 일단 제목이 고양이 키스예요. 아주 흥미로운데 내용이 어떤가요?
1: 네, 동화 작가인 용희는 집 근처에 이사온 목공방 앞에서 상처난 고구마를 주어요. 제인과 아침을 먹으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요즘 못 들었냐고 묻는데 제인은 못 들었다고 답하죠. 공방을 차린 로원은 곰팡이와 창고 문제를 두고 부동산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용희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출판사의 북토크 행사에 참석합니다. 출판사 대표 수경은 3년째 신작을 내지 못한 용희에게 원고를 재촉하고 죽은 아내 수정도 그걸 바랬을 거라고 하죠. 용희는 정신과 의사에게 수정의 빈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과호흡이 생기고 네. 최근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결국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업실 방문을 여는데 네, 구석에 놓인 쇼핑백이 부스럭 흔들려요.
0: 설마 쇼핑백 안에 귀신이?
1: 귀신 아니고요. 네, 새끼 고양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네, 용희는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순간 기억이 스치는데 그림 작가였던 수정, 아내 수정이 네. 용희와 북토크를 진행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어요. 과호흡을 하던 용희는 이웃집 한별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합니다. 제인이 길고양이를 몰래 데려와서 키우고 있던 건데요. 오래 방치된 작업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용희는 로원에게 수리를 부탁해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인선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저기요?
3: 네.
2: 남의 집이에요?
3: 죄송합니다.
4: 이 방은 엄마가 그림 그리는 방이었는데 오래 사용을 안 해서 몰랐어요.
2: 아...
5: 용희는 겸연쩍은 듯 시선을 내린다.
2: 이 정도면 옥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 로원이 똘망하게 눈을 뜨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한다.
4: 고양이 무서워요?
2: 아니... 내가 키우던 고양이랑 너무 닮아서.
4: 하람이도 고양이 키워요?
2: 아니, 지금은 안 키워.
4: 왜요?
2: 고양이별로 갔을 거야, 아마. 고양이랑 인사해도 될까?
4: 네.
5: 로원이 고양이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을 내민다. 용희는 슬그머니 쳐다본다.
4: 애기 안녕. 하라님이 좋은가 봐요.
2: 고양이 언제부터 키웠어?
4: 그게...

0: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애가 어디서 데려온 거라 보호소 같은 데 보내야 될것 같아요.
1: 보호소 보내도 입양 안 되면 안락사 될 거예요.
2: 제인의 입술이 피죽 나온다.
3: 나랑 너 코에 다 묻었어.
2: 로원이 영가식 고양이와 찍은 동영상이 흘러나온다.
4: 나이 마음 들어?
2: 의자. 로원이 공방에서 휴대폰 영상을 보다가 테이블에 엎드린다.
1: 보고 싶다.
2: 용이가 밤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다.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뒤따르던 제인이 멈춰서자 용이가 제인을 돌아본다. 그제야 제인이 다시 걸음을 떼더니 다시금 걸음을 멈춘다. 용이가 나무라듯 제인을 돌아본다. 제인은 제 가방 속을 한참 들여다본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쉬던 제인이 뚱하니 입을 내밀고 걸음을 내딛는다. 이윽고 용이는 앞장서고 제인이 뒤따라간다. 캄캄한 골목에 동물권 행동 카라의 간판이 걸려있다. 용이가 뒤돌아보는데 제인이 보이지 않는다.
5: 제인아.
6: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2: 용이가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며 제인을 찾는다.
6: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2: 용이가 공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제인이 벤치에 앉아있다. 용이가 힘이 풀린 다리로 걸어와 맞은편 벤치에 털썩 앉는다.
7: 얘도 엄마가 없어.
5: 어?
7: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야.
2: 용이가 당황한 눈길로 바라본다.
7: 고양이가 와서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추워서 밧줄로 이렇게 들들 감겨 있었는데 고양이가 온 뒤로 마음이 따뜻해져서 밧줄이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2: 고양이가 제인의 가방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용이가 고개를 떨군다.
5: 그렇다고 고양이를 키울 순 없어.
7: 크리스마스 선물.
5: 뭐라고?
7: 크리스마스 선물 고양이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2: 제인이 고개를 숙인다. 고양이는 초롱초롱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본다.
8: 아, 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설마 안 된다고 안 하겠죠? 네.
9: 아, 용이는 만삭이었던 수정을 떠올리는데요. 수정은 아이 이름이 조제인이라고 알려주면서 태어나면 매일매일 웃게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결국 용이는 제인에게 고양이가 가족이 되면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요. 한 달 동안 지켜보고 허락하겠다고 해요. 제인은 기뻐하면서 한 달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죠. 로원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의 용품들을 주고요. 제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 작업실을 고양이 방으로 꾸미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데 용이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8: 아무래도 이제 아내의 흔적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걸 없애야 되니까 왠지 망설여지겠죠.
9: 맞아요. 네. 그 후 제인은 사람들이 봉주르라고 인사하면서 웃는 게 좋다면서 고양이 이름을 봉주라고 짓고요. 네, 로안이 캣타워 설계도를 보여주지만 용이는 여전히 무표정할 뿐이었어요. 로안은 제인을 공방에 데려가서 용이에게 보여줄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또 어른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웃어야 할 때가 있지만 아빠는 진짜 웃길 때만 웃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로안은 제인을 업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끼고 용이의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8: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계속 만나보시겠습니다.
2: 아 참, 로원이 종이 가방에서 나무판을 꺼낸다.
10: 이건 오늘 제인이가 직접 다 그린 거예요.
3: 아빠가 워낙 표정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2: 여러 개의 나무판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등이 그려져 있다. 용희가 우는 얼굴판을 들어 가만히 내려다보자 로원이 그 나무판을 잡아 자신의 얼굴 앞에 든다.
1: 아빠는 늘 슬퍼요.
2: 용희의 눈빛이 흔들린다. 로원이 나무판을 치운다.
1: 자연이가 오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4: 자연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1: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4: 네?
1: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해서 재인을 저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2: 용희가 당황해 조용히 시선을 내린다. 로원은 나무판을 내려놓는다.
1: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서 우산 없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2: 용희가 묵묵히 듣고 있다.
1: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4: 이미 젖어버린 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2: 아기 고양이 봉주가 방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경계하듯 두리번거린다. 로원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1: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고양이 키스예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면 돼요. 고양이들한테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에요. 봉주한테 지금 해주세요.
4: 지금요?
1: 지금요. 봉주야. 봉주.
2: 봉주가 쳐다보자 용희가 비로소 눈을 꾹 감았다가 떠본다. 로원이 계속 해보라는 듯 눈짓한다. 용희는 다시금 눈을 꽉 감았다가 뜬다. 로원이 그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보며 다시 해보라고 눈짓하고 용희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또 눈을 감았다 뜬다. 봉주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1: 봉주가 아직은 그럴 사이는 아니라네요. 나중에 진심일 때 다시 해보세요. 꼭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2: 용희는 걱정스런 눈길로 봉주를 바라본다.
10: 저녁 잘 먹고 가요.
2: 로원이 용희의 집을 나와 현관문을 닫는다. 그런 뒤 문에 기대서서는 한숨을 내쉰다. 로원이 금세 그늘진 얼굴로 걸음을 뗀다. 로원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그러곤 발신자명 아버님으로 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뒤 대문을 열고 나간다. 용희가 잠든 제인의 옆에 앉아 제인의 볼을 조심스럽게 가만가만 쓰다듬는다. 제인은 곤히 잠들어 있다.
4: 아빠가 미안해.
2: 용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움직임도 없이 한참 동안 제인을 바라본다. 그러던 용희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닿는다. 동화책 엄마가 낮잠을 잘 때가 놓여있다. 용희가 자신이 글을 쓰고 수정이 그림을 그린 동화책을 집어들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8: 고양이 키스는 눈 맞춤을 하는 인사였네요.
9: 네.
8: 그 용희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은데요.
9: 용이는 고양이에 대한 동화를 쓰기 시작하고 봉주가 오토바이 엔진 같은 소리를 내니까 네, 걱정하면서 로원에게 데려가는데요. 로원은 고양이가 그건 편안할 때 내는 골골송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봉주와 용이가 꽤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봉주의 예방접종차 동물병원에 가는데 로원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은 남자와 실랑이를 벌여요. 네. 견주는 무표정한 용이를 보고 그래도 남편은 그나마 제정신인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발끈한 로원은 용이가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되받아치죠.
8: 어머나 얼떨결에 팩폭을 팩트폭행을 네.
9: 네. 한편 한별이는 아이들이 제인이를 더 예쁘다고 놀리자 화가 나서 제인이 얼굴에 상처를 아이고. 입혔는데요. 로원은 한별이 엄마 진화에 맞서서 제인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인이가 남자아이였다는 게 밝혀지고요. 로원은 제인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화나거나 울거나 웃고 싶으면 참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제인은 로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로원은 용희와 산책을 하면서 동물병원에서 했던 실언을 사과하고 네. 용희는 제인이 일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하죠. 로원은 부모님을 일찍 잃고 자기를 따라온 길고양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결국 그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털어놓기도 해요.
8: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2: 아침 용희가 호수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요가 매트를 맨 로원이 주먹을 꼭 쥔 채 경쾌하게 스텝을 밟으며 가고 있다. 용희가 피식 웃는다.
11: 시작해.
2: 갑자기 로원이 철푸덕 넘어지자 놀란 용희가 뛰어간다.
4: 아이고.
2: 용희가 앞에 도착해 미동 없는 로원을 내려다본다.
4: 자요?
2: 로원이 용희를 확인한다.
12: 시간 언제부터 왔어요?
4: 안 자네, 굿모닝. 아.
2: 로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종종거리며 뛰어간다. 용희가 뒤따라간다.
13: 로원 씨,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자면 큰일 나요.
12: 아, 그만 좀 놀려요.
14: 근데 어제 누구랑 만났어요?
4: 어제 출판사 편집장 만났는데.
14: 아, 편집장?
4: 봤어요? 괜찮아지?
14: 아, 그냥 뭐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4: 아, 근데 저 뭐 하나 물어봐야 돼요?
14: 뭘요?
4: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 지금 저 놀리는 거죠?
4: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14: 그럼 이건 진짜 용희 씨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솔!
4: 솔?
14: 도레미파솔! 하면 진짜 기분이 솔이네요.
2: 용희가 어이없는 듯 보고 있다.
4: 솔?
14: 솔!
4: 솔?
2: 다른 날 아침 용희가 안방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다.
4: 솔. 솔.
7: 아빠, 불렀어요?
4: 아니, 안 불렀어.
2: 유치원.
15: 오늘은 우리 기린반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께 카드를 만들 거예요. 각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7: 네!
2: 한별이 카드를 만들려다가 제인을 힐끔 보더니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를 끌고 제인의 옆자리로 쏙 가서앉는다. 제인이 그림을 그리다 두리번거린다.
7: 한별아.
4: 응?
7: 빨간색 색연필 좀 빌려줄래?
2: 들고 있던 색연필을 건네준다.
7: 미안해.
16: 고마워.
2: 제인이 빨간색 색연필로 카드를 꾸민다.
7: 근데 넌 누구 초대할 거야?
16: 아, 나는
2: 하루원 공방 앞.
14: 이게 뭐예요?
2: 제인의 카드.
4: 제인이가 로원 씨 오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14: 꼭 가야죠.
2: 부동산 사장이 개를 끌고 지나간다.
17: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1: 어디서 또 얘가 짓고 있니?

0: 그가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1: 저기 로원 씨, 해와 바람 이야기 알아요?
2: 옷 벗기는 그 동화요?
1: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바람처럼 말고 해처럼 해보는 건 어때요?
2: 해처럼?
1: 네, 해처럼.
0: 로원이 새처럼하게 부동산 쪽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얼마 후 부동산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나온다.
2: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3: 또 왜? 뭐? 뭐? 뭐?
2: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3: 뭐?
0: 잭슨이라고 새긴 강아지 밥그릇 거치대다.
3: 뭐 이런 걸 또... 뭐 이름도 새겼네.
2: 메리 크리스마스 잭슨.
0: 로원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저녁, 하루온 공방에서 도마 만들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사장이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진화는 작업을 살피는 로원에게 질문을 한다.
4: 아, 그 계속 사포질을 하시면 없어질 거예요.
2: 뒤쪽 부분이 조금 더 늘어.
0: 부동산 사장이 도마를 들어 예리한 눈으로 살펴본다. 그 모습에 진아와 로원이 웃음을 터뜨린다.
5: 용이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어가듯 로원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잘 어울리네요.
6: 네. 네. 공방 앞에서 주웠던 상처난 고구마에서 싹이 나자 이제 물컵에 담가두기도 해요. 로원은 손수 만든 캣타워를 용이의 집에 드리는데 아버지 종준이라는 사람이 공방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나갑니다. 종준은 왜 연락을 끊고서 용이와 제인이의 곁에 머무는지 고요. 로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끼는데요. 용희는 로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캣타워를 작업실로 옮기고 봉주와 고양이 키스를 하면서 깊이 교감을 합니다. 로원은 납골당을 찾는데 수정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를 해요.
5: 로원이 용희의 아내를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6: 로원은 공방을 찾아온 용희와 전 남편 승태를 마주치고 네. 용희는 잠시 자리를 비켜줘요. 승태는 무릎을 꿇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하지만 로원은 승태가 외도를 했던 날에 반려묘 나옹이가 실종됐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용서는 너의 몫이 아니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로원은 작업 중에 손을 베이는데요. 용희에게서 봉주와 눈키스를 했다는 메시지가 오고 네. 다음날 둘은 만나서 길을 걸어요. 용희는 주먹을 평소에 잘 쥐는 로원의 손을 펴주면서 오늘은 자기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로원은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내빼죠.
5: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7: 장례식장에서 용 씨를 처음 봤어요. 내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그날이 당신이 수정 씨를 잃은 그날이에요.
8: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7: 그날 나홍이를 찾아 헤매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비슷한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고양이를 쫓아서 도로 쪽으로 뛰어들었었는데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쫓아왔었나 봐요. 나를 발견하고 급하게 속도를 냈는데
8: 고현씨 잠깐만 고현씨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7: 저 장례식장에도 갔었어요.
0: 과거 장례식장 모니터에 고 정수정 배우자 조용히 자 조재인이라고 떠있다. 로원이 그 앞에 서서 물끄러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상주 한 장을 찬 용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앞을 지나 밖으로 나간다. 로원이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7: 어딘가로 무작정 걷는 당신의 뒤를 나도 모르게 따라 걸었어요. 그렇게 걸었던 그 길을 지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걸었어요.

0: 살기 위해서 걸어야 됐어요. 사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그날 고양이도 사랑하던 사람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1: 정처 없이 걷던 용이가 어느 지하도에서 멈춰선다. 따라가던 로언도 몇 미터 뒤에서 걸음을 멈춘다. 용이가 무너질 듯이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다가 비틀비틀 다시 걷는다.
0: 그러다 당신을 알게 됐는데 당신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
2: 내가 감히 당신을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1: 현재 용이가 벌떡 일어선다.
0: 또 한 번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1: 로언이 그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선다.
0: 정말 미안합니다.
3: 지금 나한테 그 말 왜 하는 거예요? 로시 편하자고 지금 나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는 거예요?
1: 로언이 슬픈 눈길로 용이를 본다. 용이가 돌아서려다 다시 몸을 돌린다.
3: 그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간 줄 알아요?
1: 로언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용이가 가빠지는 호흡에 주저앉자 로언이 잡아준다.
0: 괜찮아?
1: 용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선다. 용이는 힘겹게 호흡을 내쉬며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가쁘게 호흡을 내뱉는다. 멍해진 로언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4: 나홍아!
1: 과거 로언이 배를 부여잡고선 도로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다.
4: 나홍아!
1: 로언이 통증이 심해지는 듯 허리를 숙인 채 멈춰선다.
4: 나홍아!
1: 로언이 부스럭 소리가 난 건너편 화단을 향해 뛰어간다. 로언이 놀라 도로 쪽을 돌아보다가 숨이 멎을 듯 그대로 얼어붙는다.
5: 아, 이게 다 관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승태가 로언을 찾다가 과속운전을 했는데 그 차에 수정이 치여서 사망했고
6: 네.
5: 로언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
6: 맞아요. 네. 그 시각 제이는 봉주를 품에 안고 한별이와 킥보드를 타다가 봉주를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용이와 한별이 부모는 동네를 수색한 끝에 공방 앞에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해요. 로언은 봉주를 잃어버리면 제이니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하면서 용이와 같이 찾아다니고 다행히 풀숲에서 봉주를 찾습니다. 풀이 죽은 제이는 봉주를 다른 데 보낼 거냐면서 묻고요. 용이는 고양이가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 달력의 크리스마스 이브인 걸 보고 심란해지고 또 아내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쏟아요. 로언은 고양이 모양의 나무 수저에 제인의 이름을 새겨서 집 앞에 걸어두고 인사 없이 떠나려고 하죠.
5: 아, 로언이 또 그렇게 떠나면 남은 사람들 얼마나 또 슬픕니까?
6: 네. 네. 용이는 위험하게 도로로 나가려는 로언을 딱 붙잡고 로언이 자기와 제인의 삶을 바꿔준 사람이 라고 해요. 봉주를 보내지 않고 평생 함께 할 거라면서 로언에게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죠. 결국 로언은 눈물을 흘리고 둘은 애틋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로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인과 용희에게 고양이 방을 완성해서 보여주고요. 용희와 수정이 함께 만든 동화책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용희의 새 동화책 고양이 키스 노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돼요.
5: 이게 뭔가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고양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영화였네요.
6: 맞습니다. 네. 황수빈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신기하게도 제인이처럼 길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둘째 고양이 봉주라고 입양을 했다고 해요. 지나치게 감정이 없는 남자와 감정이 지나친 여자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그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또 아이랑 동물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아역 배우들은 프로 배우처럼 잘 해줘서

0: 문제가 없었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촬영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1: 네.
0: 배우들 대기실은 따로 없었지만 고양이 대기실은 따로 있었고
1: 네.
0: 스태프들도 간식과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연기를 도와줬다고 해요.
1: 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저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지금 또 위시리스트에 기재해놓은 항목이 하나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남산 도서관 건너편의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하기. 어쨌거나 괴테에서 다시 허무에게로 말머리를 돌리자면 중요한 건 허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손 놓고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무튼 허무할 틈이 없이 만들어버렸다. 허무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허무는 허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말장난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내게는 힘이 된다. 허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오기를.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어떻게 허물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갈등에 싹이 틀 때 마음속으로 세 번 외치는 주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 박미경 옮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린데 블라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마법의 주문이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 시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옛 친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전했다. 친구가 나의 뜻을 잘 읽어내어 따뜻하게 화답해줬고 갈등은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를 되뇌며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해력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기를 내야 했다. 이성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나의 감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감정과 이성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 나의 목소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하라는 비교적 건전하게 보이는 충고도 들려주었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고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기로 했다. 걱정은 지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밟게 될지 모른다. 걱정만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풍 분위기의 커리와 짜이 맛집인 서촌의 사직

0: 백동 극악의 앞을 지나며 간판 옆에 적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을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된다. 옛 현명함에서 오늘의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명랑함을 얻는다. 비욘 린데블라드처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시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조금 덜 멋진 사람, 조금 덜 성공한 사람이라도 감정적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비욘 린데블라드. 스스로에게조차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사막의 모래 하나의 움직임이 사막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비욘 린데블라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떠나 승려의 길을 걸었다. 46살에 승복을 벗고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법을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지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 부디 걱정 없는 곳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를.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다른 벌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이 한 가지는 배웠을 걸세. 서식지의 다른 벌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일세. 우선 그들은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네. 추구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자네의 내면이야. 나는 가이드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존 펜버티, 인생,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영화 햄릿이 개봉되었다. 원작 소설을 읽고 햄릿이라는 인물

꿀통이 넘치도록 꿀을 채우려고 애쓰는 꿀벌 버즈의 날개짓 소리도 들린다. 내게만 들리는 음성다중지원 시스템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햄릿은 우유부단함,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나 햄릿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한 1인.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에 햄릿 증후군이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주인공 버즈는 평범한 젊은 일벌인데 매일매일 꿀을 채취하고 유충을 돌보며 곰의 습격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일벌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버즈는 삶의 지루함에 사로잡힌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어떻게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이나 슬픔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나. 등의 조언을 들려주는 스승 버트가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사실 버트와 버즈가 나누는 대화에서 주어인 벌을 인간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버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버즈는 벌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높이 날아올랐던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그러나 조나단과 달리 버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 버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일벌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살아가는 곳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리라 여기며 홀로 모험을 떠났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아있던 다른 동료 일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세계를 겪은 경험으로 버즈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넘어서는 힘을 조금씩 쌓았고 그 힘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저력은 강한 힘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버즈의 노력으로 일벌들의 세계는 변화해 간다. 가랑비에 어쩌듯 하는 공부는 원래 내 전공인데 버즈와 그의 친구들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기뻤다. 버즈의 멘토인 버트가 말해준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라는 말을 나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 링크의 작품 파랑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던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던가. 먼 곳을 다녀왔지만 결국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알게 되는 스토리에서 집을 내면으로 치환하면 딱 들어맞는다. 인생의 해답도, 행복도, 파랑새도 모두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햇살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새겨야 할 항목으로 햇살을 추가하는 버즈를 본떠 나의 삶에서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들의 리스트에 햇살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의 햇살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바로 그 햇살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의 작가의 삶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죠.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저자가 지금껏 도서관 사서이자 번역가이자 작가로 살아오며 만났던 여러 책 중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쉬운 8권을 골라 책 속의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이 쉬운 8권의 책에서 발견한 멋진 문장들.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시험 잘 봤나?
1: 아, 나도 다 틀린 것 같아.
2: 그래도 기말고사 끝나니까 기분은 좋다.
3: 진아, 넌 배 안 고파?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2: 으이그, 시험은 잘 쳤어?
3: 시험 치는 중에도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2: 못 살아.
4: 근데 왜 아침 못 먹었어?
2: 너희 엄마가 아침 채워넣어야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고 억지로라도 먹인다고 했잖아.
4: 얼마 전까진 그랬지.
2: 무슨 일 있어?
4: 무슨 일? 나중에 말해줄게.
3: 요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 엄마는 무지막지하게 불안하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한없이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진아야,
3: 나는 오미림이랑 달라서 챙겨줘야 먹는 인간이 아니거든?
2: 그치.
3: 누룽지, 즉석밥, 찬밥, 떡, 쌀로 된 것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먹거든? 근데
2: 뭐?
3: 쌀이 없어.
2: 어?
3: 쌀이 없다고. 쌀통이 텅텅 비었어.
2: 어쩌다가?
3: 그걸 나중에 말해준다고.
5: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 집으로 갈 거야?
3: 오늘은 순례주택. 순례씨랑 점심.
2: 순례씨가 점심 차려준대?
3: 응.
2: 그럼 해녀 밥 먹겠네.
3: 아마도 그렇겠지.
5: 진아는 순례씨 음식을 해녀밥이라 부른다. 박물관에서 본 해녀 밥상과 비슷하다고.
2: 나는 순례씨가 국을 끓일 때 육수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3: 순례씨는 10분 내로 할 수 있는 요리만 좋아하니까.
2: 맞아. 반찬도 딱 정해져 있어. 겨울엔 된장 풀어 미역 넣고 끓이고, 여름엔 찬물에 된장 풀어 불린 미역 넣고,
3: 달걀은 언제든 프라이, 두부는 잘라 구우면 끝.
2: 설거지는 적게, 시간은 빨리. 이게 모토니까.

0: 근데 수림이 너 방학특강 다 해?
1: 아니.
0: 이야, 웬일이래? 니네 엄마가 방학특강을 다 빼주고?
1: 너 내 말 듣고 있었어? 말했잖아, 쌀통이 텅텅 비었다고.
0: 그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어?
1: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 정말 망했어. 폭삭 망했어.
2: 아, 그... 혹시 부모님 코인 하셨어?
1: 아니.
2: 그럼 보증이나 사기?
1: 그것도 아니.
2: 그럼 혹시 도박?
1: 아무것도 안 했어.
0: 이상하다. 내가 어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좀 알거든. 우리 아빠가 하도 다양하게 말아먹어서.
3: 또 미용실서 손님들 얘기 엿들은 것도 제법이고.
0: 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망할 수가 있구나.
1: 아무것도 안 하고도 쫄딱 망할 수가 있어.
0: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도 못 살아?
1: 아마도.
0: 대박. 니네 엄마 아파트에서 못 살면 어떡하냐? 솔직히 아줌마 좀 불쌍하다.
1: 거북마을에서 엄마 별명은 솔직히 아줌마다.
4: 김밥 둘, 순대 하나, 거북 달아.
0: 누구야?
1: 술래씨. 김밥 두 줄에 순대 1인분, 돈은 거북 분식에 외상으로 달아놓고 오래.
2: 오수림, 오늘은 해녀밥 안 먹겠네?

0: 사장님, 돈은 달아놓고 오래요. 술래씨가요.
1: 달아놓고 오라는 술래씨한테 꼭 전해라. 순대, 간, 허파, 콩파, 내장이란 내장은 모조리 잔뜩 넣어드렸다고.
0: 네.
1: 근데 수림이 넌 좀 알지?
0: 뭘요?
1: 아니, 그 술래씨 여기 건물 말고 딴 데 땅이든 건물이든 좀 더 있는 거 아니야?
0: 모르겠어요.
1: 그렇지 않고서는 임대료 덜 받고 덜 받는 임대료 들어온 날엔 여기저기 퍼주기 바쁘잖아. 꼭 통장에 돈 쌓이면 안 되는 사람처럼.
0: 술래 씨는 거북분식 사장님의 의심과 달리 다른 건물 따위는 없다. 재산은 술래 주택, 입주자 보증금을 모아놓은 정기예금, 입출금 통장에 들어

0: 있는 999만 9,999원 이하의 현금이 전부다. 그리고 그 돈조차 술래 씨는 부담스러워했다.
1: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야. 수림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0: 술래 씨, 내 주변에 돈 많아 고민인 사람은 술래 씨뿐이야.
1: 배부른 소리란 말이냐?
0: 그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래. 그리고 내 주변에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될 물건을 거의 사지 않는 사람도 술래 씨뿐이야. 꼭 필요한 물건은 자원순환을 위해 중고로 사는 사람도 술래 씨뿐이고, 심지어 술래 씨 차 타는 것도 싫어하잖아.
1: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0: 알아. 술래 씨의 3대 고민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인간들과 썩지 않는 쓰레기라는 거.
1: 수림아, 내 통장 잔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0: 오수림.
1: 맞아. 길동이도 몰라.
0: 그래서 입 꽉 다물고 있잖아.
1: 그래서 너는 뭐다?
0: 술래 씨의 최측근.

0: 안녕히 계세요.
1: 조심히 가.
2: 엄마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성적표에 적힌 선생님 글을 보고 화낸 적이 있다.
3: 낙천적이고 성숙합니다. 생활지능이 높은 학생으로 세상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그 글이 마음에 들어 몇 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하지만 엄마는...
4: 아니 도대체 생활지능이 뭔 소리야? 뭐 신형 가전제품에 탑재된 기능이래니?
2: 엄마, 이게 이렇게 흥분할 일이야?
4: 세상 문제 없는 집 없다더니 우리 집은 오수림 네가 문제야.
2: 진짜야?
4: 뭐?
2: 진짜 나 말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냐고.
4: 아, 그러면 너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2: 진짜 어이없네.
4: 뭐야?
2: 한동안 아빠도 오미림도 고개 못 들고 다닌 엄마 사고친 얘기 꺼내봐.
4: 무슨 사고?
2: 뉴스, 빌거지, 솔직히 말해서. 에이,
4: 그만, 스탑! 그만해.
2: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나도 그만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다. 사고를 친 먼 친척이다.

0: 순례주택 입구에서 순례씨가 사는 402호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순례씨는 올라갈 땐 계단,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이야.
1: 우리 수림이 왔어?
0: 아. 순례씨의 집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 하지만 늘 초인종을 누르고 순례씨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야 문을 연다. 뭔가 그게 예의 같아서다.
2: 아이고, 맞다.
0: 왜? 이건 또 뭐야, 순례씨?
2: 종신보험.
0: 그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2: 수림이 네가 아는데 두라고. 난 어제일도 오늘 되면 까먹는단 말이야.
0: 알았어.
2: 그 찾기 쉬운데도 길동이한테도 말해두고.
0: 알았어.
2: 그 연명치료 그것도 알고 있지?
0: 응. 연명치료 거부의향서.
2: 그래, 그거. 아이고, 작년에 승갑씨랑 등록했는데. 네 할아버지는 연명치료 고민할 겨를도 없이 가셨네.
0: 근데 순례씨 어디 아파?
2: 아니.
0: 근데 왜 순대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2: 아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
0: 그런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나 무섭단 말이야, 순례씨 없는 세상에 혼자 남는 거.
2: 왜 혼자야?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0: 일군들이잖아. 일군과 이군 사이엔 넘지 못할 벽이 있어.
2: 근데 수림아,
0: 응?
2: 이 순대 1인분 맞아?
0: 2인분 같은 1인분.
2: 1인분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1인분을 더 주는 사람이 어딨어?
0: 거북분식 사장님 뇌물이잖아. 뜬금없이 왜 웃어?
2: 우습잖아. 때밀이 하던 여자가 다 늙어 뇌물도 받고.

0: 아이고, 이놈의 피니로 무릎팍만 안 아팠으면 너 안 시키고 내가 가서 사오는 건데.
1: 빈 반찬통 들고?
0: 응. 그럼 비닐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
1: 대신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엄청 가난한 할머니라고.
0: 얘기. 수림아, 승갑 씨가 채소김밥 주문했는데 거북분식에서 참치김밥 준 거 생각나?
1: 응, 생각나지.
0: 그때 승갑 씨가 다시 가서 500원 더 주고 왔잖아.
1: 할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0: 에.
1: 할아버지 보고 싶다.
0: 나도.
1: 외할아버지 역시 순례 씨와 마찬가지로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렇기에 75까지 땀 흘려 일하며 살았겠지.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투자를 했을까?
0: 글쎄.
1: 정말 연 12% 수익에 혹한 걸까? 할아버지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다. 아니, 투자만 한 게 아니었다. 명의도 빌려줬다.
0: 그래도 사기꾼인 줄 모르고 가셔서 다행이야.
1: 다행인 거겠지?
0: 그럼.
1: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은행과 사기를 친 사람들 몫이 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빚도 남았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이유다. 순례 씨는 할아버지가 몰래 태양광에 투자해서 서운한 거 없어?
0: 내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1: 뭐?
0: 마음이 좀 아파.
1: 왜?
0: 나한테 말도 못하고 투자한 거잖아. 알면 내가 싫어할 테니. 아마
1: 뭐?
0: 늙어 전기공사 못하면. 그래서 너희 식구들에게 돈 못 대줄까봐 혼자 고민하다가 투자했을 거야. 에휴, 그게 마음이 아파.
1: 할아버지 불쌍하다. 순례 씨가 쓰는 숨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일꾼들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배려해서겠지.

0: 혜리한테 무슨 일 있어?
1: 네, 가서 전화 드릴게요.
2: 수림이 너?
3: 응?
2: 오늘 왜 그래?
0: 많이 위독한가 보네.
3: 내가 뭐?
2: 다른 때보다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잖아. 평소라면 드라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떠들어댔어야 되는데.
0: 의사 선생님.
3: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공부는 안 해도 시험 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0: 정감하시오.
1: 웃는 것도 시원찮아.
0: 다행이시.
2: 술라 씨.
1: 그래 말해봐.
2: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 살면 안 될까?
1: 엄마 아빠랑 싸웠어?
2: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살면 안 돼? 용돈은 알바해서 벌어서 쓸게. 생활비 내라면 조금은 내도록 노력해볼게.
1: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면 가출이야?
2: 아, 가출은 아니고.
1: 아이고, 술래 씨 답답해 돌아가시겠다. 응? 곁에 두고 오래 보려면 뜸 들이지 말고 팍팍 말해.
2: 일꾼들이 돈이 없대.
1: 몇 백만 원도 없다고?
2: 응, 몇 백도 없대.
1: 도대체 그동안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2: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쌀까지 떨어졌어.
1: 아이고.
2: 믿을 수 없었던 술래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눈만 끔뻑끔뻑했다. 미안해.
1: 수림, 네가 왜 미안해?
2: 술래 씨, 나 키우느라 은퇴하고 놀지도 못했잖아. 가려고 했던 그 유명한 술래자의 길도 못 가고.
1: 신문에서 보고 잠깐 가고 싶었던 거지. 오래 생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술래자 길을 걸어야 술래인가? 나는 그런 길 안 걸어도 술래잖아. 응? 김술래.
2: 나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었지.
1: 알잖아. 술래 씨 돈 다 못 쓰고 죽을까 걱정인 사람인 거.
2: 나 업어주느라 무릎도 나빠졌잖아.
1: 너 안 업었어도 나빠졌을 거야. 아, 늙으면 누구나 그래.
2: 일꾼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
1: 그걸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2: 술래 씨 왜 이렇게 착해? 바보야?
1: 내가 수림이 너 공치사하려고 키웠겠니?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러니까 멋대로 걱정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 시간 좋았고 행복했으니까.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5번째

0: 박 씨와 공 씨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 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0: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에.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에이.
2: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씨는 길을 건너갔다. 그는 귀신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불 꺼진 한약방에 시선이 갔다. 주인 없는 한약방에서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몸이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는 발이 묵직했다.
0: 그 주인은 바로 뒤 환희원에 있는데 이게 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야.
3: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2: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3: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2: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짜란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몸이 부르르 떨려 두툼한 잠바에 지퍼를 올렸다. 사위가 거뭇했다. 고개를 내밀어 흐르는 검붉은 물을 봤다. 그럴 리가 없는데도 흐르는 물은 점도가 있어 보였다. 미적지근한 바람에 물비린내가 실렸다. 갈대밭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0: 누구 있어요?
2: 물음에 답은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이 보였다. 그때 옷깃에 물이 떨어졌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그곳에 키가 큰 남자 귀신이 자신을 내려보고 있었다. 물에 불어터진 얼굴이 그에게 바짝 다가왔다. 승범은 뒤로 나자빠졌다.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발은 신이 벗겨져 젖은 양말에서 흥건히 물이 비어져 나왔다. 그 발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승범은 붙들릴까봐 허둥거리며 일어나 둑 위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머뭇거리며 남자 귀신을 흘끽거렸다. 귀신은 미동 없이 눈동자만 굴려 승범을 보더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러 이곳에 오지 않았던가? 승범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발로 바닥을 몇 번 두들기고 머리를 쥐어 뜯었다. 끙 소리가 절로 나왔다. 하는 수 없이 그 귀신에게로 돌아왔다.
3: 혹시 정기운이라는 아이 귀신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남자 아닌데 혹시 여기에 같이 안 삽니까?
2: 남자 귀신은 고개를 흔들었다. 불어서 더욱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에서 후두둑 물이 떨어졌다.
3: 정말요?
2: 물끄러미 승범을 바라보던 귀신이 입술을 움직였다.
4: 못 믿겠으면 안에 들어가서라도 찾겠소.
3: 아니요!
2: 귀신의 제안에 재빠른 거절이 새된 비명이 되었다. 볼일은 끝이다.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3: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두굴 올랐다. 해가 떨어져서 사위는 컴컴했다. 남자 귀신이 바로 뒤에서 쫓아올까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칙칙했다.

0: 한약방에 온 사람들은 낡은 나무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쓰인 종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유리창을 들여다봤다. 아프거나 장이 서는 날이면 겸사겸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들르는 곳이었다. 늘 그 자리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을 주인이 오늘은 없었다. 잠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다. 그들은 맞은편 한의원 간판을 발견한다. 병을 잘 본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온 김에 가볼까? 그들의 발걸음은 2층 한의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 대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수정을 만났다.
1: 아니, 왜 여기 있어? 가게에 있지 않고?
2: 아이, 왔어.
1: 그간 몸을 굴려놨더니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도 사람이라고 손 볼 데가 어지간해야지.
3: 무당이 제압 가림은 못한다더니 탁 끝장이고만.
4: 맞네, 그러네.
0: 하나 둘 그 옆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없다. 정미가 약차를 그들에게 건넸다. 정미에게 종이컵을 받아든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깔끔한 실내가 어색하면서도 믿음이 갔다.
3: 그래도 여기가 잘하긴 하나 보네. 천하의 고사장이 여기 있고.
1: 그럼. 이 말은 되먹지 못하게 해도 못한다고는 안 해. 그게 마음에 들어.
0: 종이컵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던 정미가 수정의 말에 참지 못하고 함께 웃었다. 아연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속삭였다.
3: 여전히 싸가지가 없다고?
5: 아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고생이 많겠어.
6: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1: 맞네. 못 참을 정도는 아니야.
5: 아유.
0: 깔깔 웃으며 약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침구실 안에서 승범의 나리선 목소리가 들렸다.
7: 여기까지 왔으면 저한테 맡기시라니까요.
0: 모두의 시선이 복도 끝 침구실로 향했다. 정미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 한두 번이 아니다. 갑자기 왁자했던 대기실의 분위기가 적막해졌다. 수정은 헛기침했다.
1: 아유, 이거 맛있네. 모두 먹어봐.
0: 수정은 모두에게 약차를 재차 권하고 정미를 따라 침구실로 향했다. 그는 노인과 대치 중이었다. 작은 키에 퉁퉁한 몸집의 남자 환자였는데 그를 보고 아차다 싶은 정미가 주머니에서 청포도맛 사탕을 꺼냈다.
5: 아, 이거 못 줬네.
1: 그게 뭔데?
0: 수정이 그걸 보고 물었다.
5: 가끔 저런 유형의 환자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발작하거든요.
0: 정미가 속삭였다. 그 말에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환자를 가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유하게 만들기 위해 사탕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승범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7: 허리하고 무릎은 자세가 안 나와서 함께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는 허리하고 하루는 무릎을 치료를 하는 게.
8: 그러면 지금 허리 맞고 이따가 무릎 맞으면 되는 거 아니요?
7: 제 얘기 끊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기력도 문제지만 치료가 분산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한 번을 맞아도 제대로 맞아야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8: 우리 집이 멀어서 매일 못 나.

0: 나온다니까. 기력이고 분산이고 그냥 해줘.
1: 아, 안 됩니다.
2: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리는 노인도 노인이지만 그에게 고압적으로 거절하는 승범을 보니 답답했다. 보다 못한 수정이 나섰다.
3: 한의사 선생, 갑자기 저기에 무슨 일이 생겼어. 잠시만 나 좀 보시게.
1: 무슨 일이요?
2: 수정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를 침구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범의 등을 때렸다.
3: 아이고,
1: 왜요?
3: 환자가 다 네 봉이냐? 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1: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2: 아파서 기력 없다던 수정의 손이 꽤 매웠다. 맞은 여운을 손으로 문지르며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3: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몇 번이고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지. 가라는 말뿐이야.
1: 몇 번이고 말했어요.
3: 아 다르고 다른 거야. 그 몇 번이 다가 아니지. 아픈 사람이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는데 고치지는 않고 화만 얻어가게 둘 거야? 싸우기만 하려고 한의사 됐어? 그렇게 하니까 계속 올 환자들이 발길을 끊지.
1: 한의사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면 뭐하러 치료받으러 옵니까?
3: 아프면 다 예민해지고 어리광 부리는 게 사람이야. 살살 달래면 좀 좋아. 목소리도 살살 방긋방긋 좀 웃으면서 기껏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본다고 해놨더니 성질은.
2: 그 말에 승범은 힐끗 대기실을 봤다. 준비된 자리가 만석이다. 그러나 한껏 굳은 표정들을 보자 아차다 싶었다. 승범은 다시 노인 환자 앞으로 갔다. 정미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중얼거렸다.
4: 웃으면 돈이 옵니다. 살살.
5: 아버님, 아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번만 맞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TV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그러면 아버님 허리랑 무릎은 누가 고칩니까? 그럼 허리를 중점적으로 맞고 무릎은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몇 번 맞아야 하니까 매일이면 좋지만 안 되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오시는 거예요. 그럼 되죠?
0: 그러면 좀 낫나?
5: 좀씩 낫게 해드릴게요.
0: 알겠어. 꼭 낫게 해줘야 돼.
5: 네.
2: 고집스러운 환자도 치료했겠다. 그 이후에 온 환자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마음 편안하게 치료를 하고 다음 환자를 보려고 나온 승범의 팔을 누가 붙잡았다.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1: 왜요?
3: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1: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3: 그게 아니야.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1: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2: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3: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1: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3: 떼먹히면 좀 어때? 에?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2: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1: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3: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1: 그건 그렇지만.
2: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6: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 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7: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2: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6: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8: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7: 예, 알겠습니다.
2: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평균 최저기온은 23.4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전국 폭염일수는 8.9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9.7일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1만 320원보다 3.7% 인상된 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월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 6,300원이 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고령층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 복지 분야가 늘었고 농림업과 제조업은 줄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52.7%였으며 월 평균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에 오른 후보들이 오늘 두 번째 TV토론을 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은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80분 동안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최종 결정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강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39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은퇴자에게 세금 못 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광주 제1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결혼식 계약 1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성수기에 예식을 올리면 비수기보다 평균 200만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에 몰리는 3월에서 6월 사이와 9월에서 12월 사이 평균 결혼 비용은 2,100만원으로 비수기인 1, 2, 7, 8월보다 200만원이 높았습니다. 월별로는 4월이 가장 높았고 1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청년피자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조항 삭제와 과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피자 가맹본부는 또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된 필수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인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오후나 저녁에 50에서 3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가벼운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에서는 한낮에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일대는 3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제3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때 정말 반가운 게 있죠. 바로 얼음인데요. 이 냉장고가 귀했던 시절에는 얼음 사다 먹는 거 아 참 힘들었습니다. 이 냉커피 속에 얼음이 들어가면 더위를 식혀주고 또 수박 위에 올려지면 시원함을 더해주고 손에 쥐고만 있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같은 게 바로 얼음인데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얼음이 금세 녹아버립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그래도 폭염 속에서는 확실히 더위를 잊게 해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전해주는 게 얼음인데 자 오늘 노래 선물 여러분께도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시원한 얼음 한 조각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 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해변의 여인.

Excitable and cool. I'll meet you this summer.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거리를 오가는 발걸음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시간을 잘 견뎌낼 나만의 비법 정말 필요한 요즘인데요. 좋은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온도를 살짝 낮춰보고 시원한 얼음 한 조각으로 다시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무더위는 잠시 잊으시고 추억과 감동이 함께하는 노래들로 여러분 점심시간을 시원하게 채워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걸이 부르는 던던댄스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에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이게 소리 한번 지르니까 또 지치네요. 더워요. 아, 더워요 정말. 이 저녁 온도도 막 27도, 28도 이렇게 올라가고 낮 온도도 한 49도, 아니 49도랜다 죄송합니다. 39도, 40도까지.
2: 더위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지금 깨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매년 여름 더웠어요.
1: 네.
0: 매년 여름 덥고.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이렇게 여름을 견디고 가을, 겨울을 이렇게 봄 살 거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 두 달, 석 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좀 더 시원한 나라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그 여름에는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진짜로 네. 추우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더운 나라 가서 한 2, 3개월 살다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요즘.
0: 아, 그러면 겨울 되면 야 추워서 힘들고 여름 되면 더워서 힘들고. 아, 우리가 좀 너무 그 핑계 댄 게 아닌가 싶네요. 여름 되니까 또 막 좀 더위에 힘들다지만 막상 겨울 되면 아 여름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또 여름의 매력이 또 있고요. 아. 겨울의 매력이 있고 놀거리 그리고 뭐 느낄거리 즐길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 그 힘들다 덥다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그래 여름에 즐길 걸 찾아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무료로 찜질방이잖아요.
0: 아 땀을 막 흘릴 수 있다라는 거.
3: 그 매일 하는 게 문제죠.

0: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맞아요. 내일 강제를.
0: 내일 지가 없네. 한 5분만 더 볼까? 이래야 되는 건데.
2: 뭐, 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유, 돈 주고도 찜질방 갔는데 뭐.
0: 한번 견뎌보자.
3: 뭐 반신욕도 매일 하는데요. 뭐.
0: 아, 근데 어떻게 좀 이 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1: 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2: 아니, 진짜로 샤워 미지근한 물에 샤워 딱 하고 그 에어컨 안 켜더라도 선풍기만 틀어도 한 30분 괜찮아요, 진짜.
0: 그냥 뭐 얼음만 쥐고 있어도 괜찮고.
3: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샤워기 조작을 좀 잘못해갖고 뜨거운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원하더라고요.
0: 아, 형님,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아침에 수도꼭지를 여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서 뭘 잘못했나 했더니 아니, 그냥 나오는 수도물이 물이야. 뜨거워요, 이제는.
1: 미지근하죠, 이제.
0: 계속 틀지 않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딱 틀면 물이 뜨거워져 있어.
3: 근데 정말 그 핫 샤워라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물 샤워가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보다 더 시원하다.
0: 더 시원할 수도 있겠다.
1: 뭐 이열치열이죠.
0: 아, 이열치열. 그래. 알겠습니다.
1: 이게 갈 시간이 갈수록 여름이 힘들어지네요. 이게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0: 특히 동남아 친구들까지 와가지고도 야 대만이나 이런 나라보다 더 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또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원래 노래선물과 함께 하시면 그 더위를 잠시라도 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 여름을 달군 가요계 명곡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 네.
0: 지난주에는요 명곡들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래 만나봤냐면 높은 음절에 저바다간 위라
2: 저바다에 누워
0: 들어봤고요. 또 사마고장의 노래 제이에게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이상은의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도 들어봤고 바다새의 바다새도 들어봤고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탑 풍경 세 분도 가요제 함께했던 기억이 있나요? 세 분이서
2: 아 세 명이서는 세 명이서는 누가 잘하나 해봤네요.
0: 함께?
2: 예.
0: 거기 누가 잘하나는 KBS 아동
2: 초대 가요제.
1: 초대가
3: 저희가 뭐 경연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1: 아 진짜 궁금하네. 우리 셋이 네. 대학 가요제를 팀으로 자전거 탄 풍경으로 나갔으면 상 받았을까?
3: 아예 못 나갔을 거예요.
1: 아, 아예 못 나갔을까?
0: 왜 못 나갔을까? 예선에서 떨어졌을까?
3: 아, 연습하다서 싸워갖고.
0: 아, 연습하다 싸워갖고. 아 근데 가요제 뭐 대학 가요제도 그렇고 여러 가요제 아마도 세 분들은 출전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때 많이 시청됐을 텐데 다른 대학교 모임에서도 대학 가요제 출전할 수 있었나요?
2: 각 대학마다 그 대학 그 가요제가 있었어요.
0: 아 대학마다도?
2: 예 유명한 가요제가 그 광흥대학교는 월계 가요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덕성여대는 운영 가요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명지대는 백마 가요제라는 게 있었고
0: 그러면 그 명지대 백마 가요제는 명지대 학생들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2: 아니죠.
0: 아니죠.
2: 아,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들 이렇게 그래서 있는 거죠. 여행 스케치가 명지대 백마 가요제 입상한 친구들끼리 모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음반사는 없어졌으니까 서울 음반에서
0: 네.
2: 그 입상한 친구들 모아서 여행 스케치를 만든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지금의 여행 스케치가 네, 된 거죠.
0: 그러니까 여러 그 대학교에서 네네. 출전한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여행 스케치를 만들었다.
2: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그것도 네네. 있지만 한 팀으로 나갈 때, 한 팀으로 할 때 여러 학교에서 모여서도 나갈 뭐 수 있죠.
2: 연합 동아리가 있죠. 있죠. 네.
3: 라이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0: 라이너스가 연.
3: 네, 연.
1: 항공대.
2: 그리고
1: 항공대랑
3: 고려대 연세대
1: 고려대 연세대
2: 그리고 쌍투스 같은 경우도 네. 대학 연합 동아리죠.
3: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그 대학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전통적인 동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연합 동아리가 또 따로 있고
2: 이 1980년대부터 그 1990년대 그 후반까지는 이 동아리를 들어 그러니까 노래하는 동아리 뭐 음악하는 동아리 들어가려면 전부 다 그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댄스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오라 그래도 안 간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
1: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0: 가요제.
1: 각 대학에서 하는.
0: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3: 아 그래서 한동안 그렇죠. 왜 대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이래서
2: 해서 강변 가요제
3: 젊은이의 가요제
0: 젊은이의 가요제
2: 뭐 해변 가요제 뭐
0: 그러니까.
3: 그 잘 아시는.
2: 그리고 신인가요, 이제 뭐 이런.
3: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연합 동아리 출신이죠.
0: 일기예보.
3: 알핀 로제라고 하는 요들성 동아리.
2: 그렇죠, 요들성이죠, 요들성.
0: 좋아 좋아 불렀던 일기예보.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름을 닮은 가요제 명곡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여름을 닮은 가요제 명곡.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가 있네요. 오늘은 77년 제1회 MBC 가요제, MBC 대학가요제죠. 대상의 영광을 아는 팀이 바로 샌드페블즈인데요. 낭만과 젊음이 느껴지는 그룹 사운드죠. 와, 이 노래로 대상 거머쥐면서요. 대학가요제의 첫 역사를 아주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0: 근데 이게 뒷이야기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네. 대학가요제가 약간 좀 학생들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했을 때 그래서 네. 1등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고 소문난 서울대 학생들을 뽑았다 이런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 아, 별로 아니네.
0: 그랬을까 아니면 노래를 잘 불러서 뽑았을까?
1: 아, 약간 그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0: 그래요?
1: 느낌에
0: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1: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2: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0: 근데 사실
2: 아 근데 대학가요제 그 대학 가려는 어떤 동기부여도 됐어요. 그 대학 가고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어서
0: 네. 대학을 간다.
2: 대학을 간다.
0: 진짜 아 우리. 때도 대학이라는 게 우리 경쟁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5대 1 적어도 5대 1 막 심한 데는 막 20대 1 2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근데 야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음악도 좋잖아요. 특히 이 음악을 만든 분이 산울림 출신이에요.
2: 네, 김창훈 씨.
0: 김창훈 씨. 그럼 산울림도 공부를 잘했네요.
2: 다 수재예요. 거기 저기
0: 그래요?
2: 형제들이 다.
0: 세 분은 어떠세요?
2: 뭐
1: 저희는 수제비예요.
0: 수제비. 수제비. 아, 네. 진짜 아, 김영수 씨 얘기처럼 그렇게 놀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 것도 하나의 공부일 수도 있는 거죠. 사회 경험일 수도 있을 텐데. 아, 서울대 멤버들.
2: 아, 이게 대학가가 낭만이 있다라는 자체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자고 치면 뭐가 낭만이겠어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춤이 있고.
0: 그렇죠.
2: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낭만이 되는 거지.
0: 또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반항도 있고 뭔가 우리끼리 뭔가 자립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자, 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가요제,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샌드페벌스의 나 어떻게 듣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 어떤 곡입니까? 네.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978년 TBC 동양방송이죠. 해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역시 한양대학교의 동아리로 알고 있는데요. 진검다리라는, 그러니까 이 진검다리라는 팀은 이제 기수별로 계속 멤버가 바뀌면서,
0: 네,
1: 이 팀, 이 진검다리 공연할 때 한번 가봤는데 각 기수별로 이렇게 막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때 출전했던 분들은 남학생 이교성 씨, 이성용 씨, 그리고 여학생 왕영은 씨, 정금아 씨.
0: 왕영은 씨가 있었군요.
1: 또 정금아 씨도 재즈 보컬로 아주 나중에 성공을 하셨죠. 왕영은 씨는 뭐 이 이후에 진행자로 또 많은 인기를 끌다가 그
0: 젊음의 행진도 진행했었고, 네, 뽀뽀뽀도 진행했었고.
2: 김영노 씨는 없어요 거기?
1: 아, 좀 위시고.
2: 아, 위기세요.
0: 어떤 분이요?
2: 아, 김영노 씨라고. 네. 그
1: 김영노 씨가 좀 아래인 거죠.
2: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진검다리 출신인데.
0: 아.
2: 예.
1: 진검다리 이 노래는 또 작사 작곡을 이정선 씨가 하셨어요.
0: 이정선 씨. 예. 그러면 이정선 씨가 그때 대학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귀성 작곡가가 곡을 만들 수도 있었나요?
3: 참여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2: 아. 아니 근데 진검다리 보면은 님에게도 이주호 씨 곡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프로들이랑 연결이 다 돼 있었나 봐.
1: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0: 예. 그럼 누가 아버지 친구라든가 형 선배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아 이번에 가요제 나가는데 곡 하나 써주십시오 막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1: 있겠죠.
0: 아, 진검다리의 여름. 그래요. 아, 이 노래만 들어도 뭔가 풋풋한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자, 그 노래 진검다리의 여름, 이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징검다리의 여름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한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78년이죠. 아까 여름 이 노래가 대상곡이었다고 했나요? 그 TBC.
2: 네, 대상. 네.
1: 이번에는 인기상을 받은 노래예요. 히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0: 야,
1: 히버스.
0: 그대로 그렇게 그 노래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까 그 나 어떻게 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2: 그 당시에 그런 밴드 음악이 좀 유행을 했었죠.
0: 그럼 징검다리 여름보다 이 노래가 솔직히 더 좀 이게 좀 강렬하지 않았을까?
2: 아무래도 징검다리는 중창단이고,
0: 네.
2: 피버스는 밴드니까,
0: 네.
2: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밴드가 좀 더 좀 친숙했다고 할까요?
0: 아.
1: 이 멤버들이 배명고 그 출신 친구들이 모여서 결성이 됐다고 하네요. 네네. 리드 보컬의 이명훈 씨, 그리고 베이스의 문장곤 씨, 그리고 키보드 정원찬 씨, 그 드럼의 송용섭 씨. 이렇게. 그 이후에 또 이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이런 노래들을 히트시키면서 70년대 말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밴드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0: 자전거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21의 21살의 비명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81년 제5회 MBC 대학가요제 입상해서 사랑을 받은 팀이죠. 아이, 팀 이름 이쁘죠. 21. 대표곡이 예, 21살의 비망록. 이 노래는 그 대학생들의 풋풋한 꿈과 청춘을 담아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던 노래인데요. 뭐랄까요, 이 노래는 단국대학교 음악동아리 출신으로 당시 6인조 밴드로 대회 무대에 올랐어요. 6인조 네. 밴드. 특히 음대생이었던 김남희의 그것도 풀류소리가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저희 자전거 탄 풍경도 예, 그 가요제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을 해놨던 곡이고요.
0: 그래요. 예.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1가 부르는 21살의 비망록,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21의 21살의 비망록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한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구는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78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인데요. 이 노래는 정말 대학가요제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한,
0: 네,
1: 그냥 노래라기보다는 마치 뮤지컬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다가 느껴지는 노래,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0: 굉장히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아주, 네, 규모가 크다. 야, 이 노래가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1: 중간에 이제 변주 박자도 많고,
0: 네,
1: 이제 리듬도 많이 바뀌면서 아주 스펙타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0: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또 바이올린 연주로, 그렇죠, 시작이 돼요. 야, 이거 뭐야?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동을 줬던 그 노래. 1978년도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썰물의 노래 나가는 동안 자전거 탄 풍경 세 분이서 야 이거 노래 누가 썼어? 확인을 해보니까 박철홍님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21살의 비망록은 김상배님이
1: 진짜
0: 예 작사 작곡을 했다고.
1: 예. 근데 이게
2: 누구시
1: 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0: 썰이 너무 많죠.
2: 예전에는 예 지금 막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0: 근데 이게 예, 팀으로 활동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명, 5명 이렇게 만나 보면 야, 요 부분은 내가 썼어. 아, 맞나 그랬나? 이 부분 네가 썼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예, 뭐 공동 작곡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멜로디는 멜로디대로 따로 가는데 막상 음반에 실을 때 편곡 같은 거는 또 뭐 베이스 치는 기타 치는 분도 다 들게.
3: 70년대만 해도 저작권 네. 이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선배가 쓴 걸로 되죠.
0: 아, 아이고 내가 썼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가 좀 썼으니까 내 이름으로 좀 하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1987년이죠. 제8회 강변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여운의 홀로 된 사랑.
0: 홀로 된 사랑.
1: 이 여운은 경성대학교 기타 동아리 선후배였는데요. 안현진 씨, 박순아 씨, 고상우 씨가 결성한 3인조 그룹인데
0: 네.
1: 이 강변가요제에서 대상곡 못지않은 정말 큰 인기를 얻은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가요톱10에서 이 은상곡이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0: 굉장히 히트를 했네요.
1: 예, 오히려 대상곡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자, 그 노래 여운이 불렀던 홀로 된 사랑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야호!

0: 자장가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계 명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강인복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역시 연합밴드라고 할 수 있죠. 닥터양 연합밴드. 6인조 그룹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 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곡하신 최명섭 씨가 네. 세월이 가면 또 작곡을 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그 삼형제죠.
1: 네.
0: 최명섭, 최기섭, 최호섭.
1: 최호섭 씨가 노래, 최명섭 씨가 작곡, 최기섭 씨가 작사.
0: 근데 이 부분도 같이 혼합을 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겠죠.
0: 야, 여긴 여기 좀 바꾸자, 저긴 저기 좀 바꾸자,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이 노래는 워낙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뭐 표절을 했다. 하지만 이때 최명섭 씨가 20대였다는 거.
1: 그렇죠.
0: 네, 20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음악 예술적인. 또 이 노래는 영화 친구. 친구에서도 삽입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입니다. 자,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꿈 때리셔봐라. 힘든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말이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서울에도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고요. 기후 위기에 몰린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폭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장애인들은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있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발길을 돌리고 있고요. 온열 질환 때문에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역시나 접근성이 떨어져 상급 병원을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의료 접근은 물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트와이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TT

0: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트와이스의 TT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 소개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악 독창회를 연 발달장애 테너 진연호 씨의 어머니 이명인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24일에 열리는 서울 세계보치아 선수권과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을 심는 나무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해 3월부터 이사장직을 또 하고 있고요. 배양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해서 리사이클 매장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40명 정도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가요. 물품 분류 작업, 가격 매기는 작업,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싹 다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2017년도 저희가 2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요 그 리사이클 매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기관에도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을 해주신 근로지원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게 두렵지가 않대요. 손님이 와도 날 도와줄 근로지원인 선생님 계셔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 저희 그 직원분들이 근로지원인 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2월에 입사한 친구가 뭐 지금까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집을 샀어요. 월급을 모아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립도 할 것이고 나는 이제 노후도 준비됐네 이런 자신감들이 빵빵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너무 좋죠. 세금 내는 장애인이요. 그러면서 은퇴하는 장애인이요.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이 점점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참 뿌듯하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거 저는 이제 은퇴가 한 12년 남았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저희 직원들의 주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을 때 저희 그러니까 20살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귀에 착용하는 보조기기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보조기기일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귀에 착용하는 무선 이어폰처럼 생긴 보조기기인데요. 겉모습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슷하지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0: 몸에 기계를 심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귀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세대 보조기기인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의 기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0: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를 감지해 작동합니다. 사람이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신호가 만들어지는데요. 보조기기에 있는 센서가 이러한 미세 신호를 감지하고요. 이렇게 모인 신호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컴퓨터나 전동일체어, 스마트 기기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바꿔 전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작은 움직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얼굴이나 턱을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이 이어버드는 사람의 어떤 신호를 인식하는 거죠?
0: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얼굴 근육이나 턱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데 이를 근전도 신호라고 합니다. 또한 머리의 움직임이나 방향도 함께 감지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려는지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일부 제품은 심장박동이나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를 함께 분석하면 단순히 한 가지 움직임만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이어버드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0: 해당 보조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센서가 수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원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턱을 한번 움직였는지 얼굴 근육을 움직였는지와 같은 신호를 구분하고 이를 각각 다른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근육의 움직임과 신호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특징을 학습해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1: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로 어떤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0: 이어버드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고 화면 선택이나 클릭, 문서 작성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일체와 연결하면 이동 방향을 선택하거나 주행을 보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 조명이나 TV, 문 잠금 장치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전동휠체어와는 어떻게 연동하는 거죠?
0: 이어버드는 전동휠체어의 제어 시스템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면 이어버드가 그 신호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멈추는 등의 기본적인 조작을 손 대신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현재는 연구와 시험 단계가 진행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전동휠체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전동휠체어와 연동되어 이동의 편의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0: 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얼굴 움직임이나 턱의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홈 기기를

0: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수 손상이나 근육질환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입력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신경 인터페이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재활 분야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재활훈련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비를 제어하는 기술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게임 분야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기기를 조작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도 주목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등 활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입력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원래 있던 음성인식 보조기기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기존의 스위치나 보조기기는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를 직접 움직여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기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신경 인터페이스 보조기기는 얼굴 근육이나 턱의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보조기기 사용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큰 동작 없이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귀에 착용하는 형태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사용하기 전에 뭐 별도의 설정이라든가 연습도 필요할까요?
0: 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처음 사용할 때 간단한 설정과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나 생체 신호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호를 인공지능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에 힘을 주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 이어버드가 이를 학습해 해당 동작에 맞는 명령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사용할수록 인식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설정 과정은 복잡하지 않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연구 단계인가요?
0: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현재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일부 기관과 연구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와 보조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와 연동되는 제품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이어버드가 나오면은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0: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기기를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독립적인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앞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기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복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진영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지난달에 성악 부문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발달장애인 성악가의 독창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호 씨의 독창회였는데요. 발달장애인 성악가가 혼자 독창회를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진연호 씨의 어머님인 이명희 님과 독창회 관련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 엄마 이명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은 뭐 아드님 자랑 한번 실컷 해보시죠. 먼저 기본적인 우리 진연호 씨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1: 아, 네. 연호는 발달장애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92년생 34살의 멋진 청년입니다.
0: 네.
1: 김천 예고와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에서 솔로와 펠리체보체 남성 중찬단
0: 펠리체보체.
1: 네네. 단원과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0: 그럼 네. 제가 그 행사에서 한번 봤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1: 아, 예. 그러실 수도 있겠다.
0: 펠리체 보체에 제가 예, 많이 봤으니까. 네. 지난달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으로 이제 독창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련된 무대였습니까?
1: 아트위크 해서 해마다 소속 예술인 가운데 이제 실력이 좀 있고 좋은 연주자를 선정해서 솔로 무대를 선보여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연호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제 아마 꾸준하게 성실하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청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모습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0: 중창단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네. 들어봐서 알아요.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우리 트리키에에서 열린 특히 서울 앙카라 자매도시 거기 민간국제문화교류공연이 있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네, 거기랑 또 개인적으로 연우가 미국에 이제 시카고의 한인 초청으로 와. 공연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낯선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예.
1: 저희도 아마 이렇게 좋은 길을 만난 것 같습니다.
0: 아이,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독주회나 개인전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발달장애 예술인의 독창회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계속 소리 또 높은 소리를 내야 하는 테너인데 독창회 준비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1: 어려운 거 많았죠. 예. 발달장애인 성악가가 독창회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이제 한 시간 이상의 공연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어렵고 또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또 이들이 몸이 악기라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좋은 몸 상태, 특히 목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사실 생각하면 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장애와 상관없이 독창회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길이잖아요.
0: 그럼요. 예.
1: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은 만났는데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너무 많이 돼서
0: 어머니니까 그렇죠.
1: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되지라고 자신감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속해 있는 단체 아트위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주위에 이제 많은 게 먼저 독창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아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유 걱정하는 시간에 연습 좀 더 하자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예.
1: 네.
0: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창회를 못 갔기 때문에 어떤 노래들 불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노래는 저기 토스티와 푸치니 노래도 그 했고. 라흐마니노프의 가곡도 불렀어요. 이분 이제 러시아 곡인데.
0: 네네네.
1: 예.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도 들어가고, 산노을 그린 공강상 같은 우리 가곡도 불렀고.
0: 아, 예.
1: 예, 예.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총 12곡을
0: 와.
1: 불렀어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여기 저기, 연우의 스승님이, 성악가 이현승 교수님이 이제 해설과 사회를 해주셨어요.
0: 아, 직접 해주고, 아유, 좀 안심됐겠네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네네. 계시니까.
1: 네. 제자의 독창회를 진행하시면서, 그 아끼는 마음과 그러니까. 잘 성장하기 아유.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동료인 발달장애인 우리 성악가, 바리톤 박민규 씨와, 소프라나 전혜연 씨의 우정 출연으로
0: 아, 그래요?
1: 네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였어요.
0: 든든했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1: 네, 네. 그래서 저희 엄마들은 항상 무대에 대해서 의상도 챙기고 동선도 맞아요. 챙기고 예. 하느라 한 번도 무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기회가
0: 그렇네요,
1: 진짜 거의
0: 진짜.
1: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봤더라도 떨려서는 제대로 못 즐겼을 것 같기는 해요.
0: 예.
1: 그래서 그 곡 중에 저희가 한국 가곡을 부를 때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공연을 했거든요.
0: 와, 예.
1: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뒤로 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에 한복을 입고 한번 입장해서 이제
0: 야.
1: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0: 그렇죠.
1: 듯 해서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큰 박수, 막 함성지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큰 힘이 되었고요.
0: 야.
1: 그래서

0: 끝까지 실수 없이 축제 같은 분위기로 네. 독창회를 진짜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1: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군요.
0: 네.
1: 아, 그 큰 무대를 우리 연호 씨의 목소리로 채웠던 경험이 아마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연호 씨 그 장애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0: 한 4살 무렵에 조금 늦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도 하고 운동신경도 괜찮았는데 뭔가 표현이 다양하지 않고 교감이 이렇게 조금 늦더라고요. 지금은 발달장애 정보들이 많지만 네네. 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보가 많이 이제 없었던
1: 없었죠. 예, 맞아요.
0: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폐성 장애가 보인다는 소견을 주셨는데 아 예.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이고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그때가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호는 일상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참 무지한 생각으로 치료실만 다니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학교도 계속 일반 통합 학교를 다녔던 겁니까?
0: 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수교육, 특수학급 이런 건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1: 아이고, 예.
0: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성악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음감이나 박자감도 좋고 소리가 예쁘다고 호흡도 길고 추천을 해주셔서 성악 공부를 하게 됐죠.
1: 예. 아 그럼 장애 등록은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0: 아, 네. 연호가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
1: 네네.
0: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왔어요.
1: 아, 군대. 아,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에
0: 네,
1: 있으니까.
0: 네. 군대를 가야 된다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돼서
1: 그렇죠, 그렇죠.
0: 밤에 잠을 못 자겠는데 얘를 보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됐죠.
1: 네네.
0: 네. 어릴 때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근데 성인이 돼서 장애 등록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주위에서 다 말씀을
1: 예,
0: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찾아간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연도 자폐 진단을 해주셨던 선생님.
1: 아, 그래요? 아유,
0: 네.
1: 다행이네, 그거는. 네.
0: 되게, 예, 연도는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0: 그래서 과거 진료 기록 첨부하고, 또 몇 시간에 걸쳐 검사를 마치고.
1: 네.
0: 장애 3급을 받았어요.
1: 아, 3급. 네.
0: 네.
1: 사실 그 예전에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장애를 드러내는 게 좀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예, 반대로 요즘은 이제 장애 등록을 오히려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시절이 네. 많이 달라졌다고 몸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진짜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은 보면 어릴수록 자폐나 뭐 지적 이런 발달장애 관련 치료가 어릴 때 더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정말.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은 가족이 발달장애 가족들끼리도 네트워크 만들어서 활용하고 서로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애들한테 이제 서로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니까
1: 네.
0: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너무 무지해서.
1: 아유, 예.
0: 연우가 더 고생하고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1: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장애라는 테두리 안에 늦게 들어왔지만 또 멋진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더 뿌듯하게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심지어 지금은 아트 위켄의 단원이면서 바디 프렌즈의 네. 직업 연주자로도 소속돼 있다면서요.
0: 아, 네. 지금 바디 프렌즈 직업 연주자로 있고요.
1: 예.
0: 기업에 소속돼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연우가 농심에 2년 정도 소속돼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디프렌드에서 직업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연우 같은 경우는 한국장애모델협회 회원으로 모델활동도 하고
1: 모델.
0: 있고요.
1: 예, 예,
0: 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성학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소리가 또 어떨지 몰랐죠.
1: 예.
0: 악기도 플루트도 하고.
1: 아까 말씀하셨죠. 예.
0: 네네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0: 자제에 다능한 재능 갖고 있는 건데 연호 씨 나이가 이제 올해로 3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뭐 자립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까?
1: 자립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아, 부모 언제까지 뭐 옆에 있을 수 있는
0: 그러니까요. 네.
1: 그 이유를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원래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연우 활동이 수도권에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0: 아.
1: 연우가 저만 이제 옮겨갖고 아빠는 대구에 계시고
0: 아 그러시구나 예. 네.
1: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생활이 길어지니까
0: 에.
1: 힘도 들고 환경을 바꾸고는 싶은데
0: 네.
1: 사실 대구에 집을 팔고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0: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1: 예, 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만 그러니까. 좀 하고 있어요.
0: 아유, 예.
1: 그래서 연호는 집안일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필요한 서류를 뭐 작성하든지
0: 은행일도 있고
1: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재계약을 할 때
0: 네.
1: 해야 되는 일들 또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써야 그렇죠. 되는지
0: 예.
1: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도움받을 내가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0: 아유, 오늘 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연호 씨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우리 연호 씨의 계획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볼까요?
1: 네.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거든요.
0: 예.
1: 지금도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것저것도 또 할 수 있는 걸 해볼 거고요.
0: 네.
1: 아스트리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무대에서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패션 모델, 풋 연주, 장애인식 개선, 강사 분야에서도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다른 발달 장애인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서 롤모델 또는 좋은 멘토가 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연호 씨와 계속 함께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호 씨 어머니 이명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반 자카파의 노래 이어드리죠. 위로.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는 24일에 2026 서울 세계 보치아 선수권이 열리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24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열고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러집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2015년 월드오픈, 2019년 아시아 선수권, 2025년 월드컵을 유치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로 아시아 최초 보치아 4대 국제대회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가죽공을 던지거나 기구를 사용해 굴려서 점수를 겨루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죠.
0: 네.
1: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요. 1988년 서울대회부터 2024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보치아 BC3등급 종목에서 무려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47개국 498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17년간 보치아를 후원해온 오택그룹의 수장이자 대한장애인 보치아연맹 강성희 회장이 우리 선수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대회 모든 경기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장애인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죠. 이영호 선수가 부산시장배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1: 지난 2일 부산 진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부산시장배 전국장애인 댄스스포츠 선수권에 전국 9개 시도 선수 임원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울주군 소속인 국가대표 이영호 선수는 듀오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 장혜정 선수와 그리고 라틴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는 박예지 선수와 파트너를 이뤄 2관왕에 올랐습니다. 비장애인인 장혜정 선수는 콤비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는 배정부 선수와 또 호흡을 맞춰서 2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김한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 최규일 선수와 정효농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고요?
1: 최규일 선수는 지난달 29일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 제16회 김한과병원배 골프대회에서 116타를 쳐서 전맹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서포터가 공의 위치와 방향, 거리 등을 안내하고요. 선수는 감각과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준우승은 유정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약시 부분에서는 정현홍 선수가 90타로 우승을 했고요. 이승우 선수가 97타로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승우 선수는 9번 홀에서 이 대회 사상 첫 샷 이글 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은평구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풍선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1: 네, 은평구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풍선 배구대회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을 했고요. 서울시의 16개 자치구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서 특수 풍선으로 된 공을 사용하는 종목이고요.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울림 생활체육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죠.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너무나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어요.
1: 네, 카라스코는 지난 1일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투구수가 겨우 74개에 불과했습니다. 21명의 타자를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막아냈습니다.
0: 예.
1: 네, 카라스코는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 동안 통산 112승을 수확했고요. 2017년 아메리칸 리그 다승왕에 오른 전적이 있습니다. KB리그에서 뛴 전직 메이저리거 중 가장 화려하고요.
0: 예.
1: 또 LG는 이 동갑내기인 류현진 선수와 같은 나이인데 제구 능력을 기대했고 이에 부응을 했습니다. 직구와 싱커, 슬라이더, 컵 테스트볼, 체인지업, 커브까지 6개 구종을 현란하게 활용했습니다. 사실 최고 구속은 149km. 외국인 선수로서는 빠르지 않지만
0: 예.
1: 정말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카라스코 선수가 2주 만에 실전이었기 때문에 7이닝 투구에 머물렀는데요.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위기의 LG로서는 카라스코의 호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KBO 리그에서는 저 무더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1: 네, 기록적인 더위로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는 1일과 2일 저녁 6시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와 NC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이날 창원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경기 개시 시각 기온이 38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창원은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네. 체감온도가 거의 50도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롯데 경기도 1일에는 취소가 됐고요. 2일에는 6시 30분으로 30분 늦춰 시작이 됐습니다. 프로야구의 폭염 취소는 2년 만이었습니다.
0: 네.
1: 사실 폭염에 따른 취소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KBO는 온열 질환자 발생과 선수단 및 관중 보호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0: 네.
1: 사실 경기 직전에 취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러 오신 팬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경기력 저하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옳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0: 그럼요. 예.
1: 실제로 지난달 31일 사직 경기였죠. 롯데 포수 손성빈 선수가 미열과 구토 증세 때문에 1회 만에 교체가 됐어요.
0: 맞아요.
1: 나중에 병원에서 수액도 맞았고요. 황성빈 선수도 전력 질주한 뒤에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투수들도 좀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자, 대통령배 고교야구에선 덕수고가 17년 만에 우승하면서 올해 2관왕에 올랐어요.
1: 네, 전통의 강호 덕수고가 3안타를 몰아친 포수 설재민 그리고 토타에서 맹활약한 엄준상을 앞세워 유신고를 꺾고 제60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덕수고는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유신고를 7대4로 이겼습니다.
0: 네.
1: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이 투지를 발휘한 양 선수들 대단했고요. 덕수고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연패를 하고 2010년에 준우승을 했던 덕수고는 16년 만에 통산 세 번째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0: 예.
1: 올해 유일한 2관왕이 됐습니다. 덕수고는 최근 12년 동안 전국대회 우승을 10차례나 이루면서 최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포수로 나서면서 이번 대회 최다 타점상, 최다 안타상, 최다 홈런상까지 싹쓸이했던 3학년 설재민이 대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0: 네, 이어서 축구 소식입니다. 이 청문회까지 열린 한국 축구,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는 10월에 일단 평가전 일정은 잡았어요.
1: 네, 새 사령탑 선입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A매치는 임시 감독 체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10월 2일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10월 6일에 우즈베키스탄과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가집니다. 이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이잖아요.
0: 네.
1: 선수단 점검과 세대 교체, 전술적 방향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국제축구연

0: 한명 FIFA가 A매치 일정을 개편하면서 소집 횟수는 줄어들었는데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부터 무려 16일간이나 함께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일정이 먼저 확정이 됐고요. 앞서 열릴 9월에 두 차례 평가전 상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FIFA 랭킹 47위의 남미 국가죠. 북중미 월드컵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는 2014년 한번 대결해서 우리가 3-1로 이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뭐 아시안컵 평가전으로는 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조별리그 탈락을 했지만 FIFA 랭킹 60위, 조직력과 체력이 좋은 팀이고요. 우리와는 8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1: 네. 그리고 프리시즌을 맞은 해외 명문 팀들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찾죠.
0: 네, 지난 4일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와 2026년 친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뮌헨의 방어는 2024년 8월 토트넘 호스퍼와 펼친 친선전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1: 네.
0: 김민재를 비롯해서 거미선 골키퍼로 유명한 마누엘 노이어 그리고 독일 대표팀 캡틴인 요주아 키미히, 공격수 루이스 디아스 등이 찾았습니다. 아쉽게도 해리 케인과 올리세, 자말 무시알라, 그나브리 등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오늘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 올스타, 그리고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치릅니다. 뮌헨과 마찬가지로 북중미 월드컵 8강 이상에 오른 나라들의 소속이죠. 엘링 홀란과 로드리는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새 소속팀이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1일 맨유전을 마치고 한국 투어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수단이 입국을 하고요. 그동안 병역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 네, 팀원들과 또 첫 만남을 가지고 우리 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자,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축구대표팀의 남북대결 경기장이 변경됐네요.
0: 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 추첨에서 북한,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함께 F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 여자축구 경기는 3개조 조별리그 이후에 1, 2위 6개 팀과 3위 2개 팀이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순으로 상대를 하는데요. 당초 오사카의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모든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전은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아마도 조별리그 1위가 걸린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다가 2023 황저우 대회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고요. 이번에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전유나가 부르는 너를 사랑하고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부터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광주 제1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 비중이 늘었고 농림업, 제조업은 줄었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5만 호 신규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결혼식 계약 1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성수기에 예식을 올리면 비수기보다 평균 200만 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이 몰리는 3월에서 6월 사이와 9월에서 12월 사이 평균 결혼 비용은 2,100만 원으로 비수기인 1, 2, 7, 8월보다 200만 원 높았습니다. 월별로는 4월이 가장 높았고 1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청년피자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 조항 삭제와 과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피자 가맹본부는 또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된 필수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로 일당 2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총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11개 대포 통장을 모집해 개당 매달 350만 원의 대여비를 받고 전국에 있는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모, 슈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과 귀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습니다. 물놀이 신발 장식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나왔습니다.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오후나 저녁에 5에서 30mm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가벼운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에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오늘 하루도 행복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 보면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할수록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연이일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행복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던데요. 행복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매일 행복해야 마땅하다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행복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행복한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질 않아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족과 편리함에서 오는 쾌락적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행복,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의미적 행복은 다르다고 하네요. 오늘 내 삶의 의미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 로비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이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연금 수급자는 774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624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이어 70세 이상 75세 미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수급자 비중은 꾸준히 늘며 75세 이상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117만 원, 10년에서 19년 가입자는 평균 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기간도 길어지고 있지만 40대 이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82%가 생애 주된 일자리를 경험했지만 재교육 경험은 21%에 그쳤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주를 이뤘고 효과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과 달라진 노동 환경에 맞춰 디지털 역량과 맞춤형 직업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7년부터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약 어르신도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야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무치약 환자도 포함돼 연간 약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부분 틀니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조경수예요. 행복이란.

0: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소, 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1: 네. 요즘은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하고 변기나 싱크대 하수구가 막히면 인터넷에서 찾은 업체에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전화나 온라인으로 안내받은 기본 요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작업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특수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특히 변기나 배관을 이미 뜯어놓은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소비자가 작업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0: 네, 네.
1: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청소와 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0: 네.
1: 오늘은 어떤 피해가 많은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에 무엇을 주의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네. 이번 피해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 네. 최근 4년간 접수된 청소 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 1204건을 분석했습니다.
0: 네.
1: 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전체 24%였고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네.
1: 서비스별로는 청소 서비스가 1066건, 하수도 위생 서비스가 138건이었는데 특히 하수도 위생 서비스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0: 네.
1: 전체 피해도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네, 네. 특히 하수도 위생 서비스 피해 증가가 두드러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위생 서비스 피해는 2024년 14건에서 2025년 56건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0: 네.
1: 2026년 1분기에는 49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배 늘었습니다.
0: 네.
1: 변기나 배관이 막히고 물이 역류하면 소비자는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처음에는 낮은 기본 요금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는 변기 탈거, 배관 깊이,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청소 서비스에서는 어떤 피해

0: 피해가 많았나요?
1: 네. 청소 서비스 관련 피해에서는 청소 상태가 불량한 서비스, 품질 미흡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0: 네.
1: 그 다음은 추가 비용 요구가 21%, 가재도구 파손이나 분실이 15%였습니다.
0: 네네.
1: 서비스 품질 미흡은 먼지와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약속한 구역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0: 네네.
1: 추가 비용 요구는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청소 당일에 오염이 심하다거나 창문이 많고 베란다가 확장돼 있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청소 서비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한 소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총 41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0: 네네.
1: 계약 전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도 알렸는데 업체는 청소 당일 오염이 심하다며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0: 오, 네네.
1: 소비자가 거절하자 작업하지 않고 철수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또 다른 소비자는 입주 청소 비용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청소 과정에서 새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원단이 변색됐습니다.
0: 아, 네네.
1: 업체는 보험으로 보상하겠다 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또 청소비 80만 원을 완납했는데도 거실에 물이 남아있고 주방과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재작업을 약속한 업체가 연락을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네. 하수도 위생 서비스에서는 어떤 피해가 많았나요?
1: 하수도 위생 서비스에서는 수리 후에도 막힘이나 역류가 계속되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0: 네.
1: 추가 비용 요구는 35%, 시세나 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분쟁은 11%였습니다.
0: 네, 네.
1: 특히 홈페이지에는 변기 뚫음 기본 요금을 5만 원 정도로 표시하고 현장에서는 변기를 뜯거나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네. 하수도 위생 서비스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1: 네. 한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만 원이고 추가 비용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업체는 변기를 탈거했다는 이유로 30만 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0: 아, 네네.
1: 또 다른 소비자는 부엌 하수도 공사를 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하수도가 다시 역류했습니다.
0: 네네.
1: 소비자가 AS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연락을 계속 피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할까요?
1: 네. 첫째, 최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으니까 계약 전 플랫폼 내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신원 인증 정보, 이용 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긴급한 상황이라도 한 업체에 낮은 기본 요금만 믿지 말고 예상 총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 네.
1: 셋째, 만에 하나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대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업체와 계약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1: 네. 계약서나 문자에 작업 범위와 총 비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0: 네.
1: 현장 출장 후 작업의 난이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합니다.
0: 네, 네.
1: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과 제외 구역, 작업 인원 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 등 세부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작업 전후에 소비자가 준비할 점도 알려주세요.
1: 네. 청소 전에는 귀중품과 현금, 중요한 서류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0: 네.

0: 원목 마루나 대리석 고급 가구처럼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작업 전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작업이 끝난 뒤에는 결과를 직접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네네.
0: 청소 서비스는 빠진 구역이 없는지 오염이 제거됐는지 가구나 바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하수 작업은 물을 여러 차례 흘려보내 배수가 잘 되는지 역류나 누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1: 네네.
0: 작업 후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물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1: 네네. 시인연 소비자시대 오늘은 청소, 하수도, 위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주현미예요. 짝사랑.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아시죠?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책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탄 헤너의 소설 더 우먼을 모두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롬에 초대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공연하는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립니다. 책 더 우먼과 창극 살로메를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조장자, 영어로는 이네이블러라 불리는 심리 이론입니다.
0: 네네.
1: 먼저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신데요.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1: 아들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학위를 마치고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생활비를 대주었대요.
0: 네.
1: 하지만 그런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현재까지도 아들 며느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분이 언제까지 아들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0: 실제 이 사례와 비슷한 댁들이 꽤 있어요.
1: 그렇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0: 네네.
1: 이번에는 서른 중반이 넘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아들을 둔 부모의 사례로 요즘 우리 중장년층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이분은 60대 초반으로 3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취업이 안 된다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대요.
0: 네.
1: 그래서 속이 터지는데 뉴스를 보면 요즘 청년들이 애를 써도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돈도 주고 매일 아침 아들의 밥과 반찬까지 챙겨놓고 일을 하러 가는 형편이랍니다.
0: 네네.
1: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들이 기죽을까 봐 야단 한번 치질 못했다고 하죠.
0: 네네.
1: 그래서인지 아들도 변했대요.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미안함도 없어졌는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들이 밥 먹은 그릇도 씻어놓지 않아서 개수대에 그대로 있답니다.
0: 아휴, 그럴 때 얼마나 속이.

0: 것일까요?
1: 맞습니다.
0: 네네.
1: 너무 안타까운데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혹은 내가 조금 더 고생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왔는데 그런 사랑이 도리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고 또 자식을 망치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0: 네네.
1: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심리 용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인 조장자, 즉 이네이블러입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네이블러란 번역하면 조장하는 사람으로 본인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의존자가 자기 삶의 과업을 수행해서 성장할 기회와 경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0: 네네.
1: 결국 조장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할 일 책임을 대신 떠맡아서 상대가 문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사람이군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조장자라는 용어는 엔젤린 밀러의 책 이네이블러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0: 네.
1: 이 책의 부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입니다.
0: 네네.
1: 가족관계학과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는 자신이 수많은 심리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또 상담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0: 네.
1: 저자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 진학 후 보스턴에서 혼자 사는 딸을 만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0: 네.
1: 그런데 기차역에 도착하자 딸은 기차 시간을 확인하러 갔고 게시판을 보며 딸이 너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기에 저자는 게시판을 이해시켜 주려고 딸 옆으로 갔답니다.
0: 네네.
1: 그러고는 딸에게 처음 낯선 도시에 왔을 때 많은 일을 혼자서 어떻게 해냈느냐고 묻자 딸은 엄마가 옆에 없을 때는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엄마가 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라면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했대요.
0: 네네.
1: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너무 놀랐는데 다른 부모들이 그렇듯이 저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당당하고 또 유능하다고 느끼며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신은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잘 분배해 주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에는 서툴렀는데 일례로 아이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저자 자신이 직접 했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그 일도 취소해 주었답니다.
0: 네.
1: 그렇게 하는 것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도록 하지 않고 엄마가 대신 다 해줬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엄미세라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0: 네.
1: 혹 엄미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0: 엄미세. 네.
1: 엄미세는 엄마에게 푹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0: 네네.
1: 이 말은 과거에 마마보이나 마마걸처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쾌하게 표현하는 신조어랍니다.
0: 네네.
1: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이 꾸준히 늘다 보니 이런 신조어가 생겨난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인지 온라인에서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보다 엄마와 맛있는 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0: 예전에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부모로서는 자식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게 오히려 고마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이 조장 의존성으로 바뀌지 않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0: 네네.
1: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 있게 돕는 건강한 관계여야지 자녀가 할 일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다 해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자녀의 자립과 성장을 방해하는 병리적 관계가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0: 네,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나와 자녀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지키는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다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듯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워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관심과 초점을 자녀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0: 네네.
1: 우리 중장년층은 어쩌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이제 가족 걱정, 자녀 걱정에서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조장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지는 노래 강승모예요. 무정 브루스.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이번 주에는 인생이막 설계를 도와주는 단체 앙콜커리어의 김경혜 대표를 모시고 퇴직 후에도 보람있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하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1: 예, 오늘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에 사는 72세의 폴 지아노네 씨입니다.
0: 네네.
1: 다들 폴리지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0: 네.
1: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폴리지스라는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56세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0: 아, 그럼 먼저 폴리지 씨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분이었을까요?
1: 예, 폴리지 씨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0: 네네.
1: 성인이 된 뒤에는 뉴저지로 옮겨서 살았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전 직업을 보면 의외입니다.
0: 아, 어떤 점이 의외인가요?
1: 그는 32여 년 동안의 직장 생활 대부분을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일했습니다.
0: 네, 네.
1: 정보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컨설턴트로도 일했습니다.
0: 아, IT 업계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피자집 사장님 모습과는 연결이 잘 안 되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는 스스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0: 네, 네.
1: 저는 IT 일을 좋아한 적도 없었고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한다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을까요?
1: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0: 네, 네.
1: 바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0: 아.
1: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묵묵히 오랜 세월 이어갔습니다.
0: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과 생계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결국은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온 시간이 다들 있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0: 네.
1: 좋아하지 않는 일을 오래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끝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0: 네.
1: 그게 바로 피자였던 거죠.
0: 근데 궁금한 게 아무리 피자를 사랑했다고 해도 IT 분야에서만 오래 일해온 분이 실제로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익혔을까요? 마음만으로는 가게를 열 수가 없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 폴리 지 씨는 사실 40대였던 1990년대 중반부터 뉴욕 곳곳의 유명한 피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특히 코니 아일랜드의 피자집을 비롯한 유명 피자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화덕 피자의 매력에 눈을 떴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리고 2004년부터는 피자에 관한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신이 다녀온 피자집들에 대한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가게를 열기 훨씬 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를 해온 셈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7년에는 자기 집 뒷마당에 직접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0: 오.
1: 요리 학교도 이탈리아 유학도 없었습니다.
0: 네, 네.
1: 철저히 독학으로 피자 만드는 법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뒷마당에 화덕을 직접 만들었다니 정말 보통 열정이 아니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피자와 제빵 관련 서적을 교과서 삼아서 반죽 배합 비율을 수없이 바꿔가며 실험했다고 합니다.
0: 네.
1: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또 실패하고 이 과정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반복한 겁니다.
0: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피자가 정말 맛이 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1: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폴리 지 씨는 뒷마당에서 정기적으로 피자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0: 아.
1: 매번 친구들과 음식 블로그 등 총 8명 정도를 초대해서 직접 만든 피자를 대접하고 솔직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0: 네네.
1: 이런 자리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마련했습니다.
0: 오, 그 시식회에 왔던 분들 나중에 가게를 열었을 때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네.
1: 시식회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블로그들이 나중에 실제로 폴리지스 피자집을 열었을 때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주었습니다.
0: 네.
1: 기술을 익히는 일과 가게 이름을 알리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죠.
0: 네, 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든든한 단골과 팬층을 만들어 놓은 셈인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10년 가까이 준비해 온 폴리지 씨가 마침내 가게를 열기로 결심한 건 언제였나요?
1: 예,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건 2010년 5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0: 네.
1: 그는 고향인 브루클린으로 돌아가 폴리지스라는 피자집을 열었습니다.
0: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1: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0: 네네.
1: 아무리 준비가 충분했다고 해도 안정적인 월급, 익숙한 직장 생활,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든 거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창업자금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1: 예,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0: 네네.
1: 폴리 지 씨는 창업자금의 80%를 자신의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하였지만
0: 네네.
1: 나머지 20%는 15명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았습니다.
0: 그러면은 전문 투자자들이었나요?
1: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0: 그분들께도 일종의 모험이었을 텐데 어떻게 선뜻 투자를 결심했을까요?
1: 바로 그 뒷마당 시식회가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아.
1: 몇 년 동안 이어진 시식회를 통해 이들은 이미 폴리 지 씨가 만든 피자를 직접 맛봤고 또 그의 솜씨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투자를 결심하기 전에 이미 폴리 지 씨의 기량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네.
1: 몇 장짜리 사업계획서보다 몇 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쌓인 확신이 더 큰 신뢰를 준 겁니다.
0: 아, 그러면은 그렇게 문을 연 폴리지스 피자집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1: 정말 놀라웠습니다.
0: 네.
1: 56세에 문을 연 작은 동네 피자집이 지금은 미국 여러 도시에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0: 와. 지금 폴리지 씨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1: 예, 그는 지금 이 생활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0: 네, 네.
1: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은 예전엔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0: 네, 네.
1: 지금이야말로 자기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0: 네, 네. 오늘은 56세에 종사하던 IT 업계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피자로 인생 2막을 연 미국 시니어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좋아하는 일로 인생 2막을 열어서 성공하는 분들은 정말 그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에 뭐 노력해서 한두에 준비해서 된 일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준비해서 된 일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예.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앙콜 커리어의 김경혜 대표와 함께 피자로 인생 2막을 성공한 미국의 시니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일 극심한 더위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질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크거나 차가운 바람을 오래 쐬면 두통, 콧물, 몸살, 소화불량 등 이른바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섭씨 26도에서 28도라고 하니까 지나친 냉방 줄이셔야 되겠어요. 한유채의 곧땡기 사랑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자존감을 높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 다른 뜻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남의 시선을 따져가며 내 입장을 방어하려 하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낄 때 애써 자존심을 세우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휴가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범한 인사를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수필 휴가 유감 소개합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인사를 받으면 나는 참으로 난감해진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다. 피서는 좀 다녀오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다면 몰라도 휴가라는 이름으로 평생 한 번도 어딜 다녀와보질 못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계획을 짜본 적도 없고 떠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주로 선생이었거나 글을 쓰는 백수였다. 선생은 방학이 있으니 휴가를 신청할 일이 없고 백수에게는 나날의 삶이 늘 휴가여서 따로 휴가 갈 기회가 없었다. 요 몇 년 사이 휴가의 개념이 비로소 일상 속으로 들어와 굳어진 듯하다. 직장인이라면 여름철에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명절 때처럼 붐비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일상에서 단 며칠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바라보며 내 딴에는 좀 안쓰러웠다. 자본은 대체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휴가에도 계급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우도 생겨났다. 다들 들떠서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들은 값비싼 피서용품을 은근히 과시하는데 슬그머니 감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을 제쳐두고 왜 여름에만 떠나는 것일까? 눈 내리는 겨울에 산장에서 며칠 쉬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뼈빠지게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휴가는 아직도 낯선 그 무엇이다. 나만 그리 생각하는 걸까? 서생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는 못나니.

천막 사이로 새나오는 눈부신 조명, 손풍금을 울리며 재주를 넘는 어릿광대, 사람들의 탄성과 웃음소리. 광복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수백 개의 유랑극단과 공마단이 전국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안방마다 텔레비전이 놓이면서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이 서서히 저물고 말았지요. 그리고 1978년 공마단 어릿광대의 애환과 첫사랑을 노래해 큰 사랑을 받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던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박경혜 씨는 1954년 인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단짝 친구였던 주정희 씨와 함께 교내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월장원에 뽑혔고 연말 결선까지 진출합니다. 일찌감치 남다른 가창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두 사람은 지구레코드와 음악전문지 월간팝송이 공동 주최한 포크싱어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여기서 최우수 그룹상을 수상하며 가수 데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4년 팝송 번안곡인 마지막 남은 것을 발표하며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팀명은 바로 산이슬이었습니다. 당시 유명 팝 칼럼니스트였던 이양일 씨가 두 멤버의 맑고 고운 음색을 듣고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자, 그럼 산이슬의 노래들 먼저 만나보실까요? 노래 네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지막 남은 것, 이사 가던 날, 밤비야, 두 마음 이어집니다.

네,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여성 포크 듀오 산이슬 출신의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산이슬 시절의 노래들 네 곡 들어봤죠. 마지막 남은 것, 이사 가던 날, 밤비야, 그리고 두 마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가요계는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통기타 포크 음악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여성 포크 듀오 산이슬은 풍부한 성량과 허스키한 음색의 박경혜, 부드럽고 맑은 미성을 가진 주정이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경쾌한 포크 음악들을 많이 노래했지요. 산이슬의 대표곡 하면은 조금 전에 들어본 이사 가던 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계동균 작사 작곡으로 1976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동심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산업화로 인한 이농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70년대의 분위기를 그리고 있지만은 멜로디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흥겹고 경쾌합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당시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힐 만큼 젊은 층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한 밤비야 역시 산이슬을 대표하는 명곡이지요. 방기남 작사 작곡의 이 곡은 세련된 편곡 위에 두 멤버의 명확한 가사 전달력과 보컬 실력이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두 멤버가 솔로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면서 산이슬은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됩니다. 이후 박경혜 씨는 그해 첫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오 그대여 같은 노래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초기에는 뚜렷한 히트곡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집 앨범 수록곡인 고개사의 첫사랑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죠. 서커스단의 트럼펫 소리가 인상적인 노래, 정민섭 작사 작곡의 고개사의 첫사랑은 어릿광대의 슬픈 사랑과 쇠퇴하는 유랑극단의 애환을 담은 독특한 스타일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정민섭 선생이 골수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 가수 양미란 씨를 그리워하며 그 슬픈 심경을 광대의 삶에 빗대 가사에 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고 1978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한 박경혜 씨는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산이슬의 또 다른 멤버 주정희 씨 역시 솔로 가수로 독립해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0년대 영화 에마 부인의 주제가인 서글픈 사랑으로 뒤늦게 주목을 받기도 했지요. 자, 그럼 솔로 가수 박경혜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개사의 첫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 여기 있어요, 오 그대여, 도시의 꽃사슴.

가요임을 열전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가졌던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고개사의 첫사랑, 나역이 있어요, 오 그대여, 그리고 도시의 꽃사슴이었습니다. 솔로 가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박경혜 씨는 나 여기 있어요, 상처, 꿈나비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습니다.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 덕분에 당시 한국의 도나 썸머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특히 70년대 후반 가요계는 국제 가요제 입상곡과 영화 주제가들이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박경혜 씨는 상처나 청춘의 덕 같은 김수연 작가의 원작 영화 주제가를 도맡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원작 영화 주제가 전문 가수라는 별명도 얻게 됐지요. 1979년 TBC 세계가요제에서 우수 가수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박경혜 씨는 1980년대 초 결혼과 함께 가요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음악과 떨어져 지낸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접고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하시오. 긴 공백기를 보내던 박경혜 씨는 2003년 양희은, 남궁옥분 등 70, 80년대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여성 가수 10명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 우리들에 합류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보고 싶다 친구야 라는 합동 콘서트를 꾸미며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듬해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004년 7월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상처, 그리고 청춘의 덫의 주제가였던 남과 여, 세 번째 곡은 어디로 갔나.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68년 8월 1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름방학 동안의 자연공부, 즐거운 곤충채집. 곤충채집은 여름방학 동안 방 안에 앉아있기보다 야외로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게 하기 위한 숙제다. 무자비하게 죽여 상자에 핀으로 꽂는 목적보다 곤충을 관찰하고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머니도 함께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여름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곤충 채집하는 법을 알아본다. 시골에서는 전깃불 둘레에 풍뎅이 등의 곤충이 많이 모인다. 불 밑에 물 담은 대야를 놓으면 이 속으로 곤충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고 불에 모이는 곤충의 종류를 조사한다. 옥수수밭에 풍뎅이를 잡아 성냥갑에 단추바퀴를 붙여 만든 수레에 돌을 넣고 풍뎅이가 몇 그램이나 끌 수 있는가 본다. 물방개나 물방구를 물 담은 컵에 넣고 5분 동안에 몇 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나 관찰한다. 곤충을 잡을 때는 해충인가 이로운 것인가 구별해야 한다. 꼭 채집해서 숙제로 학교에 가져갈 것 외에는 관찰한 후에 살려보내고 잠자리 등의 이로운 벌레는 절대 죽이지 말 것. 네, 옛날 여름방학 숙제하면 일기 쓰기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바로 곤충 채집이었습니다. 긴 잠자리채를 휘두르면서 뙤약볕 아래 들판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네요. 이규황의 노래입니다. 내 입 클로바.

네잎클로바 이규항의 노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부지런히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우리 뇌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니까 좀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 오른손잡이 싫으면은 가끔씩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시고 산책할 때 100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걸어보는 것도 뇌건강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은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머릿속에 기분 좋은 자극을 조금씩 불어넣어주면서 보다 활기 넘치는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비례한다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넘어지면 큰일이고 고관절을 다치면 더 큰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고관절 손상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골절에서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관절을 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고관절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왜 그럴까요?
1: 예, 사실 저도 외래에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관절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 그것은 고관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하고 네. 이 고관절 골절을 발생한 경우는 사망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는데 네. 50세 이상에서 1년 사망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또 장기 침상생활이 길어질수록 네.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관절이 무너지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0: 흔히 말하는 대퇴가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1: 예, 고관절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하고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라 하면 엉덩이 이게 바로 그 안이 깊은 곳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사타구니 부근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주로 이제 이 관절은 인체의 하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
0: 네.
1: 그리고 이게 코어 머슬이 대부분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관절로 생각됩니다.
0: 고관절이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보행의 기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1: 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1: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거나 앉기 같은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 네.
1: 그리고 굉장히 어깨 관절 다음으로 넓은 범위로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0: 네.
1: 균형 유지나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것과 상관이 없나요? 골절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예,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뼈가 튼튼하고 강한 것도 있는데 볼과 속격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0: 네.
1: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핵심 관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0: 네.
1: 약간 어디가 안 좋아도 어디가 안 좋은지 통증 부위가 좀 모호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노화나 골다공증이 심화해지면 이 고관절의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0: 특히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잖아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확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은 뼈가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을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고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0: 네.
1: 또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바깥쪽을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0: 강이나 마루, 얼음 반찬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지는데 이 또한 원인을 물어보면 왜 이 방바닥에서 넘어졌습니까? 물어보면
1: 네.
0: 화장실 가려고 일을 서다가

0: 뼈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은 뼈도 튼튼하고요.
0: 네.
1: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볼엔 속에 구조라서 튼튼한 건 맞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고관절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요,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도 있는 건가요?
1: 예, 네, 맞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이 꼭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뼈가 나빠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네.
1: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뼈가 약하다 진단을 받으시면
0: 네.
1: 이제 그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의 예방인 핵심이 되는 낙상 위험을 줄여주면 또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나 네. 전기줄 어떤 미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0: 네.
1: 특별히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셔가지고 골당주 위험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고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문의와 진료해서 약물을 좀 쓰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또 말씀 주신 흔히 생각하는 7, 80대 노인이 아니라 중년의 50대에서도 고관절 건강을 살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들과는 원인이 좀 다른가요?
1: 예, 보통 우리가 중년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대형 사고 같은 게 많거든요.
0: 아.
1: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0: 네.
1: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단다든지
0: 네.
1: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처럼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은 꼭 2차적인 원인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 고관절 골절 오시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내분비질환 같은 동반질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D나 칼슘 섭취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래서 비타민D를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음식물 중에서 유난히 비타민D가 좀 부족해요. 비타민D가 가장 많은 제품도 유제품인데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제품을 잘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드시는 잘 드시지도 않고
0: 네.
1: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타민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으로 음식 비타민D를 드시는 것은 꼭 도움이 됩니다.
0: 그럼 또 고관절 골절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고관절이 약해질 때의 증상은 없는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1: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0: 아...
1: 이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0: 네.
1: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이 딱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0: 그럼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움직일 수가 없나요?
1: 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입니다. 몸을 갖다가 세우지도 눕히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고관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거든요. 그분이 일어서시면 고관절 골절이 아닌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은 기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설 수는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초기엔 일어설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가나면 역시 골절편에 어긋나면서 그동안 못하게 됩니다.
0: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는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통

0: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1: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요.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어허.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네. 환자분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황적 골절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관찰해보면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고요. 못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고 다리가 바깥으로 어허. 돌아가는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단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하게 되는데 네. 엑스레이나 CT, MRI로 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치료는 네. 이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내구정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하게 되죠.
0: 그런데요, 또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요런 경우가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네. 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이런 데 미세 골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환자는 좀 아파지면 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MRI나 CT를 꼭 찍어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비율이 많게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아하. 100명 중에 4명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골절 미세 골절 있겠다 싶으면 항상 추가 확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0: 네. 그런데요, 검사 중에 동의 원소 검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동의 원소 검사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이 고관절의 미세 골절 의심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 원소 검사라는 게 뭐냐면. 네. 뼈의 대사 활동과 혈류 변화를 보이는 쪽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골절이 있으면 그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까맣게 보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골절을 진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워낙에 MRI나 CT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CT를 좀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고관절이 손상됐을 때 골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1: 예, 정확합니다. 이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골절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치료의 기본 원칙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긋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골절이나 관절 보존이 잘 되는 골절은 내구정 수술을 하게 되고 대퇴골두 손상이나 골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서 수술해줘서 궁극적인 목표인 조기 수술, 조기 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와 치료는 필요한가요?
1: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은 그 원인이 비록 낙상이나 넘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뼈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고 나면 골다공증 치료는 100%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부러지거나 재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0: 골다공증 치료는 뭐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되는 건가요?
1: 예,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 약을 쓰면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비록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3년간을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가급적 꼭 드셔야 돼요.
0: 참 고관절 손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지인은요. 나지막한 계단을 내려오다가 2개 정도 남기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는데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골다공증은

0: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예, 사실은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0: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초기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큰가 보죠.
1: 그렇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제가 아마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년 사망률이 17%에서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수술 못 하신 분들은 3개월 사망률이 80%고요. 1년 사망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고관절 골절 있는 환자들 오면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빨리 조기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0: 참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한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첫 번째,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잘 다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욕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문지방 같은 데 문턱에 걸리면 또 넘어지니까 그런 집안 환경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운동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희은의 연인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덜 불편한 건 아닐 텐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이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포의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되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세포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크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죠.
0: 그럼 노년기의 분들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1: 예, 뭐 거의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가 나듯이 대부분 겪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8,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물론 개인차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전립선이 뭐 주먹만큼 커졌어도 소변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만 커졌는데도 이 소변길이 꽉 막혀서 어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0: 세포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말씀하셨는데요. 네.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가요? 호르몬의 변화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 노화와

0: 호르몬 변화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1: 네.
0: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 전반의 노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1: 남성들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때
0: 네.
1: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0: 예,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일 텐데요.
1: 네.
0: 뭐 최근에 뭐 테토남 이런 용어도 있었죠.
1: 네.
0: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하필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크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남성 호르몬은 줄어도 오히려 전립선 안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커지는 겁니다.
1: 그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큰 불편이 배뇨장애잖아요.
0: 네.
1: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0: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방광 기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1: 네.
0: 초반에는 커진 전립선이 소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물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1: 아, 그렇겠네요.
0: 근데 이제 방광 입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내보내려면 좁은 길로 억지로 이제 힘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1: 네.
0: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럼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0: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소변을 모을 때 어떤 힘든 증상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1: 네.
0: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드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소변을 볼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리는 요주저 현상
1: 네.
0: 또 이제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1: 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네. 자주 보고 싶거나 밤에 자주 가는 정도의 배뇨장애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걸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라든지 빈뇨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또 극도로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증상이 뭐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종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또 이제 방광 내부의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증상이 방치되면 소변줄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도 흔한가요?
0: 예,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좀 제법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 급성 요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응급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보통 증상을 있어도 참고 방치를 하다가 어떤 아니면은 전립선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을 하는 경우 또 이제 과음을 한 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으러 오는 분들이 응급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뭐 소변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 어떤 의사들이든 처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면 또 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등을 이제 호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로 일단은 병원을 찾는 건가요?
0: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중에 이 전립선 암 검사 수치인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 텐데요. 비대증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가요?
0: 네, 이제 뭐 소변을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뭐 단순하게 비대증일 수도 있겠지만

0: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나 아니면 방광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신경인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고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이제 말씀 주신 PSA 검사와 손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전립선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와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같은 이유는 뭐 배뇨장애 원인이 단순한 비대증인지 전립선 염인지 전립선 암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기본 소변 검사로 염증이 있는지를 또 보고 피검사인 요 PSA 검사로 암이 위험이 있는지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서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어떤 크기나 모양, 혹시 딱딱하게 만져진 암 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0: 모두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전립선이 기준치보다 좀 커졌더라도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전혀 없고 또 검사상에 뭐 방광이나 신장 이런 데 무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뭐 당장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아무래도 일상 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부 요관과 같은 부분에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1: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0: 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는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시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예 막힌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까지 어떤 전립선의 크기나 나이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약물 치료, 시술,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알파 차단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립선하고 방광 목 부위에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전립선이 소변기를 꽉 쥐고 있어서 소변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요 긴장된 근육을 이제 풀어주니까 소변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수일 내로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는 건가요?
0: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소변 길을 열어줄 뿐 뭐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는데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은 이제 앞서서 남성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요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차단을 해서 전립선 부피를 줄여주는 원리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비대증의 상태가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선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크기가 제법 커져 있는 분들한테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이 약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빠른 알파 차단제랑 같이 복용하는 병용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예, 뭐 최근 환자분들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어하면 몇 가지 시술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비대된 조직에다가 특수 실로 묶어서 양 옆으로 이제 커튼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뭐 깎아내거나 태우지 않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적고 또 성기능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리줌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전립선 주변을 또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하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0: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될 때 또 이제 너무 이제 소변이 잘 막혀서 안에 결석이 생기는 합병증이 오면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뭐 배를 가르거나 이런 개복 수술보다는 이제 요도로 내시경 레이저를 넣어서 요 비대된 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귤을 껍질 까듯이 이렇게 발라내서 하는 홀랩 수술이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0: 예, 뭐 전반적으로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좋은데요. 예.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대부분 배뇨 증상이 극적으로 이제 호전이 될 텐데 특히 소변 특히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줄기가 뭐 젊을 때처럼 시원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1: 네. 그럼 말씀 주신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뭐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1: 네.
0: 아무리 좋은 약도 먹고 수술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능이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0: 네.
1: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0: 뭐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심해지는 걸 늦추는 예방법은 있을 텐데요. 뭐 평소에 주중에도 이제 뭐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전립선 압박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식습관으로는 뭐 붉은 고기를 줄이면서 신선한 채소나 뭐 특히 뭐 익힌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훌륭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까요?
0: 네. 일부 이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립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자전거 안장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좁은 부위가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계속 직접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혈류가 통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전립선 염증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0: 뭐 대표적으로 뭐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는 초반에는 뭐 예방적인 차원이나 보조적인 용도로 드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이미 뭐 소변 보는 게 불편한 배뇨장애 단계에 또 들게 되면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막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노인성이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대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나이에 따라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전립선 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요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약하거나 이런 것 동일한 증상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면 염증도 혹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1: 그럼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발생 기전부터 다른가 보죠?
0: 네, 이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상행으로 하면서 전립선까지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질환이니까 이건 이제 노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1: 증상은 전립선염도 비대증과 비슷한 건 왜 그렇습니까?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0: 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이 약간 상대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좀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일 가능성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1: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0: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1: 네.
0: 방광염과 같이 단순한 요로 감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항생제를 2주 이상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역시 전립선 염증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뭐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단순하고 이제 가벼운 뭐 소변 자주 마려운 정도라도 우선은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건이 안 좋아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란 말에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소매의 불이라든지 총의 부리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총의 부리는 총부리라고 쓰고 총뿌리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옷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을 뜻하는 소매의 부리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소매의 사이시옷을 써서 소맷부리라고 쓰고 발음은 소맷뿌리 또는 소맷뿌리로 합니다. 소맷뿌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소매부리로 적지 않고 소맷부리로 적는 것입니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부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맷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고 예를 들어 뾰족뾰족한 맷부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돌뿌리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90년대에는 음반과 공연만으로 활동하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있었는데요. 조동진, 조동익 형제가 창립한 하나음악은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음반을 제작한 음악 공동체로서 당시 가요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 하나음악이 제작한 음반을 중심으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대중음악평론가 김은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조동진, 조동익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음악 공동체 하나음악의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인아 씨, 김학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하나음악이 제작한 노래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그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한 장의 앨범이 굉장히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더 클래식의 멤버이면서 또 건반 연주자인 박용준 씨가 트레이스 2025라는 앨범을 냈거든요.
0: 네.
3: 이 트레이스를 뭐 흔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매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조동진의 흔적을 쫓는 앨범이에요.
0: 네.
3: 그래서 이 조동진의 노래를 박용준의 건반 그리고 첼로 여기에 박용준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다시 부른 굉장히 좀 소박한 앨범이어서 야 이렇게 추모의 방식도 참 하나음악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 네. 네, 하나음악은 아마 한국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에 뭐 한 구석 정도는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레이블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또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장필순 씨가 오랜 동료들인 기타 함춘호, 건반 박용준, 베이스 민재현, 드럼 신석철 등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박용준, 장필순, 함춘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과거에 하나음악에서 함께 활동했던 가족 같은 동료들이라는 점입니다.
0: 네.
4: 하나음악은 동아기에게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이고요. 비록 활동 기간이 짧고 대중적인 성과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동진, 조동익 이 두 형제를 중심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희 음악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렸던
0: 그렇죠.
4: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런 하나음악의 음악을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3: 네, 전 조동진의 노래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에게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시고 조동진 씨가 1979년에 첫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 1980년대 내내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대부로 불렸거든요. 조동진 씨가 이렇게 말수가 좀 적은 걸로 유명해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그 조동진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음악 그리고 인품에 반한 후배나 동료 음악인들이 자연스럽게 조동진 씨 곁으로 다 모여든 거죠. 그래서 보통 조동진을 한국 포크 음악의 거목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조동진이라는 큰 나무의 그늘 밑으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들이 모여든 건데요. 조동진 씨가 이렇게 그 말수도 적고 야 나랑 같이 하자 막 이런 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닌데 보다 보면 어느새 후배들이 옆에 이렇게 쫙 같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4: 네. 네, 굉장히 좀 인덕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인품적인 부분에서 주위에 많은 좋은 음악인들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씬을 대표한 레이블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동아기획이었는데요. 이곳은 김현식과 들국화를 필두로 많은 훌륭한 아티스트가 속해 있었지만 그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조동진이었습니다. 조동진은 세 번째 앨범을 동아기획에서 발표했고 이후로 그의 음악에 매료된 많은 젊은 음악인들이 동아기획으로 모여들었어요. 결국에 조동진이 있었기 때문에도 동아기획에 그렇죠. 영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들국화, 시인과 촌장, 장필순, 김현철 등이 대표적인 후배 음악인입니다. 이 인물들이 모두 틈날 때마다 조동진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칭송하는데요. 그것도 참 대단한 네, 대물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 네. 그래서 한 장의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조동진 네. 씨가. 그래서 굉장한 좀 과작 아티스트였는데 동화기획에서 발표한 앨범은 3집 딱 그 한 장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동화기획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씬의 정신적인 주주로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조동진은 스스로 레이블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동료인 조원익 그리고 동생인 조동익과 함께 하나음악을 1992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음악이 1992년에 출범했군요.
1: 맞습니다. 아마 하나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원년처럼 그 연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총지휘는 조동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은 조원익 씨가 담당을 했는데요. 또 음악적인 부분은 조동익이 주도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조원익 씨는 이 같은 성 때문에 조동진, 조동익과 함께 형제관계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동진과 70년대부터 활동해온 음악인이고요. 동방의 빛이라는 아주 대단한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송창식, 조동진, 이장희 등의 앨범에서 연주 활동을 해온 음악인. 입니다.
2: 네, 네. 그리고 그 조원익 씨는 1980년대에는 음반 기획자로 변신해서 서울 음반 등 음반사에서 음반을 제작해 왔습니다. 유지아의 그 유일한 앨범이 바로 조원익의 기획 아래서 만들어진 앨범이고요.
1: 네.
2: 그리고 조동진이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친구이자 실무에도 능한 기획자여서 자연스럽게 하나음악의 살림을 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동진이 하나음악의 얼굴로 이렇게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음악인들이 하나음악에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 소속 가수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하나음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음악이 많이 호명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음악은 출범과 함께 또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 하나 옴니버스 1 그리고 하나 옴니버스 2를 연달아 발표했는데 또 이 앨범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여운 같은 것도 하나음악을 추억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가 조동

0: 김용진 조동익을 비롯해서 뭐 신인과 촌장의 하덕규 그리고 김광석, 장필순, 조규찬, 이병우, 김민기, 동물원 김창기, 한동준, 김현철, 정원용, 고찬용 낯선 사람들의 고찬용인데요. 네. 정말 뭐 한국 대중음악사의 어떤 골든 에라를 만든 인물들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네. 그래서 지금 뭐 윤아 씨가 얘기한 그 이름들이 다 전속은 아니었을지라도 느슨한 연대의 개념으로 김민기나 김광석, 하덕규 등도 하나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 하나음악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종의 아지트 역할을 하면서 이런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심심하면 들려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정말 음악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음악 소속 음악인들을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2: 네.
1: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일종의 공동체 개념이 된 거죠.
0: 저도 어딘가 이제 하나음악 관련돼 있는 좀 긴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뭔가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블이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고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모였는데도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 옴니버스 음반만 해도 조동진과 김민기가 하나음악 앨범에 참여했다고 크게 홍보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뭐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냥 언더 가수들 옴니버스 음반이라고 하는 단신 하나가 전부예요. 어느 정도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네. 뭐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음악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조금만 더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고 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김광석의 초기 노래이자 또 하나 옴니버스에도 수록돼 있던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하나음악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0: 김광석의 그대 웃음소리 준비했습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홍보 없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1: 그럼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대기업인 SKC의 지원을 받으면서 의욕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음악에서 냈던 초기 앨범이 정혜선 1집 그리고 이무아 1집이었는데요. 정혜선 그리고 이무아라는 이름이 아마 대중분들에게 대중에게는 좀 낯설 텐데 네. 이걸 좀 거꾸로 보면 하나음악이 대중성보다는 음악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활동하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정혜선과 이무아의 앨범은 당시에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후에 평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현재 정말 많은 수집가들이 가장 구하고 싶어하고
0: 그렇군요. 네,
1: 가장 가격이 비싼 음반이 됐습니다.
2: 네. 아직도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2: 아, 정혜선 씨 앨범이 한때 정말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하군요. 정혜선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1회 유재음악경연대회 참여해서 나의 하늘이라는 노래로 조규찬의 무지개에 이어서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는 대상 없이 최고상이 금상이었어서 뭐 2등.
1: 2등이죠.
2: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확실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라 당시에 여자 전인권 뭐 제2의 한영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소개만으로도 정혜선의 색깔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각자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하나음악 소속으로 자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하나음악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성 가수도 있긴 했는데 새로운 젊은 음악인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를 통해서 선발된 젊은 음악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음악에 합류를 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재하의 음악을 동경하면서 대회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그 유자의 음악을 제작한 조원익 씨가 또 있었고 또 역시 존경에 맞지 않는 조동진, 조동익인 하나음악에서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를 당시에 거절할 음악인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렇게 좀 많은 이들이 하나음악에 합류를 했습니다.
2: 당시에 뭐 뮤지션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명성이 지금까지 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로 또 여러 방면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의 명성은 거의 초창기에
1: 맞아요.
2: 만들어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벌써 뭐 30회가
1: 맞습니다.
2: 넘었는데 초기에 대단한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발굴이 됐죠. 심사위원도 정말 으리으리했는데요. 김민기, 조동진, 조동익, 송창식, 김창환 등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이들이 선발한 수상자들의 음악을 조동익이 대부분 편곡하면서 시작부터 하나음악과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네,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0: 네.
2: 조규찬 정혜선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고요. 2회 이후에도 뭐 낯선 사람들의 고찬영 그리고 토이 유희열, 박인영, 오소영 등등이 하나음악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고찬영이 새롭게 결성했던 낯선 사람들 뭐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소라 씨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했던 팀이었고
0: 네.
2: 또 이후에 프로듀서 음반으로 또 색다르게 많은 분들에게 음악적으로 다가갔던 유희열의 토이 1집도 전부 하나음악에서 나왔습니다. 90년대에는 정말 하나음악이 좀 풍성하게 가요계를 만들어준 앨범을 많이 발표하던 시기였죠.
1: 네.
2: 네.
1: 그리고 유재하 경연대회 기념 음반도 역시 하나음악의 카탈로그에 포함이 됐습니다. 1989년에 시작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처음에는 그 조원익

0: 씨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 음반에서 음반들이 나왔었거든요.
1: 네.
0: 이제 하나음악이 출범한 뒤로는 이제 꾸준하게 하나음악에서 발매가 됐는데 이런 음악들 덕분에 하나음악이 비록 대중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좋은 음악을 내는 레이블, 젊고 좋은 아티스트가 속한 레이블 이런 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고찬용의 거리 풍경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신선하다.
2: 아, 저 라디오에서 처음 듣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신선했던 기억이
0: 한국에서 정말 들을 수 없었던 맞아요.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0: 네, 당시 방송 타면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좀 소식이 좀 뜸하네요.
1: 맞습니다. 고천용 씨가 워낙 과작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중 앞에 서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좀 골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새로운 음악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도 너무 천재라는 말 저희 김학선 씨나 저나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그런 아티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계속 저희가 뭐 대중적으로 성공 못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신 이 거리 풍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년대 라디오 키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도 있었습니다.
2: 있긴 합니다.
1: 네, 네. 있긴 하다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좀 박한가 싶어서 네. 말을 바꿨는데요. 바로 한동준 씨예요. 이 한동준 씨는 91년 무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앨범을 발표했고요. 그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가 어느 정도 반응을 얻었지만 큰 성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앨범에서 조동익과 박용준이 편곡을 맡은 걸 인연으로 하나음악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993년에 하나음악에 합류해서 발표한 이 집에서 너를 사랑해 노래가 정말 큰 인기를 얻으면서
1: 그렇죠.
2: 하나음악에서 나온 음반들 가운데 가장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 네.
2: 또 3집에서는 사랑의 서약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성공을 이어갔는데요. 한동준의 그 너를 사랑해 이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서 그에게 기사 보면 3년 판매량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1: 그랬군요.
2: 네,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당시에는 이런 음악들이 진짜 이렇게 그냥 톱10 안에
2: 맞아요.
1: 들 정도로 좀 다양하게 또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너를 사랑해는 한동준의 자작곡인데요. 저작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 지금도 많이 네. 들리잖아요.
1: 그렇죠. 네. 또 사랑의 서약음 역시 하나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뭐 범하나음악 식구라고 해도 좋을 김광진 작곡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김광진 씨도
2: 네, 맞아요.
1: SM에서 네. 네, 인연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노래들을 편곡하고 연주한 게 바로 조동익입니다. 당시 조동익은 베이스 조동익, 기타 함춘호, 건반 박용준, 드럼 김영석으로 구성된 일면 조동익 밴드를 이끌면서 편곡과 연주를 담당했는데요. 이것은 한동안 하나음악의 전형적인 제작 방식이 됐어요. 조동진이 전체적인 프로듀서를 맡고 이제 조동익이 편곡과 연주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죠.
0: 프로듀서가 조동진이고 작곡 김광진, 편곡 조동익, 기타 함춘호. 이보다 꽉 찬 조합이 앞으로 있을까요?
2: 그러니까요.
1: 못 모아요. 네. 이제는 못 모으는 네. 조합이죠.
2: 네. 장필순 씨 정도만 모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그러네요.
2: 네, 근데 좀 안타깝게 이런 성공은 이제 한동준 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적인 성공에 대한 하나음악의 열망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조동진, 조동익을 좋아해서 잘 따르고 범 하나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조규찬, 김현철, 김광진
1: 네.
2: 그런 멤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영입 제한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또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 더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자 막
1: 예.
2: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김현철 씨도 당시에 동아기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음악이 출범할 때 조동진 씨가 한번 던지시 오지 않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전부였고 또 조규찬은 원래 하나음악에서 앨범을 내기로 돼 있었고 녹음까지 마쳤는데 다른 가요 제작자와 계약을 하면서 하나음악을 떠나게 됐습니다.
0: 네.
1: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그래도 또 우리랑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2: 계약 관계가 이미 돼 있으니까 못
1: 그러니까요.
2: 가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냥 풀어주는 거죠.
1: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결도 돼 있고 한데 굳이 그러지 않는 게 또 하나음악의 스타일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광진도 이승환이 설립한 우리 기획과 계약을 하면서 더 클래식 1집을 내고 이게 또 대박이 났죠.
0: 그렇죠.
1: 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기 가수가 될 자질이 있는 이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자.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뭐 이런 모티베이션을 나누지 않은 게 뒤돌아보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하나음악의
2: 그렇죠.
1: 순수성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참 양가적인 마음이 듭니다. 히트곡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하나음악이 나온 최고의 히트곡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0: 네, 조동진 씨가 안목은 뛰어나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는 성격. 또 그게 매력일 수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말수가 정말 적어서 어쩌다가 네. 한 마디씩 하는데 그게 또 엄청난 울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기억에 나는 게 박용준 씨랑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박용준 씨가 야, 음악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파문을 일으키려면 물이 고요할 때 뭔가 고요해야 파문이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다가
2: 근데 이제 뭐 옆에서도 이제 답답하다고 하는 후배들은 아니 언제까지 고요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게 그리고 막 장필순 씨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마음에 차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맞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그쵸. 모여든 거죠.
2: 그리고 또 맞는 분들에게는 또 너무나 깊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1: 맞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유희열 씨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었죠. 네, 워낙 우상이었고
2: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죠.
1: 네.
2: 모두.
1: 그리고 뭐 조동익이 그렇던 어떤 날 음악도 그렇고 유희열 씨는 아예 어떤 날 음악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유희열 씨는 하나음악의 사운드를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엔지니어 윤정우 씨와 함께 한국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토이를 결성을 했죠.
2: 네.
1: 그리고 하나음악에서 1집을 냈지만 이 앨범이 또 그렇게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그게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2: 저는 이 앨범 진짜 좋아했거든요.
1: 네,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2: 내 마음속에,
1: 내 마음속에.
2: 조규찬 씨 맞아요. 목소리와 함께 너무 아름다운 앨범이었는데
1: 네.
2: 그 당시 나쁘진 않았는데 뒤에 앨범들이 너무 잘 됐어요.
1: 맞아요. 그래서
2: 그 차이도 맞아요.
1: 어느 정도 네. 그래도 하나음악에서 나온 앨범 중에서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2: 맞아요.
1: 네,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2: 아, 저 같은 네, 사람일까요?
1: 반응을 얻었는데 네. 본격적인 인기는 토이가 하나음악을 떠나서 이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 집에서부터
2: 맞아요.
1: 네,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2: 네. 아, 참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듣고 있으면 운이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음악이 그만큼 상업적인 성공, 인기 이런 것에 집착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동진 씨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음악은 사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사실 네, 어느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음악적으로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음악 매니아에게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음악의 훌륭함 당연히 베이스가 되어 있겠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드리는 정성과 태도 뭐 이런 것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느리다는 건 어쨌든 이 아티스트가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의 속도, 태도를 존중해주고 뭐 상업적인 성공하자면서 뭐 음악 외에 미디어에 홍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레이블입니다. 뭐 판단은 계속 각기 다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바탕 안에서 음악이 중심이 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낸 게 이 하나음악이었습니다.
0: 네, 음악성으로만 승부해서 좀 성공까지 했다면 더 좋은 음반들이 많이 네. 나왔을 텐데 안타깝네요.
2: 네.
1: 네. 설립 초기에 하나음악은 대기업의 뭐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후로도 한 음반사의 지원을 받긴 했는데 좀 아쉽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앨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면서 네. 지원이 끊겼습니다.
2: 네. 한국 경제도 계속 괜찮았다면 괜찮았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 오고 90년대가 이랬어서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필순 조동진 5집은 킹 레코드사에서 나왔고 낯선 사람들의 2집은 당시에 CJ, 이제 제일제당에서 만들었던 레이블 녹스에서 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하나음악이라는 이름은 좀 유명무실해지고 이처럼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같이 뭉쳐서 샤샤하던 뮤지션들이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활동하는 걸 보는 마음이 뭐 내부는 어땠겠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동이 끝까지 하나음악의 이름을 지키면서 소수 정예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윤영배와 함께 장필순의 명반이라고 불리는 5집과 6집을 만들어내고요. 또 자신의 1집인 동경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앨범들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내용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중음악 명반, 뭐 한국 100대 명반 뭐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지금 언급 발표해드린 이런 음반들이 항상 상위에 올라있거든요. 네. 뭔가 정말 어려울 때 명반들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필순 5집에 수록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장필순과 또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조동익의 독집인 동경 이 앨범도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2: 네.
1: 늘 조동익의 옆에서 건반을 연주한 박용준 씨가 이 동경 앨범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그 실제로 앨범을 녹음하기는 어려운 좀 연습실에 가까운 녹음실에서 조동익이 혼자 이 동경 앨범을 작업하는 걸 봤는데 지금 들어봐도 대체 어떻게 그런 사운드를 냈는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작업하는 걸 봤는데도 정말 여기서 한 게 맞나? 이게 다 신기해할 정도로 네. 좋은 사운드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하지만 장사에는 서툰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단이 하나음악이었습니다.
0: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마음 편안해지는 곡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으로 조동익 씨 노래를
2: 네,
1: 한 곡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테마를 준비하게 된 그 박용준 씨 트레이스 2025라는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앨범도 한 번 더 찾아봐 주십사 하는 네, 마음으로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너무 또 소리소문 없이 네, 나와서 이 앨범을 만들면서 박용준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없이 알려줬다.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그를 추모하고 처음 만났던 그때를 추억하며 트레이스 2025로 살며시 흔적을 남긴다라고 소개글을 작성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조동진이라고 그렇죠, 하는 커다란 산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가 가지고 음악을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소개글이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지향과 같은 태도를 가진 음악인들의 공동체 하나음악의 음악 오늘 쭉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2: 네,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인데 말없이 알려주었다. 조동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리고 유희열 씨도 한 인터뷰에서 하나음악을 가수 중심이 아니라 연주자, 프로듀서, 작곡가 중심으로 엮인 마지막 공동체였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기획에서 시작되어 하나음악까지 10년 정도 유지됐던 싱어송라이터의 흐름은 1990년대 하나음악이 나오면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2: 정말 한국 대중음악 사에서 중요한 레이블이자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1: 저 네,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이렇게 짧지가 않은데 정말 그 하나음악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독특함은 뭐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지션들에게 긍지를 갖게 했던 이상적인 음악 공동체 하나음악이 제작한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조동희

여름 능수화, 정끝별. 꽃의 눈이 감기는 것과 꽃의 손이 덩굴지는 것과 꽃의 입이 다급히 열리는 것과 꽃의 허리가 한껏 휘어지는 것이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듯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벼랑에서 벼랑을 허공에서 허공을 돌파하며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붉은 목젖을 돋우며 더운 살꽃을 피워내며 온유월 불든 사랑을 저리 천연쓸에 완성하고 있다니 꽃의 살갗이 바람에 드는 것과 꽃의 마음이 붉게 멍드는 것과 꽃의 목을 때 비린내가 차오르는 것과 꽃의 온몸이 저리 환히 당겨지는 것까지 이런 더위에 활짝 핀 능수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정끝별 시인의 여름 능수화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랜 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살라자르의 시대, 그 억압 속에서 철학과 정치와 신을 향한 프라도의 질문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도와 오켈리, 두 소년은 바로 그 위험한 지식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가? 소년들의 대화는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프라두는

리스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그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칙이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리스본의 도살자라 불리던 비밀 경찰의 수장 맨드스가 죽어가며 그의 진료소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짓밟은 그 학살자를 살려줘야 할까요? 인간 프라두는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 프라두의 손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에게 이웃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라두라는 인물의 비밀을 열어보입니다. 그는 인연보다 눈앞의 목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은 쉽게 부패해도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훗날 적어둡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자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의사의 손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견디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합니다. 양심을 씻어내듯 조용히 독재자를 향한 저항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저항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구 오켈리가 프라두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프라두는 그렇게 위험한 세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의 멤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프라두의 절친한 벗 오켈리의 연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혁명가 오켈리가 사랑한 여인 에스테파니아 또한 프라두에게 이끌립니다. 프라두와 에스테파니아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여기서 우정과 사랑이 위태롭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관객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독립 영화계에서는 100만 관객에 버금가는 관객수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 일본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의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인데요. 조현병이 발병한 딸을 20년 넘게 집에 머물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감독은 조현병 딸의 남동생인데요. 감독은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의사 부모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누나

를 보면서 가족의 선택과 진정한 돌봄에 대해 생각한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런데 이게 꼭 조현병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가족을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보호만으로 해결되는 장애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동하는 법을 익히고 세상과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직 집에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밖으로 나와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고 제2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엘드바지가 부릅니다. Joyful.

우리는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과학책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에서 이미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상력 넘치는 과학 스토리텔러가 쓴 책이다. SF 소설가이자 공학 박사인 저자가 생활 밀착형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파헤친 과학책이다.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나아졌습니다. 네, 저 약간 과학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대략 1,5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나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도 많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타란툴라 같은 곤충을 키우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 고양이,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오늘 소개하는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황수빈 감독의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을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합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왠지 이번 주는 휴가지에서 라디오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1: 네.
0: 휴가 때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1: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조금 느리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구가 들었나 봐요.
0: 누가요?
1: 지구가요.
0: 지구가요?
1: 네. 네. 최근 과학계 네. 조사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실제로 느려지고 있다는데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적도 부근으로 바닷물이 몰린 탓이죠.
0: 네.
1: 피겨스케이터가 뱅글뱅글 돌 때 팔을 벌리면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구가 우리의 무더운 휴가를 미세하게나마 늘려주고 있는 셈이죠.
0: 아하, 네.
1: 그 원인이 기후변화 탓이라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요. 무심코 보내는 휴가지에서도 과학적 관점을 장착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0: 아, 지난주에는 공포였는데, 공포여행이었는데 이번 주 혹시 광여행입니까? 오늘 어떤 네. 책인가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입니다. 슬립의 붕탄 질산. 이거 학창시절에 화학 시간에 외우던 주기율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0: 그게 약간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 거 아시죠?
1: 선생님마다 조금 네. 다르죠. 끊는 속도가.
0: 네네네. 네.
1: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대표적인 원소들의 이름들만 외웠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휴가지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일들이 주기율표와 때려야 뗄 수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이름만 외웠던 원자들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학창시절에 과학을 왜 공부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화학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도 재미를 느끼게 만들 책입니다.
0: 제가 지금도 뭔가를 외우고 있긴 한데 그게 주기율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네. 다 잊은 거죠, 한마디로.
1: 네.
0: 네. 일단 주기율표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주기율표라는 건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리예프가 발견한 도표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118가지 원소를 특성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죠. 대체로는 가장 가벼운 것부터 점점 무거워지는 순서로 원소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서로 성질이 비슷한 원조들을 알아보기 쉽게 배치해놓고 있고요.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20개 원소인 원소기호 1번 수소부터 20번 칼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0: 활용되는지 각 원소들을 휴가지에서 만나는 익숙한 풍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 네, 되게 좀 독특한 인상이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0: 네.
1: 자, 저자인 곽지식 작가, 대중에게도 워낙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KBS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0: 네, 공학 박사이자 작가로 방송 심야괴담회나 다빈치 노트 등에서 맹활약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서적부터 작법서 그리고 SF 소설까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책을 쓴 만큼 그 필력도 증명되어 온 분이고요. 재미있는 건 곽재식 작가 본인도 학창시절에는 화학이 그저 시험용 과목일 뿐이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화학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실생활에서 원소를 접하다 보니까 이보다 재미있는 학문이 없더랍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이러한 재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KBS 1 라디오 방송의 주말 코너 곽재식의 과학 플러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코너를 준비하면서 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1: 아,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학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0: 아, 네.
1: 그러니까 왠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0: 아,
1: 혹시
0: 네.
1: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는 법이 있을까요?
0: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원소들이 휴가지의 풍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 오.
0: 네. 손에 들린 음료캔부터 모래사장까지 전부 원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름의 더위를 식히려고 마시는 매실차의 새콤한 맛이
1: 매실차.
0: 사실은
1: 네.
0: 네, 매실차. 사실은 백수십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수소의 맛이라는 사실이라든가 또 놀이동산에서 날리는 헬륨 풍선이 앞으로는 더 이상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
1: 오예?
0: 이런 이유 같은 것들 말이죠.
1: 네,
0: 흔히들 시험 기간에는 TV 광고도 재미있어진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네, 아무래도 시험이 또 없으면 과학 공부도 즐거워질지 모릅니다.
1: 아, 그때 재밌어야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0: 네,
1: 근데 예, 네, 근데 그 매실차의 신맛이 우주 탄생의 맛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0: 네. 수소는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겨난 물질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쉬운 수소는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편 산성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H에서 H가 수소를 뜻한다는 속설이 있다는데요.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가 많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수소 이온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pH 지수 7인 맹물보다 4인 오렌지 주스가 훨씬 신 이유죠.
1: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음료 한 잔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한번 볼게요.
1: 네네.
0: 시원한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고 톡쏘는 탄산에는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맛을 내는 당분에는 산소, 수소, 산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뭉쳐진 덩어리고요. 이처럼 주변의 모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주기율표 속 원소들이 이리저리 서로 붙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원소들이 종합될 때마다 전혀 다른 성질이 생기지만 각 원소들의 성질을 알게 되면 그 근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작가는 새콤한 음료를 마실 때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의 맛이라고 느껴져 적혔다고 말합니다.
1: 그렇군요. 그 20개의 원소 중에 그러면 지상진 씨는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나요?
0: 네, 올해 조금 늦게 제주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1: 네.
0: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는 여행지로 유명한 이 섬을 원소 기호 18번 아르곤과 연결짓습니다. 옛 문헌에는 한라산 꼭대기가 뚝 떼어져서 등록담이 되었었고 그 봉우리가 해안가 마을로 근처에 떨어져서 한방산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아르곤을 활용해서 돌의 나이를 측정한다는데요.
1: 돌의 나이요?
0: 네.
1: 네.
0: 아르곤

0: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더 와닿네요, 뭔가.
1: 아, 선방산이 더 오래됐습니다.
0: 그렇군요. 선방산 멋있긴 합니다만 되게 낮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소개해 주세요.
1: 네, 방금 말씀드린 아르곤은 과거 필라멘트 전극가스에 쓰이기도 했었고, 현대에는 시력을 교정하는 라섹 수술용 레이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처음 던졌던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책 속에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네. 이번 휴가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과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0: 네,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조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함께 빛이 되어 있는 시리즈인 출출할 땐 주기율표 역시 추천드려요.
0: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재밌어요.
0: 네. 자,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주세요.
1: 네. 우주 탄생의 맛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함께 듣고 싶어요.
0: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실명 되면서 이제 자퇴를 했고요. 작년에 8월에 처음 복지관 가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초 보행도 하고 점자도 배우고요. 아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최종 평가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근데 연습을 한 다음에 저 평가를 하는데 잘한다고 해주셨다가 마지막 날에 저랑 다른 제일 잘하시던 분이 이제 못 찾으신 거예요. 근데 둘 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보이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보통 이면도로가 많아서 씽씽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배달도 그렇고 혼자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 활동지원사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보행 연습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는 원래 그 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식도 그렇고 약간 재테크 쪽 또 공부하기도 싶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하더라도 만약에 대학을 가면 재입학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또 다른 공부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책도 조금 읽고 싶은데 그러고 싶긴 해요.
1: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아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았다고요. 보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재테크도 관심 있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대학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지금 이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꼭 대학 공부가 아니어도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거든요.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AI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와 만나는 그 경험 꼭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lmost Monday가 부릅니다. Sunburn.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오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다가오는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어서.
0: 아, 그랬어요?
1: 네. 네. 뽑았고요. 네. 아, 2025년에 개봉한 황수빈 감독의 독립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에요. 아내를 잃고 어린 제인과 살던 용희가 예기치 못한 고양이와의 동거를 시작하고 목수 루언과 인연을 맺으면서 삶의 온기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희는 배우 오동민, 루언은 류아벨이 연기했어요.
0: 일단 제목이 고양이 키스예요. 아주 흥미로운데 내용이 어떤가요?
1: 네, 동화 작가인 용희는 집 근처에 이사온 목공방 앞에서 상처난 고구마를 주어요. 제인과 아침을 먹으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요즘 못 들었냐고 묻는데 제인은 못 들었다고 답하죠. 공방을 차린 로원은 곰팡이와 창고 문제를 두고 부동산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용희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출판사의 북토크 행사에 참석합니다. 출판사 대표 수경은 3년째 신작을 내지 못한 용희에게 원고를 재촉하고 죽은 아내 수정도 그걸 바랬을 거라고 하죠. 용희는 정신과 의사에게 수정의 빈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과호흡이 생기고 네. 최근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결국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업실 방문을 여는데, 네, 구석에 놓인 쇼핑백이 부스럭 흔들려요.
0: 설마 쇼핑백 안에 귀신이?
1: 귀신 아니고요. 네, 새끼 고양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 네, 용희는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순간 기억이 스치는데 그림 작가였던 수정, 아내 수정이 네. 용희와 북토크를 진행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어요. 과호흡을 하던 용희는 이웃집 한별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합니다. 제인이 길고양이를 몰래 데려와서 키우고 있던 건데요. 오래 방치된 작업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용희는 로원에게 수리를 부탁해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인선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저기요?
3: 네.
2: 남의 집 일이에요?
3: 죄송합니다.
4: 이 방은 엄마가 그림 그리는 방이었는데 오래 사용을 안 해서 몰랐어요.
2: 아...
5: 용희는 겸연쩍은 듯 시선을 내린다.
2: 이 정도면 옥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 로원이 똘망하게 눈을 뜨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한다.
4: 고양이 무서워요?
2: 아니... 내가 키우던 고양이랑 너무 닮아서.
4: 하라 언니도 고양이 키워요?
2: 아니, 지금은 안 키워.
4: 왜요?
2: 고양이 별로 갔을 거야, 아마. 고양이랑 인사해도 될까?
4: 네.
5: 로원이 고양이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을 내민다. 용희는 슬그머니 쳐다본다.
4: 애기 안녕. 하라님이 좋은가 봐요.
2: 고양이 언제부터 키웠어?
4: 그게...
3: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애가 어디서 데려온 거라 보호소 같은 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2: 보호소 보내도 입양 안 되면 안락사 될 거예요.
5: 제인의 입술이 삐죽 나온다.
6: 나 엉덩 코에 다 묻었어.
5: 로원이 연갈색 고양이와 찍은 동영상이 흘러나온다.
6: 나이 마음 들어?
5: 의자. 로원이 공방에서 휴대폰 영상을 보다가 테이블에 엎드린다.
2: 보고 싶다.

0: 용이가 밤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다.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뒤따르던 제인이 멈춰서자 용이가 제인을 돌아본다. 그제야 제인이 다시 걸음을 떼더니 다시금 걸음을 멈춘다. 용이가 나무라듯 제인을 돌아본다. 제인은 제 가방 속을 한참 들여다본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쉬던 제인이 뚱하니 입을 내밀고 걸음을 내딛는다. 이윽고 용이는 앞장서고 제인이 뒤따라간다. 캄캄한 골목에 동물권 행동 카라의 간판이 걸려있다. 용이가 뒤돌아보는데 제인이 보이지 않는다.
1: 제인아.
2: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0: 용이가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며 제인을 찾는다.
2: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0: 용이가 공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제인이 벤치에 앉아있다. 용이가 힘이 풀린 다리로 걸어와 맞은편 벤치에 털썩 앉는다.
3: 얘도 엄마가 없어요.
1: 어?
3: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온 거야.
0: 용이가 당황한 눈길로 바라본다.
3: 고양이가 와서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추워서 밧줄로 이렇게 들들 감겨 있었는데 고양이가 온 뒤로 마음이 따뜻해져서 밧줄이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0: 고양이가 제인의 가방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용이가 고개를 떨군다.
1: 그렇다고 고양이를 키울 순 없어.
3: 크리스마스 선물.
1: 뭐라고?
3: 크리스마스 선물 고양이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0: 제인이 고개를 숙인다. 고양이는 초롱초롱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본다.
4: 아, 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설마 안 된다고 안 하겠죠? 네.
5: 용이는 만삭이었던 수정을 떠올리는데요. 수정은 아이 이름이 조제인이라고 알려주면서 태어나면 매일매일 웃게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결국 용이는 제인에게 고양이가 가족이 되면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요. 한 달 동안 지켜보고 허락하겠다고 해요. 제인은 기뻐하면서 한 달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죠. 로언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의 용품들을 주고요. 제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 작업실을 고양이 방으로 꾸미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데 용이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4: 아무래도 이제 아내의 흔적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걸 없애야 되니까 왠지 망설여지겠죠.
5: 맞아요. 네. 그 후 제인은 사람들이 봉주르라고 인사하면서 웃는 게 좋다면서 고양이 이름을 봉주라고 짓고요. 네, 로안이 캣타워 설계도를 보여주지만 용이는 여전히 무표정할 뿐이었어요. 로안은 제인을 공방에 데려가서 용이에게 보여줄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또 어른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웃어야 할 때가 있지만 아빠는 진짜 웃길 때만 웃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로안은 제인을 업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끼고 용이의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4: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계속 만나보시겠습니다.
0: 아 참, 로언이 종이 가방에서 나무판을 꺼낸다.
6: 이거 오늘 제인이가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아빠가 워낙 표정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0: 여러 개의 나무판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등이 그려져 있다. 용이가 우는 얼굴판을 들어 가만히 내려다보자 로언이 그 나무판을 잡아 자신의 얼굴 앞에 든다.
6: 아빠는 늘 슬퍼요.
0: 용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로언이 나무판을 치운다.
6: 제인이가 오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7: 제인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6: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7: 네?
6: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해서 제인을 저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0: 용희가 당황해 조용히 시선을 내린다. 로어는 나무판을 내려놓는다.
6: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서 우산 없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0: 용희가 묵묵히 듣고 있다.
6: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7: 이미 젖어버린 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0: 아기 고양이 봉주가 방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경계하듯 두리번거린다. 로원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6: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고양이 키스예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면 돼요. 고양이들한테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에요. 봉주한테 지금 해주세요.
7: 지금요?
6: 지금요. 봉주야. 봉주.
0: 봉주가 쳐다보자 용희가 비로소 눈을 꾹 감았다가 떠본다. 로언이 계속 해보라는 듯 눈짓한다. 용희는 다시금 눈을 꽉 감았다가 뜬다. 로언이 그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보며 다시 해보라고 눈짓하고 용희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또 눈을 감았다 뜬다. 봉주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6: 봉주가 아직은 그럴 사이는 아니라네요. 나중에 진심일 때 다시 해보세요. 꼭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0: 용희는 걱정스런 눈길로 봉주를 바라본다.
8: 저녁 잘 먹고 가요.
0: 로언이 용희의 집을 나와 현관문을 닫는다. 그런 뒤 문에 기대서서는 한숨을 내쉰다. 로언이 금세 그늘진 얼굴로 걸음을 뗀다. 로언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그러곤 발신자명 아버님으로 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뒤 대문을 열고 나간다. 용희가 잠든 제인의 옆에 앉아 제인의 볼을 조심스럽게 가만가만 쓰다듬는다. 제인은 곤히 잠들어 있다.
7: 아빠가 미안해.
0: 용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움직임도 없이 한참 동안 제인을 바라본다. 그러던 용희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닿는다. 동화책 엄마가 낮잠을 잘 때가 놓여있다. 용희가 자신이 글을 쓰고 수정이 그림을 그린 동화책을 집어들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4: 고양이 키스는 눈 맞춤을 하는 인사였네요.
5: 네.
4: 그 용희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은데요.
5: 용희는 고양이에 대한 동화를 쓰기 시작하고 봉주가 오토바이 엔진 같은 소리를 내니까 네, 걱정하면서 로언에게 데려가는데요. 로언은 고양이가 그건 편안할 때 내는 골골송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봉주와 용희가 꽤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봉주의 예방접종차 동물병원에 가는데 로언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은 남자와 실랑이를 벌여요.
4: 네.
5: 견주는 무표정한 용의를 보고 그래도 남편은 그나마 제정신인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발끈한 로어는 용의가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되받아치죠.
4: 어머나 얼떨결에 팩폭을 팩트폭행을 네.
5: 네. 한편 한별이는 아이들이 제인이를 더 예쁘다고 놀리자 화가 나서 제인이 얼굴에 상처를 아이고. 입혔는데요. 로어는 한별이 엄마 진화에 맞서서 제인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인이가 남자아이였다는 게 밝혀지고요. 로어는 제인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화나거나 울거나 웃고 싶으면 참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제인은 로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로어는 용희와 산책을 하면서 동물병원에서 했던 실언을 사과하고 네. 용희는 제인이 일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하죠. 로어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자기를 따라온 길고양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결국 그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털어놓기도 해요.
4: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9: 아침 용희가 호수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요가 매트를 맨 로언이 주먹을 꼭 쥔 채 경쾌하게 스텝을 밟으며 가고 있다. 용희가 피식 웃는다.
10: 시작.
9: 갑자기 로언이 철푸덕 넘어지자 놀란 용희가 뛰어간다.
7: 아이고. 아이고.
9: 용희가 앞에 도착해 미동 없는 로언을 내려다본다.
7: 자요?
9: 로언이 용희를 확인한다.
11: 엄청 좋았어요.
7: 안 자네. 굿모닝.
11: 아.
9: 로언이 벌떡 일어나더니 종종거리며 뛰어간다. 용희가 뒤따라간다.
12: 로언 씨,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자면 큰일 나요.
11: 아, 그만 좀 놀려요.
13: 근데 어제 누구랑 만났어요?
7: 어제 출판사 편집장 만났는데.
13: 아, 편집장?
7: 봤어요? 인사하지?
13: 아 그냥 뭐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7: 아 근데 저 뭐 하나 물어봐야 돼요?
13: 뭘요?
7: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 지금 저 놀리는 거죠?
7: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13: 그럼 이건 진짜 용희 씨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솔!
7: 솔?
13: 도레미파솔! 하면 진짜 기분이 솔이네요
9: 용희가 어이없는 듯 보고 있다
7: 솔
13: 솔!
7: 솔
9: 다른 날 아침 용희가 안방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다
7: 솔
3: 아빠 불렀어요?
7: 안 불렀어.
9: 유치원.
14: 오늘은 우리 기린반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께 카드를 만들 거예요. 각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15: 네.
9: 한별이 카드를 만들려다가 제인을 힐끔 보더니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를 끌고 제인의 옆자리로 쏙 가서앉는다. 제인이 그림을 그리다 두리번거린다.
3: 한별아.
7: 응?
3: 빨간색 색연필 좀 빌려줄래?
9: 들고 있던 색연필을 건네준다.
3: 미안해.
16: 고마워.
9: 제인이 빨간색 색연필로 카드를 꾸민다.
3: 근데 넌 누구 초대할 거야?
16: 아, 나는.
9: 하루원 공방 앞.
13: 이게 뭐예요?
9: 제인의 카드.
7: 제인이가 로원 씨 오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13: 꼭 가야죠.
9: 부동산 사장이 개를 끌고 지나간다.
17: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8: 어디서 또 개가 짖고 있네.
9: 그가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7: 저기 로원 씨, 해와 바람 이야기 알아요?
13: 옷 벗기는 그 동화요?
7: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바람처럼 말고 해처럼 해보는 건 어때요?
13: 해처럼?
7: 네, 해처럼.
9: 로원이 새초롬하게 부동산 쪽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얼마 후 부동산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나온다.
13: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10: 또 왜? 뭐? 뭐? 뭐?
13: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10: 뭐?
9: 잭슨이라고 새긴 강아지 밥그릇 거치대다.
10: 뭐 이런 걸 또... 뭐 이름도 새겼네.
13: 해피 크리스마스 잭슨.
9: 로원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저녁, 하루온 공방에서 도마 만들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사장이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진화는 작업을 살피는 로원에게 질문을 한다.
13: 아, 그 계속 사포질을 하시면 없어질 거예요.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늘어.
9: 부동산 사장이 도마를 들어 예리한 눈으로 살펴본다. 그 모습에 진아와 로원이 웃음을 터뜨린다.
4: 용이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어가듯 로원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잘 어울리네요.
5: 네. 네. 공방 앞에서 주웠던 상처난 고구마에서 싹이 나자 이제 물컵에 담가두기도 해요. 로원은 손수 만든 캣타워를 용이의 집에 드리는데 아버지 종준이라는 사람이 공방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나갑니다. 종준은 왜 연락을 끊고서 용이와 제인이의 곁에 머무는지 고요. 로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끼는데요. 용희는 로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캣타워를 작업실로 옮기고 봉주와 고양이 키스를 하면서 깊이 교감을 합니다. 로원은 납골당을 찾는데 수정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를 해요.
4: 로원이 용희의 아내를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 로원은 공방을 찾아온 용희와 전남편 승태를 마주치고 네. 용희는 잠시 자리를 비켜줘요. 승태는 무릎을 꿇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하지만 로원은 승태가 외도를 했던 날에 반려묘 나옹이가 실종됐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용서는 너의 몫이 아니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로원은 작업 중에 손을 베이는데요. 용희에게서 봉주와 눈키스를 했다는 메시지가 오고 다음날 둘은 만나서 길을 걸어요. 용희는 주먹을 평소에 잘 쥐는 로원의 손을 펴주면서 오늘은 자기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로원은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내빼죠.
4: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13: 장례식장에서 용 씨를 처음 봤어요. 내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그날이 당신이 수정 씨를 잃은 그날이에요.
15: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13: 그날 나홍이를 찾아 헤매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비슷한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고양이를 쫓아서 도로 쪽으로 뛰어들었었는데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쫓아왔었나 봐요. 나를 발견하고 급하게 속도를 냈는데
15: 고현씨 잠깐만 고현씨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3: 저 장례식장에도 갔었어요.
9: 과거 장례식장 모니터에 고 정수정 배우자 조용히 자 조재인이라고 떠있다. 로원이 그 앞에 서서 물끄러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상주 한 장을 찬 용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앞을 지나 밖으로 나간다. 로원이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13: 어딘가로 무작정 걷는 당신의 뒤를 나도 모르게 따라 걸었어요. 그렇게 걸었던 그 길을 지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걸어야 됐어요. 사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그날 고양이도 사랑하던 사람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9: 정처 없이 걷던 용이가 어느 지하도에서 멈춰선다. 따라가던 로언도 몇 미터 뒤에서 걸음을 멈춘다. 용이가 무너질 듯이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다가 비틀비틀

0: 길을 다시 걷는다.
1: 그러다 당신을 알게 됐는데 당신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
2: 내가 감히 당신을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0: 현재 용희가 벌떡 일어선다.
1: 또 한 번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0: 로원이 그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선다.
1: 정말 미안합니다.
3: 지금 나한테 그 말 왜 하는 거예요? 로시 편하자고 지금 나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는 거예요?
0: 로원이 슬픈 눈길로 용희를 본다. 용희가 돌아서려다 다시 몸을 돌린다.
3: 그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간 줄 알아요?
0: 로원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용희가 가빠지는 호흡에 주저앉자 로원이 잡아준다.
1: 괜찮아?
0: 용희가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선다. 용희는 힘겹게 호흡을 내쉬며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가쁘게 호흡을 내뱉는다. 멍해진 로원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1: 나홍아!
0: 과거 로원이 배를 부여잡고선 도로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다.
1: 나홍아!
0: 로원이 통증이 심해지는 듯 허리를 숙인 채 멈춰선다.
1: 나홍아!
0: 로원이 부스럭 소리가 난 건너편 화단을 향해 뛰어간다. 로원이 놀라 도로 쪽을 돌아보다가 숨이 멎을 듯 그대로 얼어붙는다.
4: 아, 이게 다 관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승태가 로원을 찾다가 과속운전을 했는데 그 차에 수정이 치여서 네. 사망했고
5: 네.
4: 로원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
5: 맞아요. 네. 그 시각 제이는 봉주를 품에 안고 한별이와 킥보드를 타다가 봉주를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용희와 한별이 부모는 동네를 수색한 끝에 공방 앞에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해요. 로원은 봉주를 잃어버리면 제이니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하면서 용희와 같이 찾아다니고 다행히 풀숲에서 봉주를 찾습니다. 풀이 죽은 제이는 봉주를 다른 데 보낼 거냐면서 묻고요. 용희는 고양이가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 달력의 크리스마스 이브인 걸 보고 심란해지고 또 아내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쏟아요. 로어는 고양이 모양의 나무 수저에 제인의 이름을 새겨서 집 앞에 걸어두고 인사 없이 떠나려고 하죠.
4: 아, 로어니 또 그렇게 떠나면 남은 사람들 얼마나 또 슬픕니까?
5: 네. 네. 용희는 위험하게 도로로 나가려는 로어를 딱 붙잡고 로어니 자기와 제인의 삶을 바꿔준 사람이 라고 해요. 봉주를 보내지 않고 평생 함께 할 거라면서 로원에게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죠. 결국 로원은 눈물을 흘리고 둘은 애틋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로원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인과 용희에게 고양이 방을 완성해서 보여주고요. 용희와 수정이 함께 만든 동화책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용희의 새 동화책 고양이 키스 노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돼요.
4: 이게 뭔가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고양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영화였네요.
5: 맞습니다. 네. 황수빈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신기하게도 제인이처럼 길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둘째 고양이 봉주라고 입양을 했다고 해요. 지나치게 감정이 없는 남자와 감정이 지나친 여자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그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또 아이랑 동물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아역 배우들은 프로 배우처럼 잘 해줘서 문제가 없었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촬영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4: 네.
5: 배우들 대기실은 따로 없었지만 고양이 대기실은 따로 있었고
4: 네.
5: 스태프들도 간식과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연기를 도와줬다고 해요.
4: 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마지막으로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정말이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서울에도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고요. 기후 위기에 몰린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폭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장애인들은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있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발길을 돌리고 있고요. 온열 질환 때문에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역시나 접근성이 떨어져 상급 병원을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의료 접근은 물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내 이름 푸른 하늘 첫 곡 트와이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TT

0: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트와이스의 TT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악 독창회를 연 발달장애 테너 진연호 씨의 어머니 이명인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24일에 열리는 서울 세계보치아 선수권과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을 심는 나무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해 3월부터 이사장직을 또 하고 있고요. 배양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해서 리사이클 매장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40명 정도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가요. 물품 분류 작업, 가격 매기는 작업,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싹 다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2017년도 저희가 2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요 그 리사이클 매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기관에도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을 해주신 근로지원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게 두렵지가 않대요. 손님이 와도 날 도와줄 근로지원인 선생님 계셔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 저희 그 직원분들이 근로지원인 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2월에 입사한 친구가 뭐 지금까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집을 샀어요. 월급을 모아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립도 할 것이고 나는 이제 노후도 준비되는 이런 자신감들이 빵빵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너무 좋죠. 세금 내는 장애인이요. 그러면서 은퇴하는 장애인이요.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이 점점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참 뿌듯하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거, 저는 이제 은퇴가 한 12년 남았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저희 직원들의 주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을 때 저희 그러니까 20살, 21살에 입사한 친구들의 은퇴를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소망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싶습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귀에 착용하는 보조기기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보조기기일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귀에 착용하는 무선 이어폰처럼 생긴 보조기기인데요. 겉모습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슷하지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작은 움직임을 인식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근육을 살짝 움직이거나 턱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컴퓨터나 전동휠체어, 스마트 기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기기 조작 방법이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몸에 기계를 심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귀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세대 보조기기인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의 기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1: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를 감지해 작동합니다. 사람이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신호가 만들어지는데요. 보조기기에 있는 센서가 이러한 미세 신호를 감지하고요. 이렇게 모인 신호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컴퓨터나 전동일체어, 스마트 기기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바꿔 전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작은 움직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얼굴이나 턱을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이 이어버드는 사람의 어떤 신호를 인식하는 거죠?
1: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얼굴 근육이나 턱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데 이를 근전도 신호라고 합니다. 또한 머리의 움직임이나 방향도 함께 감지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려는지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일부 제품은 심장 박동이나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를 함께 분석하면 단순히 한 가지 움직임만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0: 이어버드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해당 보조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센서가 수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원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턱을 한번 움직였는지, 얼굴 근육을 움직였는지와 같은 신호를 구분하고 이를 각각 다른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근육의 움직임과 신호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특징을 학습해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0: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로 어떤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1: 이어버드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고 화면 선택이나 클릭, 문서 작성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연결하면 이동 방향을 선택하거나 주행을 보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 조명이나 TV, 문 잠금 장치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0: 전동휠체어와는 어떻게 연동하는 거죠?
1: 이어버드는 전동휠체어의 제어 시스템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면 이어버드가 그 신호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전동일체어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0: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1: 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얼굴 움직임이나 턱의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홈 기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수 손상이나 근육 질환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입력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1: 네. 신경 인터페이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재활 분야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재활훈련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비를 제어하는 기술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게임 분야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기기를 조작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도 주목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등 활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입력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원래 있던 음성인식 보조기기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기존의 스위치나 보조기기는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를 직접 움직여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기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신경 인터페이스 보조기기는 얼굴 근육이나 턱의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보조기기 사용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큰 동작 없이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귀에 착용하는 형태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0: 그렇군요. 사용하기 전에 뭐 별도의 설정이라든가 연습도 필요할까요?
1: 네.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처음 사용할 때 간단한 설정과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나 생체 신호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호를 인공지능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턱을 움직이거나 얼굴에 힘을 주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 이어버드가 이를 학습해 해당 동작에 맞는 명령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사용할수록 인식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설정 과정은 복잡하지 않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연구 단계인가요?
1: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현재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일부 기관과 연구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와 보조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와 연동되는 제품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 네,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이어버드가 나오면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1: 신경 인터페이스 이어버드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기기를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0: 게임에 의존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독립적인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앞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기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복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진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잘 가라.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지난달에 성악 부문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발달장애인 성악가의 독창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호 씨의 독창회였는데요. 발달장애인 성악가가 혼자 독창회를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진연호 씨의 어머님인 이명희 님과 독창회 관련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 엄마 이명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은 뭐 아드님 자랑 한번 실컷 해보시죠. 먼저 기본적인 우리 진연호 씨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1: 아, 네. 연호는 발달장애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92년생 34살의 멋진 청년입니다.
0: 네.
1: 김천예보와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에서 솔로와 펠리체 보체 남성 중찬단 단원과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제가 그 행사에서 한번 봤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1: 아, 예. 그러실 수도 있겠다.
0: 펠리체 보체에 제가 예, 많이 봤으니까. 네. 지난달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으로 이제 독창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련된 무대였습니까?
1: 아트위켄에서 해마다 소속 예술인 가운데 이제 실력이 좀 있고 좋은 연주자를 선정해서 솔로 무대를 선보여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연호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제 아마 꾸준하게 성실하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청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모습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0: 중창단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알아요.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우리 트리케에서 열린 특히 서울 앙카라 자매도시 거기 민간국제문화교류 공연이 있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네, 거기랑 또 개인적으로 연우가 미국에 이제 시카고의 한인 초청으로 와. 공연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낯선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예.
1: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좋은 길을 만난 것 같습니다.
0: 아이,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장애 예술인들의 독주회나 개인전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발달장애 예술인의 독창회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계속 소리 또 높은 소리를 내야 하는 테너인데 독창회 준비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1: 어려운 거 많았죠. 발달장애인 성악가가 독창회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이제 한 시간 이상의 공연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0: 그럼요.
1: 어렵고 또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또 이들이 몸이 악기라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좋은 몸 상태, 특히 목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사실 생각하면 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장애와 상관없이 독창회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길이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은 만났는데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너무 많이 됐어요.
0: 어머니가 그렇죠.
1: 근데 이제 본인은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되지라고 자신감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속해 있는 단체 아트위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주위에 이제 많은 이렇게 먼저 독창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아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유 걱정하는 시간에 연습 좀 더 하자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예.
1: 네.
0: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창회를 못 갔기 때문에 어떤 노래들 불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노래는 저기 토스티와 푸치니 노래도 그 했고. 라흐마니노프의 가곡도 불렀어요. 이분 이제 러시아곡, 러시아곡인데.
0: 네네네.
1: 예.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도 들어가고, 산노을 그린 공강산 같은 우리 가곡도 불렀고.
0: 아, 예.
1: 예, 예.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총 12곡을 불렀다.
0: 네네.
1: 네. 그리고 여기 저기 연우의 스승님이 성악가 이현승 교수님이 이제 해설과 사회를 해주셨어요.
0: 아, 직접 해주고 아유 좀 안심됐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네, 계시니까.
1: 네. 제자의 독창회를 진행하시면서 네. 그 아끼는 마음과 그러니까. 잘 성장하기 아유.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0: 어머나,
1: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동료인 발달 장애인 우리 성악가 바리톤 박민규 씨와 소프라나 전혜연 씨의 이렇게 우정 출연으로
0: 아, 그래요?
1: 네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아우, 되게 의미 있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였어요.
0: 아우, 든든했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1: 네, 네. 그래서 저희 엄마들은 항상 무대에 대해서 의상도 챙기고 동선도 맞아요. 챙기고 예. 하느라 한 번은 무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기회가
0: 그렇네요,
1: 진짜 거의
0: 진짜.
1: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봤더라도 떨려서는 제대로 못 즐겼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그래서 그 곡 중에 저희가 한국 가곡을 부를 때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공연을 했거든요.
0: 와, 예.
1: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에 한복을 입고 한번 입장해서 이제 야.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0: 그렇죠.
1: 듯 해서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큰 박수 막 함성지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큰 힘이 되었고요.
0: 야.
1: 아, 그래서 끝까지 실수 없이 축제 같은 분위기로
0: 네.
1: 독창회를 진짜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0: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군요.
1: 네.
0: 아, 그 큰 무대를 우리 연호 씨의 목소리로 채웠던 경험이 아마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연호 씨 그 장애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1: 한 4살 무렵에 조금 늦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도 하고 운동신경도 괜찮았는데 뭔가 표현이 다양하지 않고 교감이 이렇게 조금 늦더라고요. 지금은 발달장애 정보들이 많지만
0: 네네.
1: 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보가 많이 이제 없었던 때라
0: 예, 맞아요.
1: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폐성 장애가 보인다는 조견을 주셨는데 아,
0: 예.
1: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이 혼란스러웠을
0: 그렇죠.
1: 때가
0: 네.
1: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우는 일상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참 무지한 생각으로 치료실만 다니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학교도 계속 일반 통합 학교를 다녔던 겁니까?
1: 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수교육, 특수학급 이런 건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0: 네.
1: 다행히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0: 아이고, 예.
1: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성악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음감이나 박자감도 좋고 소리가 예쁘다고 호흡도 길고 추천을 해주셔서
0: 야.
1: 성악 공부를 하게 됐죠.
0: 예. 아, 그럼 장애 등록은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1: 아, 네. 연우가 이제 특히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왔어요.
0: 아, 군대. 아, 그렇죠. 남자들은
1: 네,
0: 군대에
1: 네.
0: 있으니까.
1: 군대를 가야 된다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돼서
0: 그렇죠, 그렇죠.
1: 밤에 잠을 못 자겠는데 얘를 보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됐죠.
0: 네네.
1: 어릴 때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근데 성인이 돼서 장애 등록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주위에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찾아간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영도 자폐 진단을 해주셨던 선생님.
0: 아, 그래요? 아유,
1: 네.
0: 다행이네, 그거는. 네.
1: 되게, 예, 영어는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1: 그래서 과거 진료 기록 첨부하고, 또 몇 시간에 그래서 검사를 마치고
0: 네.
1: 장애 3급을 받았어요.
0: 아, 3급. 네.
1: 네.
0: 사실 그 예전에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장애를 드러내는 게 좀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예, 반대로 요즘은 이제 장애 등록을 오히려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시절이
1: 네.
0: 많이 달라졌다고 몸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진짜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은 보면 어릴수록 자폐나 뭐 지적 이런 발달 장애 관련 치료가 어릴 때도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정말.
0: 예.
1: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은 가족 이 발달장애 가족들끼리도 네트워크 만들어서 활용하고 서로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애들한테 이제 서로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너무 무지해서 영어가 더 고생하고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0: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장애라는 테두리 안에 늦게 들어왔지만 또 멋진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더 뿌듯하게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아트 위켄의 단원이면서 바디 프렌즈의 직업 연주자로도 소속돼 있다면서요.
1: 지금 바디 프렌즈 직업 연주자로 있고요. 기업에 소속돼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연우가 농심에 2년 정도 소속돼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디 브랜드에서 직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연우 같은 경우는 한국 장애인 모델 협회 회원으로 모델 활동도 하고
0: 모델.
1: 있고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성악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소리가 또 어떨지 몰랐죠. 악기도 플루트도
0: 말씀하셨죠.
1: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재능 갖고 있는 건데 연호 씨 나이가 이제 올해로 3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자립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까?
1: 자립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부모 언제까지 뭐 옆에 있을 수 있는
0: 그러니까요.
1: 그 이유를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연우 활동이 수도권에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우가 저만 이제 옮겨갔고 아빠는 대구에 계시고.
0: 그러시구나.
1: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생활이 길어지니까 힘도 들고 환경을 바꾸고는 싶은데 사실 대구에 집을 팔고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0: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1: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호는 집안일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필요한 서류를 뭐 작성하든지
0: 은행일도 있고
1: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재계약을 할 때 해야 되는 일들 또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도움받을 때가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0: 오늘 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연호 씨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우리 연호 씨의 계획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볼까요?
1: 네.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것저것도 또 할 수 있는 걸 해볼 거고요. 아트위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무대에서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패션 모델, 플루트 연주, 장애인식 개선 강사 분야에서도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발달 장애인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서 롤모델 또는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0: 우리 연호 씨와 계속 함께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발달장애인 테너 진연호 씨 어머니 이명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반 자카파의 노래 이어드리죠. 위로.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는 24일에 2026 서울 세계 보치아 선수권이 열리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24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열고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러집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2015년 월드오픈, 2019년 아시아 선수권, 2025년 월드컵을 유치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로 아시아 최초 보치아 4대 국제대회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가죽공을 던지거나 기구를 사용해 굴려서 점수를 겨루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죠.
0: 네.
1: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요. 1988년 서울대회부터 2024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보치아 BC3등급 종목에서 무려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47개국 498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17년간 보치아를 후원해온 오택그룹의 수장이자 대한장애인 보치아연맹 강성희 회장이 우리 선수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대회 모든 경기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장애인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죠. 이영호 선수가 부산시장배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1: 지난 2일 부산 진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부산시장대 전국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권에 전국 9개 시도 선수 임원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울주군 소속인 국가대표 이영호 선수는 듀오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 장혜정 선수와 그리고 라틴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는 박예지 선수와 파트너를 이뤄 2관왕에 올랐습니다. 비장애인인 장혜정 선수는 콤비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 경기에서는 배정부 선수와 또 호흡을 맞춰서 2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김한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골프대회에서 최규일 선수와 정현홍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고요?
1: 최규일 선수는 지난달 29일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 제16회 김한과병원배 골프대회에서 116타를 쳐서 전맹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서포터가 공의 위치와 방향

0: 대상 거리 등을 안내하고요. 선수는 감각과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준우승은 유정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약시 부분에서는 정현홍 선수가 90타로 우승을 했고요. 이승우 선수가 97타로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승우 선수는 9번 홀에서 이 대회 사상 첫 샷 이글 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은평구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풍선 배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0: 네, 은평구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풍선 배구 대회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을 했고요. 서울시의 16개 자치구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서 특수 풍선으로 된 공을 사용하는 종목이고요.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울림 생활체육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비장에게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죠.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너무나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어요.
0: 네, 카라스코는 지난 1일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투구수가 겨우 74개에 불과했습니다. 21명의 타자를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막아냈습니다.
1: 예.
0: 네, 카라스코는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 동안 통산 112승을 수확했고요. 2017년 아메리칸리그 다승왕에 오른 전적이 있습니다. KB리그에서 뛴 전직 메이저리거 중 가장 화려하고요.
1: 예.
0: 또 LG는 이 동갑내기인 류현진 선수와 같은 나이인데 제구 능력을 기대했고 이에 부응을 했습니다. 직구와 싱커, 슬라이더,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까지 6개 구종을 현란하게 활용했습니다. 사실 최고 구속은 149km. 외국인 선수로서는 빠르지 않지만 예. 정말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카라스코 선수가 2주 만에 실전이었기 때문에 7이닝 투구에 머물렀는데요.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위기의 LG로서는 카라스코의 호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KBO 리그에서는 저 무더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0: 네, 기록적인 더위로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는 1일과 2일 저녁 6시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와 NC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이날 창원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고요. 경기 개시 시각 기온이 38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창원은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네.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롯데 경기도 1일에는 취소가 됐고요. 2일에는 6시 30분으로 30분 늦춰 시작이 됐습니다. 프로야구의 폭염 취소는 2년 만이었습니다.
1: 네.
0: 사실 폭염에 따른 취소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KBO는 온열 질환자 발생과 선수단 및 관중 보호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 네.
0: 사실 경기 직전에 취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러 오신 팬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경기력 저하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옳았다는 평가도
1: 아유,
0: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0: 실제로 지난달 31일 사직 경기였죠. 롯데 포수 손성빈 선수가 미열과 구토 증세 때문에 1회 만에 교체가 됐어요.
1: 맞아요.
0: 나중에 병원에서 수액도 맞았고요. 황성빈 선수도 전력 질주한 뒤에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투수들도 좀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대통령배 고교 야구에선 덕수고가 17년 만에 우승하면서 올해 2관왕에 올랐어요.
0: 네, 전통의 강호 덕수고가 3안타를 몰아친 포수 설재민 그리고 토타에서 맹활약한 엄준상을 앞세워 유신고를 꺾고 제60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덕수고는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유신고를 7대4로 이겼습니다.
1: 네.
0: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이 투지를 발휘한 양 선수들 대단했고요. 덕수고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연패를 하고 2010년에 준우승을 했던 덕수고는 16년 만에 통산 세 번째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예.
0: 올해 유일한 2관왕이 됐습니다. 덕수고는 최근 12년 동안 전국대회 우승을 10차례나 이루면서 최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포수로 나서면서 이번 대회에 최다 타점상, 최다 안타상, 최다 홈런상까지 싹쓸이했던 3학년 설재민이 대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1: 네, 이어서 축구 소식입니다. 이 청문회까지 열린 한국 축구,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는 10월에 일단 평가전 일정은 잡았어요?
0: 네, 새 사령탑 선입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이 매치는 임시 감독 체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10월 2일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10월 6일에 우즈베키스탄과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가집니다. 이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이잖아요.
1: 네.
0: 선수단 점검과 세대 교체, 전술적 방향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A매치 일정을 개편하면서 소집 횟수는 줄어들었는데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부터 무려 16일간이나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10월 일정이 먼저 확정이 됐고요. 앞서 열릴 9월에 두 차례 평가전 상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FIFA 랭킹 47위의 남미 국가죠. 북중미 월드컵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와는 2014년 한번 대결해서 우리가 3-1로 이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뭐 아시안컵 평가전으로는 제격이라고 할 수
1: 그렇죠.
0: 있겠죠.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조별리그 탈락을 했지만 FIFA 랭킹 60위, 조직력과 체력이 좋은 팀이고요. 우리와는 8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1: 네. 그리고 프리시즌을 맞은 해외 명문팀들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찾죠.
0: 네, 지난 4일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와 2026년 친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뮌헨의 방어는 2024년 8월 토트넘 호스퍼와 펼친 친선전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1: 네.
0: 김민재를 비롯해서 거미손 골키퍼로 유명한 마누엘 노이어 그리고 독일 대표팀 캡틴인 요주아 키미히 공격수 루이스 디아스 등이 찾았습니다. 아쉽게도 해리 케인과 올리세, 자말 무시알라, 그나브리 등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오늘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 올스타, 그리고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치릅니다. 뮌헨과 마찬가지로 북중미 월드컵 8강 이상에 오른 나라들의 소속이죠. 엘링 홀란과 로드리는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새 소속팀이죠.
1: 네.
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1일 맨유전을 마치고 한국 투어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수단이 입국을 하고요. 그동안 병역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
1: 네.
0: 팀원들과 또 첫 만남을 가지고 우리 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자,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축구대표팀의 남북대결 경기장이 변경됐네요.
0: 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 추첨에서 북한,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함께 F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 여자축구 경기는 3개조 조별리그 이후에 1, 2위 6개 팀과 3위 2개 팀이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순으로 상대를 하는데요. 당초 오사카의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모든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전은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아마도 조별리그 1위가 걸린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다가 2023 황저우 대회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고요. 이번에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전유나가 부르는 너를 사랑하고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지금 또 위시리스트에 기재해놓은 항목이 하나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남산 도서관 건너편의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하기. 어쨌거나 괴테에서 다시 허무에게로 말머리를 돌리자면 중요한 건 허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손 놓고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무튼 허무할 틈이 없이 만들어버렸다. 허무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허무는 허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말장난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내게는 힘이 된다. 허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오기를.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어떻게 허물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갈등에 싹이 틀 때 마음속으로 세 번 외치

0: 는 주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 박미경 옮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린데 블라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마법의 주문이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 시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옛 친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전했다. 친구가 나의 뜻을 잘 읽어내어 따뜻하게 화답해줬고 갈등은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를 되뇌며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해력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기를 내야 했다. 이성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나의 감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감정과 이성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 나의 목소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하라는 비교적 건전하게 보이는 충고도 들려주었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고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기로 했다. 걱정은 지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밟게 될지 모른다. 걱정만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풍 분위기의 커리와 짜이 맛집인 서촌의 사직동 극악의 앞을 지나며 간판 옆에 적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을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된다. 옛 현명함에서 오늘의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명랑함을 얻는다. 비욘 린데 블라드처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시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조금 덜 멋진 사람, 조금 덜 성공한 사람이라도 감정적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비욘 린데블라드. 스스로에게조차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사막의 모래 하나의 움직임이 사막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비욘 린데블라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떠나 승리의 길을 걸었다. 46살에 승복을 벗고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법을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지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 부디 걱정 없는 곳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를.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다른 벌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이 한 가지는 배웠을 걸세. 서식지의 다른 벌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일세. 우선 그들은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네. 추구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자네의 내면이야. 나는 가이드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존 펜버티, 인생,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영화 햄릿이 개봉되었다. 원작 소설을 읽고 햄릿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영화를 보러 갈 순서. 지금은 우선 햄릿을 생각나게 하는 원제 To be or not to be에 이끌려 읽게 된 인생을 다시 읽고 있다.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낮은 목소리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되뇌며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이 들리는 듯하기 때문이다. 꿀통이 넘치도록 꿀을 채우려고 애쓰는 꿀벌 버즈의 날개짓 소리도 들린다. 내게만 들리는 음성다중지원 시스템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햄릿은 우유부단함,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나 햄릿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한 1인.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에 햄릿 증후군이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주인공 버즈는 평범한 젊은 일벌인데 매일매일 꿀을 채취하고 유충을 돌보며 곰의 습격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일벌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버즈는 삶의 지루함에 사로잡힌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어떻게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이나 슬픔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나 등의 조언을 들려주는 스승 버트가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사실 버트와 버즈가 나누는 대화에서 주어인 벌을 인간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버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버즈는 벌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높이 날아올랐던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그러나 조나단과 달리 버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 버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일벌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살아가는 곳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리라 여기며 홀로 모험을 떠났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아있던 다른 동료 일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세계를 겪은 경험으로 버즈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넘어서는 힘을 조금씩 쌓았고 그 힘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저력은 강한 힘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버즈의 노력으로 일벌들의 세계는 변화해 간다. 가랑비에 어쩌듯 하는 공부는 원래 내 전공인데 버즈와 그의 친구들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기뻤다. 버즈의 멘토인 버트가 말해준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라는 말을 나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 링크의 작품 파랑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던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던가. 먼 곳을 다녀왔지만 결국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알게 되는 스토리에서 집을 내면으로 치환하면 딱 들어맞는다. 인생의 해답도, 행복도, 파랑새도 모두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햇살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새겨야 할 항목으로 햇살을 추가하는 버즈를 본떡 나의 삶에서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들의 리스트에 햇살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의 햇살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바로 그 햇살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의 작가의 삶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죠.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저자가 지금껏 도서관 사서이자 번역가이자 작가로 살아오며 만났던 여러 책 중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쉬운 8권을 골라 책 속의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이 쉬운 8권의 책에서 발견한 멋진 문장들.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5번째

0: 박 씨와 공 씨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 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2: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0: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 씨는 길을 건너갔다. 그는 귀신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불 꺼진 한약방에 시선이 갔다. 주인 없는 한약방에서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몸이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는 발이 묵직했다.
2: 그 주인은 바로 뒤 환희원에 있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야.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0: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2: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0: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

0: 근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 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짜랑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몸이 부르르 떨려 두툼한 잠바에 지퍼를 올렸다. 사위가 거뭇했다. 고개를 내밀어 흐르는 검붉은 물을 봤다. 그럴 리가 없는데도 흐르는 물은 점도가 있어 보였다. 미적지근한 바람에 물비린내가 실렸다. 갈대밭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1: 누구 있어요?
0: 물음에 답은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이 보였다. 그때 옷깃에 물이 떨어졌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그곳에 키가 큰 남자 귀신이 자신을 내려보고 있었다. 물에 불어터진 얼굴이 그에게 바짝 다가왔다. 승범은 뒤로 나자빠졌다.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발은 신이 벗겨져 젖은 양말에서 흥건히 물이 비어져 나왔다. 그 발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승범은 붙들릴까봐 허둥거리며 일어나 둑 위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머뭇거리며 남자 귀신을 흘끽거렸다. 귀신은 미동 없이 눈동자만 굴려 승범을 보더니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러 이곳에 오지 않았던가? 승범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발로 바닥을 몇 번 두들기고 머리를 쥐어 뜯었다. 끙 소리가 절로 나왔다. 하는 수 없이 그 귀신에게로 돌아왔다.
2: 혹시 정기훈이라는 아이 귀신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남자 아닌데 혹시 여기에 같이 안 삽니까?
0: 남자 귀신은 고개를 흔들었다. 불어서 더욱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에서 후두둑 물이 떨어졌다.
2: 정말요?
0: 물끄러미 승범을 바라보던 귀신이 입술을 움직였다.
3: 못 믿겠으면 안에 들어가서라도 찾겠소.
2: 아니요!
0: 귀신의 제안에 재빠른 거절이 새된 비명이 되었다. 볼일은 끝이다.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2: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둑을 올랐다. 해가 떨어져서 사위는 컴컴했다. 남자 귀신이 바로 뒤에서 쫓아올까 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칙칙했다.

0: 한약방에 온 사람들은 낡은 나무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쓰인 종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유리창을 들여다봤다. 아프거나 장이 서는 날이면 겸사겸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들르는 곳이었다. 늘 그 자리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을 주인이 오늘은 없었다. 잠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다. 그들은 맞은편 한의원 간판을 발견한다. 병을 잘 본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온 김에 가볼까? 그들의 발걸음은 2층 한의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 대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수정을 만났다.
1: 아니, 왜 여기 있어? 가게에 있지 않고?
2: 아이, 왔어.
1: 그간 몸을 굴려놨더니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도 사람이라고 손볼 데가 어지간해야지.
3: 무당이 제 앞가림은 못한다더니 탁 그 짝이구만.
4: 맞네, 그러네.
0: 하나 둘 그 옆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없다. 정미가 약차를 그들에게 건넸다. 정미에게 종이컵을 받아든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깔끔한 실내가 어색하면서도 믿음이 갔다.
3: 그래도 여기가 잘하긴 하나 보네. 천하의 고사장이 여기 있고.
1: 그럼. 이 말은 되먹지 못하게 해도 못한다고는 안 해. 그게 마음에 들어.
0: 종이컵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던 정미가 수정의 말에 참지 못하고 함께 웃었다. 아연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속삭였다.
3: 여전히 싸가지가 없다고?
5: 아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고생이 많겠어.
6: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1: 맞네. 못 참을 정도는 아니야.
5: 아유.
0: 깔깔 웃으며 약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침구실 안에서 승범의 나리선 목소리가 들렸다.
7: 여기까지 왔으면 저한테 맡기시라니까요.
0: 모두의 시선이 복도 끝 침구실로 향했다. 정미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 한두 번이 아니다. 갑자기 왁자했던 대기실의 분위기가 적막해졌다. 수정은 헛기침했다.
1: 아유, 이거 맛있네. 모두 먹어봐.
0: 수정은 모두에게 약차를 재차 권하고 정미를 따라 침구실로 향했다. 그는 노인과 대치 중이었다. 작은 키에 퉁퉁한 몸집의 남자 환자였는데 그를 보고 아차다 싶은 정미가 주머니에서 청포도맛 사탕을 꺼냈다.
5: 아, 이거 못 줬네.
1: 그게 뭔데?
0: 수정이 그걸 보고 물었다.
5: 가끔 저런 유형의 환자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발작하거든요.
0: 정미가 속삭였다. 그 말에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환자를 가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유하게 만들기 위해 사탕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승범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7: 허리하고 무릎은 자세가 안 나와서 함께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는 허리하고 하루는 무릎을 치료를 하는 게.
8: 그러면 지금 허리 맞고 이따가 무릎 맞으면 되는 거 아니요?
7: 제 얘기 끊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기력도 문제지만 치료가 분산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한 번을 맞아도 제대로 맞아야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8: 우리 집이 멀어서 매일 못 나온다니까. 기력이고 분산이고 그냥 해줘.
7: 안 됩니다.
0: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리는 노인도 노인이지만 그에게 고압적으로 거절하는 승범을 보니 답답했다. 보다 못한 수정이 나섰다.
1: 한의사 선생, 갑자기 저기에 무슨 일이 생겼어. 잠시만 나 좀 보시게.
7: 무슨 일이요?
0: 수정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를 침구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범의 등을 때렸다.
7: 왜요?
1: 환자가 다 네 봉이냐?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7: 아이씨,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0: 아파서 기력 없다던 수정의 손이 꽤 매웠다. 맞은 여운을 손으로 문지르며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1: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몇 번이고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지. 아, 가라는 말뿐이야.
7: 몇 번이고 말했어요.
1: 아 다르고 다른 거야. 그 몇 번이 다가 아니지. 아픈 사람이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는데 고치지는 않고 화만 얻어가게 둘 거야? 싸우기만 하려고 한의사 됐어? 그렇게 하니까 계속 올 환자들이 발길을 끊지.
7: 한의사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면 뭐하러 치료받으러 옵니까?
1: 아프면 다 예민해지고 어리광 부리는 게 사람이야. 살살 달래면 좀 좋아. 목소리도 살살 방긋방긋 좀 웃으면서 기껏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본다고 해놨더니 성질은.
0: 그 말에 승범은 힐끗 대기실을 봤다. 준비된 자리가 만석이다. 그러나 한껏 굳은 표정들을 보자 아차다 싶었다. 승범은 다시 노인 환자 앞으로 갔다. 정미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중얼거렸다.
5: 웃으면 돈이 옵니다. 살살.
2: 아버님, 아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번만 맞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TV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그러면 아버님 허리랑 무릎은 누가 고칩니까? 그럼 허리를 중점적으로 맞고 무릎은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몇 번 맞아야 하니까 매일이면 좋지만 안 되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오시는 거예요. 그럼 되죠?
8: 그러면 좀 낫나?
2: 좀씩 낫게 해드릴게요.
8: 알겠어. 꼭 낫게 해줘야 돼.
2: 네.
0: 고집스러운 환자도 치료했겠다. 그 이후에 온 환자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마음 편안하게 치료를 하고 다음 환자를 보려고 나온 승범의 팔을 누가 붙잡았다.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7: 왜요?
1: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7: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1: 그게 아니야.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7: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0: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1: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7: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1: 떼먹히면 좀 어때?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0: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7: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1: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7: 그건 그렇지만.
0: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4: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9: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0: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1: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9: 예, 알겠습니다.
0: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하면 이번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 아닙니까?
1: 내 귀에는 아주 또렷이 들린다. 전군 집합시켜.
2: 내일 아침에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한다고?
1: 지금부터 직접 군사들을 전진 배치한다.
3: 삽시간에 백제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신라.
4: 유신킹! 유신킹! 유신킹!

와이파 한국인 237번째 풍월주 김유신 73번째

0: 김춘추의 성공적인 외교와 김유신의 전쟁 승리로.
1: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병아리가 짹짹, 고라니는 뿅뿅 뛰노는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0: 신라의 모드는 평화로 전환되고.
2: 마음 같아서는 정말이지, 두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심정일세.
3: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2: 백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고,
4: 고구려는 당나라가 원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 때문에
2: 그쪽도 정신이 없고,
5: 한동안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병아리는 짹짹, 고라니는 뿅뿅 뛰노는 평화 모드로 계속. 아!
0: 진덕여왕의 성향대로 이후 신라에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한동안 평화가 찾아온다.

0: 한 편.
1: 네, 병양성입니다.
2: 아이고, 오랜만이요, 개성문 씨.
1: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의자 왕 아니십니까?
2: 예.
1: 그 얼마 전에 예. 신라 김유신이한테 쌍코피가 터졌다고. 그래, 뭐 콧구멍은 휴지로 잘 막으셨습니까?
2: 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못 막으시오. 피가 계속 나가지고. 뭐 아무튼요, 우리 백제 있잖아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요.
1: 예, 그럼 계속 콧구멍 잘 막으시고 뭐 재기를 하시든 재기를 차시든 알아서 잘.
2: 응? 예. 저기요, 개성문 씨.
0: 저런. 당나라하고의 외교가 단절된 백제는.
2: 저기 아직 말 안 끝나. 여보세요, 개성문 씨. 대답. 여보세요, 개성문 씨.
0: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0: 뭐야 지금? 내 앞가리 막이도 바빠죽겠구만.
1: 고구려는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준비한다는 정보에
0: 보안 시스템 점검하고 방어벽 체크해.
1: 당나라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0: 아 잠깐. 수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격을.
1: 선천적으로 공격 성향이 강했던 연개소문은 여차하는 순간 당나라를 먼저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데.
0: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혹시 당나라가
2: 죽었습니다. 응? 죽었어요.
0: 누가?
2: 당태종 이세민이요.
0: 이세민?
2: 네.
0: 이세민이 왜?
2: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아침
3: 내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선 아니 돼요. 요하, 니마 요하를 건너지 마오.
1: 649년
3: 요동 공격은 여기까지. 요동 공격은 이제 그만. 아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나의 유언이다.
1: 고구려 공격을 포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당태종 이세민.
0: 아니, 당태종이 니마 유화를 건너지 마오. 우리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야.
2: 네, 죽었습니다.
0: 아니, 이거 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지?
2: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진짜 뉴스입니다. 팩트요. F-A-C-T요.
0: 이런 진작!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지 맘대로 죽어.
2: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 맘대로 죽어.
0: 당태종 이세민만은 반드시 내 이 개소문을 손으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관숙에 들어놓은 무릎을 펴다니.
2: 당태종이 죽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요동에 피바람이 몰아쳤을 겁니다.
1: 고구려 정보를 준비하던 차에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고구려 원정은 없었던 일이 되고,
2: 더구나 고구려를 건들지 말라는 핫한 유언 H.O.T.예요. 핫한 유언까지 남겼으니 당분간 당나라 군사들이 유화를 건너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0: 장군 잘 뭘 모르는구만. 세상에 아비말을 듣는 자식놈이 몇이나 되겠나. 안심할 수는 없어.
2: 이래가지고

0: 삼국은 큰 전쟁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654년 봄을 맞이한다.
1: 춘추공
2: 마마
1: 신라를 부탁한다.
2: 마마
0: 즉위한 지 8년 만에 마지막 선걸 출신인 진덕 여왕이 선덕여왕과 같이 후손 없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0: 꽃이 만발한 봄날, 봄바람 대신 한파가 몰아치는 신라의 조정.
1: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0: 진덕 여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의 상대 등으로 조정을 살폈던 알천.
1: 내가 임금이 되다니.
2: 아, 상대 등이 뭡니까? 이 나라의 1인자 자리입니다.
1: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예, 내가 1인자는 맞지.
2: 예.
1: 하지만 김춘추가 있지 않나.
2: 아이, 여왕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김춘추도 궁을 나가야죠.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 큰일 날 소리. 아, 이 사람 목소리 좀 낮추게. 이 감히 누가 이 김춘추의 자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나.
2: 김춘추는 그동안 해외로 다니며 이 썰만 푼 위인입니다. 하지만 상대 등께서는요,
1: 나야 젊어서부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2: 예,
1: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지.
2: 당연하신 말씀이. 학연, 지연, 혈연을 놓고 따져봐도 상대 등께서 김춘추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1: 만약에, 예, 내가 김춘추를 제치고 맨 위에 앉으면, 이 김효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2: 군인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신라 차세대 대왕은 알천 상대 등이십니다.
1: 이 사람이 좀 작게 말하게. 자네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리야.
2: 알겠습니다, 전하.
1: 아이고, 세반고리관이 아주 달달하구만.
2: 깜짝이야. 김유신이래요.
1: 이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하는 사이야.
2: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일단 밖에.
2: 여보세요, 대신입니다.
3: 나 김유신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0: 그러니까 장군께서...
1: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신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0: 제가 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 장군께서 생각하시는 게 곧 제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곧 장군님 생각이고...
1: 그럼 대신께서도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0: 알천 상대 등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뭐 그렇게 저 장군께서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이고
1: 다행입니다. 난 또 혹시 대신께서 김춘추군?
0: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의 상대 등께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와 생각이 같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0: 상대 등 알천은 나라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분인데다 한때는 총망받는 전쟁 영웅이요, 국민 영웅으로서.
1: 게다가 경주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요. 누가 있어 그분과 대권을 다투겠습니까?
0: 그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장군님 생각을 저 상대 등께 전해도 되겠습니까?
1: 뭐 그러시든가. 자 이제 가보시죠.
0: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장군.
2: 대신이 희죽희죽 뒷걸음질로 퇴장을 하자.
3: 나옵니다.
1: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 수고가 많습니다.
1: 별 말씀을요. 요즘 저는 어떻게 하면 춘추공을 무사히 궁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2: 이 사람들 참. 642년 대야성 전투 이후
4: 김유신! 김천차! 크로스!
2: 처남과 매부 사이로 혈맹을 맺었던 두 사람의 연합은 10년이 넘도록 변치 않고 이어졌다.
1: 춘추공, 저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김유신!
4: 김천차! 크로스!

0: 세상에 아비 말을 듣는 자식 놈들이 없어. 아비 교환이야. 연기숨은 조민수.
1: 아이고 그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허예은.
2: 할 말이 없네. 오늘은 감자탕이나 먹어야겠다.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얼음골과 제약산을 찾아갑니다. 얼음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여름에 바위 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과 의성군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밀양처럼 확실한 얼음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제약산은 늦가을 억새로 유명한 산이지만 여름 피서철에 맞춰 얼음골과 함께 찾아도 아주 좋은 명산입니다. 밀양시 중심지에서 20km쯤 떨어져 있는 산내면은 가지산 도립공원의 관문이기도 한데요. 밀양에서 얼음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산내면은 얼음골 사과의 명산지이기도 한데요.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얼음골 입구까지는 약 12km를 더 가야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돌무더기 속에서 얼음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한 사실은 실제로 얼음이 얼어야 할 겨울에는 반대로 바위 틈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텔레비전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에 얼음이 맺히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위 틈의 공기가 땅속의 차가운 바위들을 스치면서 냉각되었다가 차가운 지하수와 만나 순간적으로 배출되면서 영하로 내려가는 현상,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얼음골 일대가 돌무더기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한여름에도 1분 이상 발을 담그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계곡물이 차갑다는 점 등이 이 같은 이론을 가능케 합니다. 저 역시 얼음골 아래에 있는 계곡에 발을 담가보기도 했는데요. 발이 시려워서 진짜로 1분 이상을 버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얼음골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과학적인 근거만 될 뿐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얼음골은 우리나라의 불가사의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밀양 얼음골 옆으로는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인 제약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약산 등산 코스는 얼음골을 출발해서 가마볼 협곡, 제약산 수미봉, 사자평 고원, 층층폭포 등을 거쳐 표층사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제약산 정상인 수미봉에 서면 사자평 고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자평 고원은 고산습지인 산들늪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 산들늪은 환경부에 의해 고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약산 아래에는 유서 깊은 사찰인 표충사가 있는데요.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표충사의 본래 이름은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옛 사찰 이름의 유래를 말해주듯 지금도 큰 법당 주변에 작은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맘때 표충사에 가면 칠성정과 영각 사이에서 멋진 배록나무꽃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얼음골과 제약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오늘도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1: 사흘 연속 36도를 넘긴 서울 도심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에는 이틀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촬영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한강과 녹지, 건물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용광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아스팔트 표면은 55도에 육박합니다. 열기를 머금은 도로와 건물들은 도심을 거대한 열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여의도도 붉은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유리 건물 외벽은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푸른빛을 띠는 곳, 건물과 도로 사이 녹지뿐입니다. 열차가 오가는 철길은 45도까지 달아올랐고, 물류창고 지붕과 바로 앞 화물차도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주택가마다 폭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선 곳은 35도 안팎이었지만 재개발을 앞둔 연립주택이나 빌라촌 인근은 44도, 지붕 온도는 최대 9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 저층 주택가 지붕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나무와 녹지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9도. 수도권의 40% 이상이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은민입니다.
0: 서울은 열대야도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내일은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현미 기상캐스터, 그곳에 강바람을 기대하고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3: 네, 밤 9시를 넘은 시간에도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바람조차 열기를 머금은 듯 뜨겁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2주째 이어진 열대야 탓인지 밤 늦은 시간에도 이곳 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어제

0: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 밤 9시를 넘은 지금도 여전히 33도에서 34도 정도입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내내 27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15일 연속 열대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광주, 부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폭염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과 충남, 호남의 일부 지역까지 확대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입니다. 밤 시간대에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렇게 숨막히는 더위에 프로야구 관중이 잇따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선수도 관중도 위협하는 폭염에 오늘과 내일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2: 심판과 선수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당황한 관중들은 모두 서 있습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나타내듯 가림막 천까지 등장한 채 구급요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인천 문학야구장 관중석에서 경기 도중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까지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또 다른 20대 남성 B씨가 의식을 잃는 등 어젯밤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인천의 최고 기온은 37도. 그러나 KBO가 세운 기상청의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에만 경기를 취소한다는 지침에 따라 인천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3: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던 이제 광주와 오늘 잠실은 취소가 됐는데 폭염 경보에 그쳤던 이제 이곳 인천은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선수들, 팬분들의 안전이 확실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2: 연이은 폭염에 야구장 잔디 온도는 무려 51도. 훈련 중인 선수들의 몸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봐도 위험 수준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가득합니다. 관중은 물론 선수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KBO는 사상 최초로 오늘과 내일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4: 최근 전국적으로 그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KBO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2: KBO는 내일 10개 구단 단장들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프로축구연맹도 이번 주 예정된 13경기를 모두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인명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자도 어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어제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충북 음성에서 밭일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영향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2명으로 보고됐던 사망자도 3명으로 뒤늦게 1명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경북 경주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 동안 198명이 추가되며 지금까지 2,441명으로 늦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00여 명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6: 의식 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혼수 상태가 되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5: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가축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3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네, 2,000명을 훌쩍 넘긴 온열 질환자들 셋 중 한 명은 노인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 집 밖으로 떠도는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7: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열기 속 한 무료 급식소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골목 끝까지 늘어선 대기줄. 70대 노인 송 씨도 줄 설 채비를 합니다.
8: 일주일에 한 몇 번 오세요? 거의 매일 나와요.
9: 그러니까 그게
8: 일요일만 안 나오고 매일 나와요.
7: 두 시간째 줄을 서는 사이 기온은 이미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원한 급식소로 들어섰지만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묵묵히 식사를 마칩니다. 지켜보는 이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10: 밥상 뜯고 나가시는 분들 물을 한 병씩 다 드려 지금. 왜냐면 탈수될까 봐.
7: 오후에 더 강해진 열기. 집에도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8: 집에 있으면 깜깜해서 못 있어요. 깜깜해서 못 있으니까 항상 나와요, 항상.
7: 볕이 가장 강할 무렵엔 공원 그늘 자리로는 역부족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길. 시원한 바람을 맞자마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8: 공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죠. 공원은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7: 쉼터가 문을 닫는 오후 4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또 다른 쉼터가 됩니다.
11: 버스보다 지하철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그런 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7: 실제로 폭염은 노인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2,400여 명 중 800여 명,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온열 질환자 수는 최근 이틀 새 하루 200명 안팎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밤낮 없이 덥다 보니 요즘은 에어컨을 끌 새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 전기요금 걱정은 커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곽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오후 5시에도 실내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해가 져도 에어컨을 끄기 어렵습니다.
13: 잘 때는 최대한 끼고 자려고 하는 습관들이 그것도 7월 되고 나서 안 되는 것 같고 더워서는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서.
12: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에어컨에 더해 서큘레이터, 선풍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실내 온도 30도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만 켜자 실내 온도를 2도 낮추는데 19분 36초가 걸렸습니다.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자 14분 41초, 5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기 마련인데 서큘레이터가 아래쪽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며 냉방 효과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14: 같이 가동했을 때 이제 찬 공기가 실내에 빠르게 순환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바람을 맞았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12: 전력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데 빨리 도달하니 덜 쓰게 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에서도 에어컨만 쓸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함께 쓸 때 소비 전력이 적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출시된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단 계속 켜두는 편이 낫습니다.
14: 설정 온도에 도달 후 최소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고 다녀오시는 게
12: 또 제습 모드로 가동하더라도 냉방과 비교해 전기 소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요즘 같은 폭염에 계속 서서 일해야 한다면 더 힘들겠죠. 더운 곳에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몸이 붓고 근육이 떨리는 열부종이나 열경련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한낮이 되자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에 이릅니다. 햇빛 가리개를 놓고 냉풍기까지 동원하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16: 물 좀 먹고.
17: 아, 예. 고맙습니다.
15: 자리를 지켜야 하는 주차 관리자들에게 올해 폭염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주기적으로 교대를 하지만 더위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자주 붓습니다.
17: 누운 다음에 그 발끝을 심장보다 더 높게 해서 그 피가 심장으로 거꾸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피로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15: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도 주변 온도는 35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오래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며 몸이 붓는 열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 배출로 체내 염분이 줄어 근육이 뭉치고 떨리는 열경련도 나타납니다. 열부종이나 열경련 증상이 있는데도 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8: 다리에 갑자기 뭐 쥐나는 것처럼 경련이 생기신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지금 온열질환이나 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15: 땀을 많이 흘렸다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소금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9: 기록적인 폭염에 가축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농가에선 자식같이 기른 가축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대형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햇볕으로 달궈진 축사 지붕으로 다가가 차가운 물을 연신 내뿜습니다. 40도 가까이 치솟는 축사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려 하루에 두 번 드론을 동원해 열을 식히고 있는 겁니다.
21: 열을 받으면 그 열이 밤에까지 쭉 이어져요. 지금 물을 지붕에 뿌려줌으로써 축사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간다거든요.
20: 돼지만큼 열기가 가득한 축사에선 24시간 내내 선풍기 수십 대가 돌아갑니다.
22: 하지만 이렇게 냉방 장치를 가동해도 오전부터 이곳 실내 축사 온도는 벌써 30도 넘게 올라 있습니다.
20: 어미돼지들은 더위에 지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농장주는 돼지들이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얼음을 먹이통에 가득히 부어줍니다.
23: 제가 돼지 키우면서 가장 좀 더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24: 폐사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좀 증가가 된 것 같고.
20: 요즘 같은 극한 폭염에 더욱 취약한 건 닭이나 오리입니다. 닭 6만여 마리가 들어찬 양계장에선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찬물도 계속 뿜어줍니다. 그럼에도 일부 농가에선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 올해 들어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만 전국적으로 55만 천여 마리입니다. 재앙 수준이 된 폭염이 축산농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19: 농작물도 걱정입니다. 수박이며 딸기 모종이며 모두 폭염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 밖고랑마다 다 익은 수박이 버려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마트에 진열됐어야 할 수박입니다. 하지만 폭염에 과육이 물러진 일명 피수박이 되면서 내답할 수 없게 됐습니다.
26: 속도 좋고 당도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한 3일 후에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려요. 50년 농사에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25: 공판장에 팔았으면 좋기 15,000원은 넘게 받았을 이렇게 큰 수박도 전량 폐기됐습니다. 경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됐지만 보상은 막막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 경북과 전북 일부를 제외하면 주산지가 아니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양의 딸기 농가도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을에 옮겨 심으려고 3개월 동안 공들인 모종이 노랗게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27: 모종 자체는 아예 그 제 작물 품목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25: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등 두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장 품목을 78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제외돼 있습니다.
28: 보험이 이거를 보장을 못 해주면은 바로 이제 농가부채로 연결이 되거든요.
25: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가 부족해 보험료율 산정이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9: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이렇게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가 더 일찍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가을까지도 수질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은용 기자입니다.
29: 호수 전체가 탁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녹조 찌꺼기가 띠를 이루고 겹겹이 쌓여갑니다. 녹조 제거 선박이 오가며 쉴 새 없이 걷어내고 미생물 분해 장비까지 동원됐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30: 이렇게 투명한 컵으로 물을 직접 떠보니 초록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29: 대청댐 수역 곳곳이 이처럼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3일 회남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2만 3천여 개, 벌써 4주째 조류경보 경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경계 단계가 발령됐는데 간헐적 장맛비리 찾아온 기습적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0: 평소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상황,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1: 유럽도 기후재난으로 끔찍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산불에 가뭄까지 닥치면서 감추어져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흔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2: 폭염이 불러온 산불로 검게 그을린 마을. 다 타버린 토양 곳곳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프랑스군이 사용한 불발탄과 포탄입니다. 80년 넘게 묻혀있던 전쟁의 상흔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드러났습니다. 산불 와중에 포탄이 터져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3: 실제로 열 때문에 포탄 여러 개가 폭발했습니다.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2: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다뉴브강에선 최악의 가뭄에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나치군의 군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 잔해들이 듬성듬성 솟아오른 것도 보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린 나치군이 폭파시켜 침몰시킨 군함들입니다.
3: 올해는 수위가 정말 낮습니다. 2004년에 수위가 180cm 줄었는데 2016년 현재는 117에서 120cm 정도 줄었습니다. 이브카 가비로비 프라오보 주민입니다.
2: 마인강과 다뉴브강이 말라붙으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 산불은 네덜란드와 그리스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500배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이 평범한 시장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사냥하듯 공격했다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한 시장. 자폭 드론 한 대가 낮게 비행하며 도망가는 상인을 쫓아다닙니다. 목표물을 보며 조종하는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1분간 집요하게 겨냥하더니 결국 공격을 가합니다. 드론이 빗나가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상인은 몸 전체에 파편상과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3: 사방이 탁 트인 벌판이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유리 자폭 드론 피격 상인입니다.
4: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량을 연마하는 인간 사냥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평범한 시민들까지 드론 사냥에 노출되고 있다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휴양지 해변에도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린이 3명 등 7명이 사망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피서객들로 가득한 해변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요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이 맞는지 어디를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변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뤄져 최소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5: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자리 잡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조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기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카자흐스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이 묶인 채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줄줄이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카자흐스탄의 거점을 두고 사기 행각을 이어오던 한국인 스캠 조직 일당입니다. 이들이 카자흐스탄에 온 건 지난 4월.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일당은 지난해부터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중앙아시아까지 근거지를 이동하는 이른바 2차 풍선 효과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7: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로 스캠 조직이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6: 일당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만

0: 16명, 피해 금액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스캠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등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작전을 펼쳐 국내의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송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영상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추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요일 오전 9시, 경찰관 5명이 잠자고 있던 17살 A군의 자택에 들어옵니다. A군이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갓 20살이 된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는 홀로 남은 A군을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혐의를 단정짓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3: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엄청 잘못한 거야. 그치? 저는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엄청 잘못한 거야.
2: 사실상의 취조도 이어집니다.
3: 사실 사건 누군지는 기억을 안 하지? 지금 안아적이는 못하는 거야. 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2: 동료 경찰관이 말려보지만 질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A군이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인 17분. A군은 이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취조를 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고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위법수사였다는 취지입니다.
4: 경찰의 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인이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
2: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수사는 경찰이 맡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는 검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서면 기록을 보고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이른바 경찰의 시간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된 만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력을 키워야 할 일선 경찰이 검거 실적을 부풀리고 범죄 발생 기록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성남 수정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A씨. 지난 3월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이 현장 교육을 나와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6: 스토킹,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을 발생국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임의동행으로 처리를 해라.
5: 임의동행, 피의자 동의하에 경찰서 등으로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려오진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6: 현장에서 처리 현장만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받고 그냥 임의동행으로 전부 처리하셔도 된다.
5: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그 이유는 검거 유례에 있습니다. 미검거로 처리되는 발생보고와 달리 임의동행은 검거로 간주돼 검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B씨도 대화방 공지로 비슷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6: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있었고,
5: 지난 4월 경찰서장 소집 교육에서도 같은 지시가 반복됐는데 해당 달 검거율은 전달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교육에선 아예 죄명을 바꿔 처리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6: 침입절도가 아닌 이상 전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사건 처리를 해라고.
5: 전체 절도 건수, 즉 모수를 줄이면 중요 범죄 검거율은 올라가는 걸 노린 겁니다. 실제 통상 절도로 접수됐던 택배 도난 신고는 교육 이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런 관행은 불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 실적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불법
8: 검찰 출신 KBS 자문위원장 하겠습니다.
5: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이렇게 실적을 사실상 조작하는

0: 지침은 담당자 개인 차원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는 전달사항 등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단서들을 황현규 기자가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1: 지난 4월 성남수성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임의동행 처리 요구와 함께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죄명을 바꿔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던 단체 교육에선 형사과와 협의됐단 말을 들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2: 형사과라면 얘기가 됐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3: 사전 조율이 다 됐다고 해서 정말 모든 부서가 그렇게 암묵적인 용인을 했구나.
1: 부서 간 사전 협의 정황부터 서장 소집 교육까지 경찰서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자 익명 게시판에 이를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부서에선 임의동행 동의서를 무리하게 작성하지 마라. 경찰서장은 죄명 적용을 신중히 하란 지침을 잇따라 내려보냈습니다.
2: 조인들이 시켜놓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거 나중에 일처지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1: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 간부들은 지침은 들어봤다면서도 강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발뺌했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중증 자폐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전경철 씨와 함께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경철 씨에게 그 질문은 너무도 절박한 숙제였습니다.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아들과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며 언젠가 홀로 남게 될 아들에게 가장 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자폐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 아버지 전경철 씨의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27살 된 아들이지만 이제 정신 세계는 사실 어린 아이와 똑같은 네. 거죠. 우리 재원 군이. 예. 그 중증 자폐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일상은 하루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저는 24시간 돌보셨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1: 그냥 그 아이의 삶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깨고 같이 잠들고 그거는 잘 못해요. 같이 깨는 건 하는데 잠들고 나면 뭔가 하루가 마감되던 느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단한 일을 새벽에 마쳤는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 네. 그런 느낌으로 아들의 또 얼굴을 잠들어 얼굴을 보고 있으면 27이지만 제 눈에는 3살짜리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해가 뜨고 막 이러는 경험이 비일비재하죠. 저만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럴 텐데 어쨌든 아들의 삶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어떤 감정의 기복이 오거나 돌발 행동을 할까 봐 그 인간 감시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 아들은 제가 제일 잘 안다는 말을 왜 드렸냐 하면 한눈에 얼핏 봐도 지금 쟤는 상태가 어떻다. 지금 몹시 불안정한 때다. 혹은 지금은 평화로운 때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0: 20년 넘게 아들만 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쳐다본 네. 거잖아요.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27년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 감시 카메라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드님과 같이 지내시는 거를 보면서 감탄했던 부분이 몸도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암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0: 행동을 해오고 이럴 때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 말씀드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억울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을 물어요. 근데 그거는 의외로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왜 남자들 흔히들 하는 말인지 요즘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인 생활을 수개월만 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군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된 생활이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조금 지내다 보면 아유 내가 기구하긴 하지만 내게 주어진 팔자고 운명이다 이런 게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대한 억울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힘든 거는 뭐였냐면 군인은 생활이 반복적이에요.
0: 네.
1: 솔직히 3년을 있어도
0: 규칙적이죠.
1: 예, 네. 비슷하고 몇 시간에는 심지어 언제쯤 비상나팔이 울리고 언제쯤 지침나팔이 들리고 밥은 몇 시에 먹고 탁탁 메뉴를 정해 살면 되는데 이 자폐라는 그 병의 특징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27년을 키웠지만 제 기억에는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과연 저 아이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커지니까 아이가 점점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 그동안은 아빠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더 세잖아.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자기도. 그거에 대응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 피로와 고단함이 쌓이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 몸속 어딘가에.
0: 네.
1: 마음이든 몸이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마 이제 병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1: 뭐 그건 아니겠죠. 설마.
0: 그 늦게 굉장히 귀한 아들을 얻으셨다고요. 우리
1: 예.
0: 재원군 같은 경우에. 정말 귀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1: 선물이었죠. 예. 전 지금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너무 위대한 척 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는 몰라도 선물이에요. 그때는 더 큰 선물이었는데 좀 슬픈 선물이었다는 건 이제는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순간이었죠. 저희가 우리 시대, 제 나이 또래 그 소위 이교적인 구시대 질서의 마지막쯤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가면 육대장손이 태어난 거거든요.
0: 육대장손.
1: 육대장손.
0: 예, 예. 어르신들이 거의 뭐 그냥 안고만 키우는 네. 그런 아들이었겠네요.
1: 뭐, 저도 이제 한참 나이 꺾이고 뭐 심지어 우리 어머니 점도 많이 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당신 아들님은 생애 아들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온 아들이니까 기쁨은 뭐 어떻게 말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하여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0: 근데 네. 그 귀한 아들이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1: 책에서도 썼지만 정확하게는 어렵듯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흔히 일반에 그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자폐의 부모가 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말이 늦더라. 뭔가 사람하고 같이 즐기거나 같이 하려는 놀이에 참여를 안 하더라. 심지어 엄마하고도 잘 눈을 안 마주치더라.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기미를 느꼈었어요. 일찍 느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하게는 아, 이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아들 도사진 찍을 때였어요.
0: 네.
1: 오래 걸려봐야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그 도사진 스튜디오 촬영이 제 아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렸어요.
0: 아.
1: 그 사진사가 굉장히 노련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셔터를 눌러야 됐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 틈새마다는 그 각종 치료 뭐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여 가지 될 거예요. 놀이치료, 뭐 체육치료.

0: 음악 치죠, 뭐 미술 치죠. 다들 잘 아시는 거라 제가 굳이 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생활을 수년을 했죠. 수년을 하고 권위 있다는 병원부터 아주 용하다는 뭐 개인의 병원까지를 근데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픈 날인데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정밀검사합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장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분명히 어딘가 몸에 물리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곳에. 예컨대 뭐 뇌성마비라도 좋으니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래요. 아유 해달라고. 그 검사를 하던 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보고 있는데 이제 초단위로 착착 CT 찍는 그 프레임 소리를 듣는데 제발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라라고 빌면서 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좋겠다.
0: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아들이 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그 선천적으로 노말하지 못한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걸로 태어났고 심지어는 원인을 몰라서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한다는 그런 자폐라는 끔찍한 병을 가졌을 리가 없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다. 찾아달라. 그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더니 한참을 하더니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다 보셨죠? 몸에 아무 곳에도 이상이 없네요. 그게 이렇게 야속하고 그 실망했던 참 슬프고도 이상한 검사를 네.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고 결국 그곳에서 최종 진단을 받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단명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용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지금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자폐성 장애. 그중에도 행정분류상으로는 중증. 단 한마디의 표현 언어도 없고 소통의 가장 기본 난이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중증. 그게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모든 거고 모든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와중에도 행복하고 존엄받으면서 그 위대한 생명체로 살 수 있게 하느냐는 온전히 부모의 목. 예.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서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1: 예. 사실
0: 그런 거죠.
1: 너무 막막하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게 오로지 지금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몫이잖아요.
0: 하지만 예. 포기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0: 억울한 느낌을 금방 지울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부모니까.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고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을 제외한다면 어느 부모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특이하게 뭐 부성애가 뛰어나고 자식을 위한 마음이 뭐 깊고 이래서가 아니고 부모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에 가서 당당하게 의사가 얘기하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몇 달 남았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양반아 속으로 나는 20년 전에 그보다 100배, 1000배쯤 잔인한 선고를 받아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속에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세요? 요새 얼마나 치료법이 많고 우리가 세계적인 병원인데? 라고 하는데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27년간 아들을 그 자폐아 되기까지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어우, 힘들었나 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이제 쉬고 싶네요. 그리고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만큼 하다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데 그 기간만큼 좀 편하고 싶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도 기가 막힌 양반인 게 그 말을 한참 듣더니 그러시죠. 그럼 또 이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수개월 그러길래 정확하게 그랬더니 그럼 6개월? 이러길래 우리나라에 그 우리 아들 살 침대 한 자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고 됐다고. 그러더니 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나왔죠.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그게 안 되네요.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0: 우리 아들 잠잘 곳 한 곳 찾기가 한 곳은 그렇게
1: 있잖아. 한 곳도 없더라.
0: 어렵더라.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사가 말하는 때가 오니까 그 시계 날이 온몸에서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그냥 거칠게 말하면 죽으러 갔어요. 같은 병원에 119를 타고 코미디 같은 건
0: 고비가 있으셨던 거죠. 중간에
1: 예, 온몸에서 이제 예. 피를 토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웃기는 건요. 그 자식이 또 있는데 그 자식이 와서 119 불러놓고 타라고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0: 아, 우리 그 재원 군의
1: 누나죠.
0: 누나가 있군요. 네,
1: 누나가 와서 탑시다. 아빠 빨리 타고 가.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내가 가면 당장 이 밤에 쟤를 밥을 누가 해먹이고 누가 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라 아니, 하더라도.
0: 지금 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상황인데 아들 근데 밥을 누가 챙겨.
1: 나는
0: 챙겨주...
1: 어차피 갈 사람이고 당장 오늘 하룻밥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한 게. 그래서 안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이제 제 몸이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 몸을 가지고 아들 막 찌개 끓여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해주고 있는데 생모가 왔어요. 생모가 와서 난 그래도 엄마 아니냐. 내가 그러면 와서 얘를 밥을 하룻밥 먹일 테니 안심하고 일단 제발 구급차를 타라. 또 다른 자식 무슨 짓 시키지 말고. 그래서 탔어요. 그 말 들으니까 뭐 죽으러 가도 되겠구나.
0: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지금 누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남매를 두셨으면 사실 부모도 힘들었겠지만 누나도 참
1: 엄청나죠.
0: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1: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동 자폐인을 케어하고 치료해 주는 기관들에는 형제 자매 프로그램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방치해다시피 하고 있는 그 직계 그 형제 자매를 또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어요. 그 아이도 제 아들이 돌봄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예요. 그래도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영화 마라톤에도 그 마라톤어 초원이의 그 동생으로 나오죠.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슬펐던 거는 그 아들을 제 아들을 키우는 와중에 저는 동시에 사실은 그 딸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엄마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이 됐네요. 소위 말하는 인삼 산삼보다 귀하다는 그 고3이 됐는데 그 입시 뒷바라지를 같이 해야 했어요. 제가.
0: 아, 중증 자폐 아들을 돌보면서 고3 딸을 또 돌보셨군요. 예, 예.
1: 여러 가성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년 동안을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아침밥 해먹여서 보냈고 학교 시간이면 학교 앞에 가서 도시락 사고 가서 이동 중에 먹이면서 다 그거 다 먹이고 학원 수업 올려보내고 이 짓을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딸아이가 저보고 그랬죠. 지금 해줄 아빠의 그 아침밥과 학원 가기 전에 먹었던 밥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 수업 시작할 때 이미 배가 고파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수업 시작하는 애는 나밖에 없다. 행복하다. 고맙다. 그 기억이 아득합니다. 아득한데 하여간 그래도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결핍감의 그 무게는 엄청났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서둘러 독립을 했죠.
0: 예. 예. 훌륭한 아빠십니다. 진짜.
1: 뭐 가끔은 잘하고 싶어도 너무 티는 것 같아서 책에도 안 쓰고 예. 얘기 안 했던 거예요.
0: 이게 뭐 부모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예. 우리 아버님만큼 정경철 씨만큼 하기
1: 제가 입을 한 사람
0: 정말
1: 아니고요.
0: 쉬운
1: 세상의 부모는 다 위대해요. 제가 예. 해보니까 알겠어요.
0: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이제 혼자 본인의 장례 절차를 준비를 다 하셨다는 얘기를
1: 예,
0: 들었어요.
1: 다 마쳤습니다. 예, 저는 예.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몸이 가벼워요.
0: 보니까 뭐 사진도 찍으셨고 그

0: 찍어는 놨는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무빈소 하루장에 원칙을 세우는지라.
1: 빈소는
0: 할 곳도 정했고
1: 빈소는 안 차리실 거고.
0: 제가 제 몸가루가 그 뿌려질 아주 어린 요만해요. 요만한 소나무도 하나 심어놨고 저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구실의 그 마지막 장손으로서 선대분들을 모두 자연스러워 돌려보내는 장손의 숙제도 마쳤고 아들 살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못할 것 같은 숙제도 마쳤고 그래서 남은 기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 꼭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면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이승의 무기감 이런 거 내려놓은 상태로 지금 3개월을 지내온 거죠.
1: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피터팬 재단, 네. 그 어떤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0: 무겁게 얘기를 네,
1: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네. 제 브런치 페이지를 찾아오는 분들과 뭐 작가 대 그 독자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는 제 책을 보거나 제 페이지를 찾아와서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지금 제 꿈을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같이. 그래서 제 책에 이름을 적어달라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저는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그 적어두거든요.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7월에 올 거다라는 확신과 그 현실 동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라는 뜻인데 아주 아주 공교롭게도 MBC에서 그 제 사연이 방송이 되고 제 흔적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사력이 뛰어난다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닷새가 걸렸대요. 근데 닷새가 지난 날에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평소에 오던 방문객 수가 한 100여 명 많아봐야 그랬던 페이지고 100명 수준이었던 게 3만 네.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진짜 넋이 나왔었는데 저는 네. 그거를 그때도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그 밤하늘 새벽에 쏟아졌던 별똥별의 폭격이라고 저는 지금도 불러요.
1: 예, 아버님 원래 문학 청년이셨군요.
0: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1: 예, 집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0: 아니, 진짜 이렇게 밖을 예. 받아보니까 막 별똥별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뭐 시골 가도 별 쏟아지는 분위기를 못 느낀다는데, 그, 물론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들도 엄청났지만, 돈으로 실제로 그 던져주시는 그 금액들, 이 자본주의 숫자들이, 아니, 그, 한국의 그 네티즌들의 후원금 사상 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1: 그냥 얼마나 모였어요?
0: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8,500만 원이.
1: 와.
0: 그러니까 별똥별이라고 안 부를 재간이네. 장대비라고 하는 게 다행이지.
1: 그 돈이 딱 모인 걸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0: 받을 수 없다죠. 당연히.
1: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
0: 내가 받을 수 없고 분명히 어디가 쓰라고 준 건데 어쨌든 그 기적을 만들어줬고 제 아들 살 곳을 만들어준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를 찾아온 시민이나 그 온라인 방문객을 부를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은 왕이시다. 그때 제가 선언을 했어요.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하셨군요.
0: 그날 밤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1: 아.
0: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왕들이 바라는 거는 나 혼자 특별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 기적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한 명의 피터팬을 위한 후원의 별똥별을 쏟아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피터팬, 수많은 열애가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수십 명 정도가 있어요. 제 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중에 이건 통계에 잡힐 수 없는 영역이라 그러는데 10여 명 추정되는 1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서로 못 본 척 외면할 뿐이에요.
1: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줄 곳은 없고 나는 떠나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느냐 해서
0: 아니 그 동네 입구를 떠도는 그 동네 바보용으로 남겨놓고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존엄하게 죽는 것보다 요새 뭐 존엄사가 화더라고 하는데 내 아들의 존엄을 지키는 거는 아빠인 나로서의 책임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 아들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거는 다들 그 안 받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0: 참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꿈이 꾸기 시작하죠. 그 밤에 내가 말을 한 것만 지어도 적어도 그 사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이걸 채워낼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도기를 묘하게 겪고 있고, 과도기에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에서 그 저하고 제 아들이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그 일을 메우는 데 제가 힘이 되고 싶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노인한테 이 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건 브런치인데, 원래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 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사이트가 거의 독보적이죠.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1: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 뭐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네. 책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아, 표지에 제가 이 말을 보고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제발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피터팬이 하나가 아니고.
0: 근데 결국 제가 예. 하기로 했고, 그거를 외부에 가장 공개적으로 투명한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지닐 수 있는 무기는 네. 책 한 권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뒤늦게 브런치 얘기를 했어요.
1: 그래서 사실 그 예. 우리 전경철 씨가
0: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책이죠.
1: 이렇게 몸이 힘든 와중에도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출연하시는 것은 이런 네. 피터팬들을 위한 마을을 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0: 예. 심지어 실패해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0: 제 욕심은 성공인 실패도 그 보고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7월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계속 열심히 써대고 있는데 책에다가 그 7월 크리스마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려고 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생전 장례 공연으로 정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제 이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남은 시간 우리 아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0: 같이 보는 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아들을 지켜보고 싶어요.
1: 예.
0: 솔직한 마음은 어디 감시 카메라라도 그 옆에 달아놓고 싶은데 그거는 못할 테니까.
1: 만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네, 아들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이시군요.
0: 저한테도 힘들고 아들에게도 힘들어서. 근데 네. 도대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1: 예.
0: 보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 그것뿐이 뭐 더 이상. 네. 예.
1: 아버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아유, 오늘 너무 예. 경황 없이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1: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오래도록.
0: 이 결과를 볼 때까지는 네. 그 제 아들 피터팬 아들에 이어서 수많은 피터팬들이 살려주겠죠, 뭐 저는. 네.
1: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 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아버지도 잘 참으셨는데 제가 감정을 잘 추스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철 씨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6.9도 기록했고 경기도 하남시 덕풍은 39.3도까지 올라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내일과 모레 39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의 최고 기온 극과 비리는 2018년도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서 5에서 20mm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대구 26도, 서울 27도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8도, 대전, 세종, 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 울산, 제주 33도, 강릉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9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척수장애인에게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평생 이어지는 건강관리입니다. 욕창이나 비뇨기계 질환 같은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그동안 건강관리의 많은 부분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제2차 척수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현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복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전국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이 놀이를 통해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호기심 예술 상자 2종을 선보였는데요. 이 키트는 장애아동이 색과 재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표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운영 학교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교사를 위한 수업 지도안과 교환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후견신탁연구센터 그리고 한국동료지원인 네트워크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동료지원인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 정신장애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인데요. 한국동료지원인 네트워크는 교육과 자조모임 운영을 맡고 후견신탁연구센터는 사업분석과 전문가 지원을 그리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료지원인을 찾아 연계하고 교육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뷰티스쿨 렛미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스널 컬러 진단과 피부관리, 메이크업, 스타일링, 위생관리 교육으로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 연출과 자기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모집 대상은 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등 자기 관리에 관심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고요.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신청은 8월 11일까지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소통을 하려면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소통,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분과 소통을 잘하려면요,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표정도 살피고 몸짓도 살피고, 이런 몸짓 외에도 외마디 소리들을 하잖아요. 에잉 뭐 이런다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비언어적 단서라고도 합니다.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당사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지원하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이든 지원자든요, 당사자의 몸짓이나 행동, 표정을 잘 살펴야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지? 이 행동 다음에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건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0: 예. 발달장애인이면서 의사소통을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잘 살피는 것이 소통에 큰 도움이 되겠죠?
1: 맞습니다. 정말 이 섬세한 살핌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당사자가 말하는 그 짧은 몇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인데요, 그 말은 사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당사자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분을 지원하는 사람은 이분의 용어가 혹시 그 제2외국어처럼 새로운 단어를 외우듯이 얼른 외워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당사자는요, 자폐성 장애인 분인데 감각 추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뾰족한 나뭇가지로요, 자신의 그 눈동자 주변을 살살살살 건드리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 이분이 좀 잘못 실수하면 눈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동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어서 또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폭신폭신한 그 면봉으로 바꿔줬습니다. 처음에는 면봉을 던져버리죠. 계속 나뭇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계속 면봉으로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전혀 나뭇가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면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면봉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면봉이 필요할 때 다른 말로 요구하더라고요. 면봉을요, 제가 마보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익숙한 지원자는 괜찮은데 지원자가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쓰게 되면 다른 지원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바뀐 지원자는 맨 처음에 마보기 달라는 뜻이죠. 요청하는 언어인데요. 그럴 때 이 마보기가 뭐지 싶어서 설마 이분이 만보기를 찾으실까 싶어서 만보기가 있는지 사무실에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마보기 달라고 하니까 전임자에게 물어보니까 면봉이라고 들은 거죠. 이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는요, A당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줌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기가 버려놓은 그 쓰레기를 이 아줌마가 언제 와서 이걸 버려주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걱정 말아요.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버려줄 겁니다.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줌마 그러는데 어떤 만약에 여직원이 저 아줌마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습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또 당사자가 있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밥 먹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밥 먹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언어가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이런 의사소통들은 당사자와 매우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사람이 알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지원자는, 좀 초보 지원자는, 이거 저는 알아듣지만 이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하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벌써 성인이고 이렇게 소통하며 지내온 세월이 습관이 돼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도전행동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요,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주려구나, 고쳐주려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도전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도전행동이 자해 행동이고 타해 행동이고 기물 파손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최소한 잘 지내려면 최소한 이분이 도전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내는 하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지원하는 사람이 더욱 좀 품위 있고 고차원적인 말로 바꿔주려고 하기보다는,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분이 밥 주세요 하는 얘기는 지금은 집에 가자는 얘기구나 하고 얼른 해석해서 알아듣고 대처하는 게 당사자도 지원자도 좋은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0: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사자들이 평생 우리와 지낼 것도 아닌데 비장애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아우, 그런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매너 교육, 금융 교육, AI 사용 교육 이런 것도 하면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쳐주려고 하고 바꿔주려고 할 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도전 행동이 나오는 분이라면요, 조심스럽죠.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욕구와 목표가 지원하는 사람 당신 자신의 욕구이고 당신 자신의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이해하기 어렵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 행동을 유발하면서까지 교육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전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식으로 잘 지원할 때 이분들이 점점 좋아지기는 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6명, 7명, 8명, 9명 단체 생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입니다. 이분들이 좋아져도 좀 지속적으로 정말 도전 행동이 많이 약해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늘어날 때까지 개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단체 생활에서 이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산책할 시간이니까 신발 갈아신고 나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나가고 싶지 않고 싫고 아프고 해서 1대1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요,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을 바꾸려거나 습관 고치려고 하면 아마 장시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큽니다. 이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요, 환경이나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한다는 그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서 도전 행동 강도 빈도가 높으신 분을 지원할 경우에는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당사자가 지금 소통하는 방식을 얼른 파악하고 얼른 익히고 그거대로 지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오늘 하루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겁니다.
0: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지치기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입니다. 보통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멈추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우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하는 것이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이 피곤해질수록 근육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거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나 다리가 조금 무거운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무리하면 몸이 더 굳거나 움직임이 훨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보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이제 멈추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느려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평소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피로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려주는군요. 그러면 뇌병변 장애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뇌병변 장애는 사람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팔에 힘이 점점 더 들어가기도 하고 손이 꽉 쥐어지거나 다리를 떼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동작을 하는데도 숨이 더 가빠지거나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나에게 조금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 중에도 회원분에게 자주 여쭤봅니다.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나요? 호흡 편안하세요? 운동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지속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0: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실제로 잠깐 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0: 맞아요. 자, 평소에는요, 뇌병변 장애가 있으셨지만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아주 안정적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운동을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나자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더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원분께서는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날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동작을 다시 해보니 아까보다 몸의 긴장이 줄어들고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운동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회원분께 더 자주 말씀드립니다. 쉬는 것도 운동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다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을 할 때 지도자나 보호자는 어떤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할까요?
0: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까지 해야 할까보다는 오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도 동작만 보는 게 아니라 회원의 몸의 변화를 함께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어깨가 더 긴장되지 않는지,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호흡이 짧아지지 않는지와 같은 것을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보이면 무조건 더 열심히 하자고 하기보다는요, 잠시 쉬어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운동 지도자는 회원을 끝까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0: 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시작해주세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시작하셔도 좋은 동작들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올려봅니다. 숨을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이제는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빠르지 않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도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오늘의 운동은요,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몸에게 이제 움직입니다 라고 천천히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1: 예, 몸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인데요. 자, 이제 조금 더 움직여볼까요?
0: 자, 이번에는 몸의 무게를 천천히 옮겨보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앉거나 서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진행해주세요. 누워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서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양 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이제 몸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겨보겠습니다. 왼쪽은 그대로 바닥에 둔 채로 오른쪽에만 조금 더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봅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연습을 진행해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몸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오른발도 천천히 앞으로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천천히 들어올려 볼게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체중심을 옮기며 팔도 천천히 함께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몸의 체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왼팔도 동시에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몸의 중심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때 몸의 중심이 움직여도 팔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는지, 어깨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지, 또 몸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지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오늘의 동작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의 체중심을 옮길 때 몸이 편안하게 따라오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예. 자,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움직여볼까요?
0: 네. 이번에는 허벅지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역시 앉아서 누워서 돌다 좋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기대지 말고 길게 세워주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 양 무릎을 세우거나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자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무릎을 펴보겠습니다. 무릎을 끝까지 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내 무릎을 뻗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며 천천히 들어올리고 잠시 유지한 뒤에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움직이는 동안 숨을 참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하며 이어가주세요.
1: 예, 오늘은 운동을 배우긴 했지만 잘하는 방법보다는 잘 쉬는 방법을 배운 느낌인데요.
0: 네,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이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몸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운동을 하셨다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운동을 더 안전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 네, 장윤화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강정배의 잡힐 듯 먼 고향아.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죠.
0: 예.
1: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술래 전인데요. 이 전시는 인공지능과 로봇,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감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입니다. 관람객도 작품의 일부가 돼서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지금 식물 로봇은 천장에 있는 태양과 그 다음에 40개의 식물 로봇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밝기 또 그 약간 일몰과 일출까지를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럼 태양의 그 조도에 따라서 식물 로봇들이 안에 있는 조도 센서들이 빛을 받아서 그럼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값을 서버로 보내서 그 서버가 40개의 소리를 합성해서 지금 우웅하는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냈었고요. 실제 식물 로봇도 저 빛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크기와 빠르기가 결정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예, 현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데요. 일반 전시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AI와 로봇, 빛과 소리, 진동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작품 대부분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예술과 사람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전시장 운영부의 최인경 대리 만나보시죠.
3: 이번 미디어 술래는 장애예술인들 그리고 장애예술인들과 협업하는 작가님들께서 미디어라는 매체를 재료로서 원래 해오시던 작업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함께 해보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고요. 이름이 미디어 술래인 것처럼 원래 술래라는 이름은 술래잡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순수 한글어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술술자에 올래자를 써서 기술과 그리고 작가님들이 서로 촉구 쫓기는 관계처럼 함께 나아가 간다는 뜻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또 도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애예술인들은 사실 미디어를 원래 작업으로 이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곽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디어 전시를 AI와 함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셨고 약간 장애예술인들에 있어서 새로운 매체로서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전시로서 저희가 이런 전시 기획과 또 미디어를 접목한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장애예술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감각과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어떤 작가들이 참여한 건가요?
1: 네, 이번 전시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다양한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가는 박은영 작가입니다. 박은영 작가의 작품은 투명한 구체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데요. 이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작품이 서로 교감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은영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이 투명 구체가 그 비눗방울들을 상징을 하고요. 관객이 이 설치에 개입이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관객과 이 작품이. 관객이 얘네들한테 다가가면 센서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불빛들이 이제 뭐 시체를 두고 밝아진다든지 움직임들이 연동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관객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현재가 시간이 지나 비물리적인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한 작업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인터랙티브 설치로 관람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0: 공간이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자연광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관람자의 존재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작품은 고정된 장면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변화하며 현재의 경험이 기억으로 남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1: 예,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유석 작가입니다. 김유석 작가는 식물 로봇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전시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숲에 이렇게 바람이 흐를 때 나는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소리들을 미디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바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많은 잎사귀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많은 작은 아이들이 여러 개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들려고 식물 로봇을 이제 여러 대 배치하고 그 여러 식물 로봇들이 받아들이는 조도의 값, 빛의 밝기의 값을 가지고 소리를 이제 합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이번에 식물 로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로봇인데 식물인 조금 특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인공 생명을 주제로 한 사운드 설치 작품이고요. 그래서 태양 하고 여러 개의 식물 로봇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미디어 환경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1: 예, 식물 로봇이라니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직접 체험해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번 전시가 참여형 전시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는 감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가님이 설명하실 때 이제 자연스러움을 되게 강조하신 것과 동시에 뭔가 공상과학이나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공상과학적인 부분이랑 자연적인 부분이 이렇게 결합된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신 걸 보니까 아, 이게 또 과학이랑 자연이 조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5: 그냥 갈대가 움직이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했구나 정도로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 설명도 듣고 이제 조금 더 계속 관람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각적인 것만 표현을 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아, 바람 소리, 갈대가 움직이면서 빚어내는 소리들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미감을 만들어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술을 통해서 서로의 감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 순례는 언제까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네, 미디어 순례는 오는 8월 21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리어 프리 서비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시원한 실내에서 전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 특별전 미디어 순례 전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켄의 가라 가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 시간에는 맹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과 외다리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소개를 해 주시나요?
2: 예, 아마 우리 역사 속 최고 인물 꼽아라고 뭐 아마 많은 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뭐 이수인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그런데 이제 이수인 장군도 아주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1: 예.
2: 무과에 재수하시기도 했고 백의종군을 뭐 두 차례나 했고.
1: 예.
2: 그래서 그 이수인 장군 하면 뭐 아마 많은 분들 가장 큰 승전은 이제 한산도 대첩. 바로 이 1592년 7월 6일부터 8일. 그러니까 지금 음력이니까 딱 양력으로 하면 바로 오늘과 같은 8월 초순 무렵에 벌어졌던 바로 그 이수인 장군이 또 뭐 승전을 거둔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수인 장군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그 시련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예,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2: 예, 지금 이수인 장군 저 탄생 표지석이 서울에 있어요.
1: 예.
2: 바로 지금의 그 서울 그 인현동인데 그 조선시대는 이곳을 건천동이라고 했고 이수인 장군이 1545년에 이곳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생가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웠는데 근데 정확히 집은 뭐 저 모르고 있죠. 이순신 장군 정말 생가 그대로 보존됐다면 이건 엄청난 유산이죠. 이 대략적인 위치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길거리 지나시다 보면 뭐 세종대왕 탄생 표지석도 저 서촌의 그 통인동 그 올라가는 사거리에 있고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시는 거고 이렇게 와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사실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생가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길거리에 세운다.
1: 예.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545년 그 생이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수인 장군 하면 아산 출신 아닌가? 저 충청도 분 아닌가?
1: 현충사.
2: 아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1: 예.
2: 현충사는 이수인 장군의 처가 외가가 있던 곳이고
1: 예.
2: 지금 묘소도 아산에 있는 그 현충사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수인 장군이 사형제세요. 그런데
1: 예.
2: 제일 위의 형님이 희신 그다음에 요신 순신 우신인데 우리 아마 김기만 아나운서 중국의 최고 이상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1: 갑자기
2: 최고 이상 시대 요순 시대
1: 요순 시대 예.
2: 그렇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이수인 장군 바로 위에 형님은 요임금의 신하 이수인 장군은 순임금의 신하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인 복희씨라고 있어요
1: 예.
2: 제일 첫째 형님은 희신 요신 순신 그 다음에 막내는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또 우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신이에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 이름에도 그 역사 속 의미가 있다는
1: 그렇군요.
2: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잠깐 초반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천하의 이순신 장군도 무과시험에 처음에는 낙방을 했다고요.
2: 그래서 사실 이수인 장군은 처음에는 문과시험을 준비했다고요.
1: 예.
2: 그러다가 이 장인이 무관이시고 해서 이 무과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무과시험은 뭐 소위 필기시험 이외에도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 말타기 활쏘기가 대표적인데 1572년 무과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이때 말타기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져요.
1: 아이고.
2: 지금 저 우리 동대문 그 저기 DDP라고 하죠. 거기
1: 예예.
2: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 그 자리가 이제 훈련원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원 공원 그쪽 그 당시에 훈련원이 있어서 지금 훈련원 공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무과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말에서 떨어지죠. 이거 위인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말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도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그 껍질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그 완주를 했지만 결국 뭐 떨어졌죠. 이제 그런 그 정말 시련을 겪었지만 뭐 4년 후에 32세가 되던 해 식년무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 식년무과 같은 경우는 28명 뽑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무과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예.
2: 그런 시험에 이제 그 합격을 그 재수생활 하시면서 해서 바로 이제 그 이수인 장군이 드디어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또 요 이수인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 서울 중구에 있는 그 인현동이고
1: 예.
2: 또 그 시험을 쳤던 것도 훈련한 이 서울 다 중구에 소속되는 그 지역이어서 예. 지금 서울시 중구청에서 이수인 장군 기념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무과 합격한 후에는 바로 수군의 지휘관이 되는 건가요?
2: 사실 이수인 장군은 많은 분들이 그냥 수군 해군 예.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처음 보직은 육군이셨어요.
1: 아, 예.
2: 그 당시에 이제 학교 후에 함경도 동구 비보의 종구품 공관 그 구급 공무원으로 처음 부임을 하셔가지고 국경을 수비하는 그 야전에서 이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한 2년여 정도를 근무하다가 바로 이제 중앙에 이제 훈련원. 훈련원 하고는 꽤 인연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도 치렀고 다시 이곳 훈련원 봉사로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원 봉사 그 시절에 당시 병조 정랑이었던 서익이라는 인물이 당시 실무자에게 이수신 장군에게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 좀 취직시켜달라고 인사청탁을 해요.
1: 예.
2: 이순신 장군 뭐 당연히 이를 뭐 거부를 하신 거죠.
1: 정말 초급 장교 시절부터 예, 상관의 인사청탁을 거부하는 강직한 성품을 보이셨군요.
2: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인사청탁 거절하니까 이 상관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잖아요. 예. 결국 좌천이 돼요.
1: 아이고.
2: 그래서 이 충청도 절도사의 군관이 되어서 그 해미읍성. 이 충청도에 가면 지금 또 해미에 가면 읍성 유명한데 예. 요 해미읍성에 근무한 후에 36세가 되던 1582년 전라도 고흥 발포진의 수군 만호. 한 4급 공무원쯤 되는데요. 이 최초의 수군 근무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선 그 쏘아올리는 곳 있잖아요. 고흥에
1: 예.
2: 가면.
1: 고흥, 예.
2: 예. 나로호. 왜 나로호냐면 이수인 장군이 바로 이거 근무했던 고흥에 나로섬이 있어요. 지금도 이 나로섬이라고 하고 바로 이런 인연으로 그 지금 우주선을 이곳에서 띄어 올리고 있죠.
1: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군에서 수군으로 보직이 바뀐 것 이것이 결국 훗날 신의 한 수로 작용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 이수인 장군이 정말 이제 수군으로 간 게 우리 정말
1: 예.
2: 민족에게도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런데 또 이곳 고흥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또 한 번 강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를 남기는데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자수사 성박이라는 인물이 발포진 관서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베가지고 검은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이 또 확 나서죠.
1: 안 된다.
2: 이 관청의 오동나무 또한 국가의 물건인데 이거 사사로이 배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이런 그 정말 이수인 장군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그 1582년에는 그 2년 전 자신이 재직했던 울려놓은 봉사로 사실 직급 강등이기도 하십니다. 예.
1: 예. 임진왜란한테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2: 예, 이런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성품 또한 너무 강직하셨기 때문에 예. 이처럼 많은 시련을 겪었고 사실은 이수인 장군이 이런 전투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야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 예,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색지대에 사랑을 할 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0: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관객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독립 영화계에서는 100만 관객에 버금가는 관객수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 일본 후지노 토모아키 감독의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인데요. 조현병이 발병한 딸을 20년 넘게 집에 머물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감독은 조현병 딸의 남동생인데요. 감독은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의사 부모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누나를 보면서 가족의 선택과 진정한 돌봄에 대해 생각한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런데 이게 꼭 조현병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가족을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보호만으로 해결되는 장애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동하는 법을 익히고 세상과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직 집에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밖으로 나와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고 제2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엘드바지가 부릅니다. Joyful.

우리는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과학책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에서 이미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상력 넘치는 과학 스토리텔러가 쓴 책이다. SF 소설가이자 공학 박사인 저자가 생활 밀착형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파헤친 과학책이다. 어떻게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나아졌습니다. 네, 저 약간 과학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대략 1,5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나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도 많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타란툴라 같은 곤충을 키우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 고양이,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오늘 소개하는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요. 황수빈 감독의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을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합니다.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왠지 이번 주는 휴가지에서 라디오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1: 네.
0: 휴가 때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1: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조금 느리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구가 들었나 봐요.
0: 누가요?
1: 지구가요.
0: 지구가요?
1: 네. 네. 최근 과학계 네. 조사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실제로 느려지고 있다는데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적도 부근으로 바닷물이 몰린 탓이죠.
0: 네.
1: 피겨스케이터가 뱅글뱅글 돌 때 팔을 벌리면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구가 우리의 무더운 휴가를 미세하게나마 늘려주고 있는 셈이죠.
0: 아하, 네.
1: 그 원인이 기후변화 탓이라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요. 무심코 보내는 휴가지에서도 과학적 관점을 장착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0: 아, 지난주에는 공포였는데, 공포여행이었는데 이번 주 혹시 광여행입니까? 오늘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입니다. 슬립의 붕탄 질산. 이거 학창시절에 화학 시간에 외우던 주기율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0: 그게 약간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 거 아시죠?
1: 선생님마다 조금 네. 다르죠. 끊는 속도가.
0: 네네네. 네.
1: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대표적인 원소들의 이름들만 외웠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휴가지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일들이 주기율표와 때려야 뗄 수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이름만 외웠던 원자들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학창시절에 과학을 왜 공부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화학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도 재미를 느끼게 만들 책입니다.
0: 제가 지금도 뭔가를 외우고 있긴 한데 그게 주기율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네. 다 잊은 거죠, 한마디로.
1: 네.
0: 네. 일단 주기율표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주기율표라는 건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리예프가 발견한 도표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118가지 원소를 특성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죠. 대체로는 가장 가벼운 것부터 점점 무거워지는 순서로 원소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서로 성질이 비슷한 원조들을 알아보기 쉽게 배치해놓고 있고요.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20개 원소인 원소기호 1번 수소부터 20번 칼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각 원소들을 휴가지에서 만나는 익숙한 풍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0: 네, 되게 좀 독특한 인상이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1: 네.
0: 자, 저자인 곽재식 작가, 대중에게도 워낙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KBS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1: 네, 공학 박사이자 작가로 방송 심야괴담회나 다빈치 노트 등에서 맹활약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서적부터 작법서 그리고 SF 소설까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책을 쓴 만큼 그 필력도 증명되어 온 분이고요. 재미있는 건 곽재식 작가 본인도 학창시절에는 화학이 그저 시험용 과목일 뿐이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화학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실생활에서 원소를 접하다 보니까 이보다 재미있는 학문이 없더랍니다.
0: 아, 그래요? 네.
1: 네. 이러한 재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KBS 1 라디오 방송의 주말 코너 곽재식의 과학 플러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코너를 준비하면서 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0: 아,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학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1: 아, 네.
0: 그러니까 왠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1: 네.
0: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는 법이 있을까요?
1: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원소들이 휴가지의 풍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손에 들린 음료캔부터 물의 사장까지 전부 원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름의 더위를 식히려고 마시는 매실차의 새콤한 맛이
0: 매실차.
1: 사실은 네. 네, 매실차. 사실은 백수십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수소의 맛이라는 사실이라든가 또 놀이동산에서 날리는 헬륨 풍선이 앞으로는 더 이상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 이런 이유 같은 것들 말이죠. 네, 흔히들 시험 기간에는 TV 광고도 재미있어진다고 하잖아요.
0: 네네. 네,
1: 아무래도 시험이 또 없으면 과학 공부도 즐거워질지 모릅니다.
0: 아, 그때 재밌어야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1: 네, 근데
0: 예, 네, 근데 그 매실차의 신맛이 우주 탄생의 맛,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1: 네. 수소는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겨난 물질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띠기 쉬운 수소는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편 산성도를

0: 물질을 나타내는 단위인 pH에서 H가 수소를 뜻한다는 속설이 있다는데요. pH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가 많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혀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수소 이온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pH 지수 7인 맹물보다 4인 오렌지 주스가 훨씬 신 이유죠.
1: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음료 한 잔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한번 볼게요.
1: 네네.
0: 시원한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고, 속소는 탄산에는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맛을 내는 당분에는 산소, 수소, 산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뭉쳐진 덩어리고요. 이처럼 주변의 모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주기율표 속 원소들이 이리저리 서로 붙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원소들이 종합될 때마다 전혀 다른 성질이 생기지만 각 원소들의 성질을 알게 되면 그 근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작가는 새콤한 음료를 마실 때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의 맛이라고 느껴져 적혔다고 말합니다.
1: 그렇군요. 그 20개의 원소 중에 그러면 지상진 씨는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나요?
0: 네, 올해 조금 늦게 제주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는 여행지로 유명한 이 섬을 원소 기호 18번 아르곤과 연결짓습니다. 옛 문헌에는 한라산 꼭대기가 뚝 떼어져서 백록담이 되었었고, 그 봉우리가 해안가 마을로 근처에 떨어져서 한방산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아르곤을 활용해서 돌의 나이를 측정한다는데요.
1: 돌의 나이요?
0: 네. 네. 아르곤은 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조사해보니까
1: 예?
0: 네. 백록담은 약 2만 년 전, 삼방산은 무려 70만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해요.
1: 삼방산이 더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백록담에서 삼방산이 나왔다는 전설과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이렇듯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집니다.
1: 어머, 지금 방금 되게 그랬던 게 백록담이랑 네. 삼방산 다 갔다 왔거든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러니까 더 와닿네요, 뭔가.
0: 삼방산이 더 오래됐습니다.
1: 그렇군요. 삼방산 멋있긴 합니다만 되게 낮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소개해 주세요.
0: 네, 방금 말씀드린 아르곤은 과거 필라멘트 전극가스에 쓰이기도 했었고, 현대에는 시력을 교정하는 라섹 수술용 레이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처음 던졌던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책 속에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네. 이번 휴가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과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1: 네, 곽재식 작가의 휴가 갈 땐 주기율표, 이거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서 데이지 조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함께 빛이 되어 있는 시리즈인 출출할 땐 주기율표 역시 추천드려요.
1: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재밌어요.
1: 네. 자,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주세요.
0: 네. 우주 탄생의 맛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함께 듣고 싶어요.
1: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아정입니다. 저는 이제 휴학 중이었는데 이제 실명되면서 이제 자퇴를 했고요. 작년에 8월에 처음 복지관 가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초 보행도 하고 점자도 배우고요. 아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최종 평가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잘한다고 해주셨다가 마지막 날에 저랑 다른 제일 잘하시던 분이 이제 못 찾으신 거예요. 근데 둘 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보이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보통 이면도로가 많아서 싱싱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배달도 그렇고 혼자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 활동지원사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보행 연습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는 원래 그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식도 그렇고 약간 재테크 쪽도 공부하기도 싶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하더라도 만약에 대학을 가면 재입학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또 다른 공부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책도 조금 읽고 싶은데 그러고 싶긴 해요.
1: 울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아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에 실명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 재활 교육을 받았다고요. 보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재테크도 관심 있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대학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지금 이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꼭 대학 공부가 아니어도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거든요.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AI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와 만나는 그 경험 꼭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lmost Monday가 부릅니다. Sunburn.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오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다가오는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어서.
0: 아, 그랬어요?
1: 네. 뽑았고요. 네. 2025년에 개봉한 황수빈 감독의 독립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에요. 아내를 잃고 어린 제인과 살던 용희가 예기치 못한 고양이와의 동거를 시작하고 목수 루언과 인연을 맺으면서 삶의 온기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희는 배우 오동민, 루언은 류아벨이 연기했어요.
0: 일단 제목이 고양이 키스예요. 아주 흥미로운데 내용이 어떤가요?
1: 네, 동화 작가인 용희는 집 근처에 이사온 목공방 앞에서 상처난 고구마를 주어요. 제인과 아침을 먹으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요즘 못 들었냐고 묻는데 제인은 못 들었다고 답하죠. 공방을 차린 로원은 곰팡이와 창고 문제를 두고 부동산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용희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출판사의 북토크 행사에 참석합니다. 출판사 대표 수경은 3년째 신작을 내지 못한 용희에게 원고를 재촉하고 죽은 아내 수정도 그걸 바랬을 거라고 하죠. 용희는 정신과 의사에게 수정의 빈 작업실에만 들어가면 저기가 과호흡이 생기고 네. 최근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결국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업실 방문을 여는데. 네, 구석에 놓인 쇼핑백이 부스럭 흔들려요.
0: 설마 쇼핑백 안에 귀신이?
1: 귀신 아니고요. 네, 새끼 고양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네, 용희는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순간 기억이 스치는데 그림 작가였던 수정, 아내 수정이 네. 용희와 북토크를 진행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어요. 과호흡을 하던 용희는 이웃집 한별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합니다. 제인이 길고양이를 몰래 데려와서 키우고 있던 건데요. 오래 방치된 작업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용희는 로원에게 수리를 부탁해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인선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저기요?
3: 네.
2: 남의 집 일이에요?
3: 죄송합니다.
4: 이 방은 엄마가 그림 그리는 방이었는데 오래 사용을 안 해서 몰랐어요.
2: 아...
5: 용희는 겸연쩍은 듯 시선을 내린다.
2: 이 정도면 옥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 로원이 똘망하게 눈을 뜨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한다.
4: 고양이 무서워요?
2: 아니... 내가 키우던 고양이랑 너무 닮아서.
4: 하람이도 고양이 키워요?
2: 아니, 지금은 안 키워.
4: 왜요?
2: 고양이별로 갔을 거야, 아마. 고양이랑 인사해도 될까?
4: 네.
5: 로원이 고양이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을 내민다. 용희는 슬그머니 쳐다본다.
4: 애기 안녕. 하라님이 좋은가 봐요.
2: 고양이 언제부터 키웠어?
4: 그게...
3: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애가 어디서 데려온 거라 보호소 같은 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2: 보호소 보내도 입양 안 되면 안락사 될 거예요.
5: 제인의 입술이 삐죽 나온다.
6: 나 엉덩 코에 다 묻었어.
5: 로언이 연갈색 고양이와 찍은 동영상이 흘러나온다.
6: 나이 마음 들어?
5: 의자. 로언이 공방에서 휴대폰 영상을 보다가 테이블에 엎드린다.
2: 보고 싶다.
5: 용희가 밤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다.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뒤따르던 제인이 멈춰서자 용희가 제인을 돌아본다. 그제야 제인이 다시 걸음을 떼더니 다시금 걸음을 멈춘다. 용희가 나무라듯 제인을 돌아본다. 제이는 제 가방 속을 한참 들여다본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쉬던 제인이 뚱하니 입을 내밀고 걸음을 내딛는다. 이윽고 용희는 앞장서고 제인이 뒤따라간다. 캄캄한 골목에 동물권 행동 카라의 간판이 걸려있다. 용희가 뒤돌아보는데 제인이 보이지 않는다.
7: 제인아.
8: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5: 용희가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며 제인을 찾는다.
8: 조제인! 제인아! 제인아!
5: 용희가 공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제인이 벤치에 앉아있다. 용희가 힘이 풀린 다리로 걸어와 맞은편 벤치에 털썩 앉는다.
4: 얘도 엄마가 없어.
7: 어?
4: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야.
5: 용희가 당황한 눈길로 바라본다.
4: 고양이가 와서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추워서 밧줄로 이렇게 들들 감겨 있었는데 고양이가 온 뒤로 마음이 따뜻해져서 밧줄이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5: 고양이가 제인의 가방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용희가 고개를 떨군다.
7: 그렇다고 고양이를 키울 순 없어.
4: 크리스마스 선물.
7: 뭐라고?
4: 크리스마스 선물 고양이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5: 제인이 고개를 숙인다. 고양이는 초롱초롱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본다.
0: 아, 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설마 안 된다고 안 하겠죠? 네.
1: 아, 용희는 만삭이었던 수정을 떠올리는데요. 수정은 아이 이름이 조재인이라고 알려주면서 태어나면 매일매일 웃게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결국 용희는 제인의

0: 에게 고양이가 가족이 되면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요. 한 달 동안 지켜보고 허락하겠다고 해요. 제이는 기뻐하면서 한 달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죠. 로원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의 용품들을 주고요. 제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 작업실을 고양이 방으로 꾸미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데 용인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아내의 흔적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걸 없애야 되니까 왠지 망설여지겠죠.
0: 맞아요. 네. 그 후 제인은 사람들이 봉주르라고 인사하면서 웃는 게 좋다면서 고양이 이름을 봉주라고 짓고요. 네, 로안이 캣타워 설계도를 보여주지만 용인은 여전히 무표정할 뿐이었어요. 로안은 제인을 공방에 데려가서 용이에게 보여줄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또 어른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웃어야 할 때가 있지만 아빠는 진짜 웃길 때만 웃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로안은 제인을 업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끼고 용의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계속 만나보시겠습니다.
2: 아참 로원이 종이 가방에서 나무판을 꺼낸다.
3: 이건 오늘 제인이가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아빠가 워낙 표정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2: 여러 개의 나무판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등이 그려져 있다. 용이가 우는 얼굴판을 들어 가만히 내려다보자 로원이 그 나무판을 잡아 자신의 얼굴 앞에 든다.
3: 아빠는 늘 슬퍼요.
2: 용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로원이 나무판을 치운다.
3: 제인이가 오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4: 제인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3: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4: 네?
3: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해서 제인을 저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2: 용이가 당황해 조용히 시선을 내린다. 로원은 나무판을 내려놓는다.
3: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서 우산 없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2: 용이가 묵묵히 듣고 있다.
3: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4: 이미 젖어버린 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2: 아기 고양이 봉주가 방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경계하듯 두리번거린다. 로원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3: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고양이 키스예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면 돼요. 고양이들한테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에요. 봉주한테 지금 해주세요.
4: 지금요?
3: 지금요. 봉주야. 봉주.
2: 봉주가 쳐다보자 용이가 비로소 눈을 꾹 감았다가 떠본다. 로원이 계속 해보라는 듯 눈짓한다. 용이는 다시금 눈을 꽉 감았다가 뜬다. 로원이 그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보며 다시 해보라고 눈짓하고 용이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또 눈을 감았다 뜬다. 봉주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3: 봉주가 아직은 그럴 사이는 아니라네요. 나중에 진심일 때 다시 해보세요. 꼭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2: 용이는 걱정스런 눈길로 봉주를 바라본다.
5: 저녁 잘 먹고 가요.
2: 로원이 용이의 집을 나와 현관문을 닫는다. 그런 뒤 문에 기대서서는 한숨을 내쉰다. 로원이 금세 그늘

0: 잊은 얼굴로 걸음을 뗀다. 로언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그러곤 발신자명 아버님으로 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뒤 대문을 열고 나간다. 용희가 잠든 제인의 옆에 앉아 제인의 볼을 조심스럽게 가만가만 쓰다듬는다. 제인은 곤히 잠들어 있다.
1: 아빠가 미안해.
0: 용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움직임도 없이 한참 동안 제인을 바라본다. 그러던 용희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닿는다. 동화책 엄마가 낮잠을 잘 때가 놓여있다. 용희가 자신이 글을 쓰고 수정이 그림을 그린 동화책을 집어들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2: 고양이 키스는 눈 맞춤을 하는 인사였네요.
3: 네.
2: 그 용희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은데요.
3: 용희는 고양이에 대한 동화를 쓰기 시작하고 봉주가 오토바이 엔진 같은 소리를 내니까 네, 걱정하면서 로언에게 데려가는데요. 로언은 고양이가 그건 편안할 때 내는 골골송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봉주와 용희가 꽤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봉주의 예방접종차 동물병원에 가는데 로언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은 남자와 실랑이를 벌여요.
2: 네.
3: 견주는 무표정한 용희를 보고 그래도 남편은 그나마 제정신인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발끈한 로언은 용희가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되받아치죠.
2: 어머나 얼떨결에 팩폭을 팩트폭행을 네.
3: 네. 한편 한별이는 아이들이 제인이를 더 예쁘다고 놀리자 화가 나서 제인이 얼굴에 상처를 아이고. 입혔는데요. 로언은 한별이 엄마 진화에 맞서서 제인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인이가 남자아이였다는 게 밝혀지고요. 로언은 제인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화나거나 울거나 웃고 싶으면 참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제인은 로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로언은 용희와 산책을 하면서 동물병원에서 했던 실언을 사과하고
2: 네.
3: 용희는 제인 일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하죠. 로언은 부모님을 일찍 잃고 자기를 따라온 길고양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결국 그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털어놓기도 해요.
2: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0: 아침 용희가 호수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요가 매트를 맨 로언이 주먹을 꼭 쥔 채 경쾌하게 스텝을 밟으며 가고 있다. 용희가 피식 웃는다.
4: 시작! 깨우라!
0: 갑자기 로언이 철푸덕 넘어지자 놀란 용희가 뛰어간다.
5: 아이고. 아이고.
0: 용희가 앞에 도착해 미동 없는 로언을 내려다본다.
5: 자요?
0: 로언이 용희를 확인한다.
6: 언제부터 왔어요?
5: 안 자네, 굿모닝.
6: 아.
0: 로언이 벌떡 일어나더니 종종거리며 뛰어간다. 용희가 뒤따라간다.
7: 로언 씨,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자면 큰일 나요.
6: 아, 그만 좀 놀려요.
8: 근데 어제 누구랑 만났어요?
5: 어제 출판사 편집장 만났는데.
8: 아, 편집장?
5: 봤어요? 인사하지.
8: 아 그냥 뭐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5: 아 근데 저 뭐 하나 물어봐야 돼요?
8: 뭘요?
5: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 지금 저 놀리는 거죠?
5: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8: 그럼 이건 진짜 용희 씨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솔!
5: 솔?
8: 도레미파솔! 하면 진짜 기분이 솔이 돼요.
0: 용희가 어이없는 듯 보고 있다.
5: 솔?
8: 솔!
1: 걸.
0: 다른 날 아침 용희가 안방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다.
1: 소울. 소울.
4: 아빠 불렀어요?
1: 아니. 안 불렀어.
0: 유치원.
9: 오늘은 우리 기린반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께 카드를 만들 거예요. 각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10: 네!
0: 한별이 카드를 만들려다가 제인을 힐끔 보더니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를 끌고 제인의 옆자리로 쏙 가서앉는다. 제인이 그림을 그리다 두리번거린다.
4: 한별아, 응? 빨간색 색연필 좀 빌려줄래?
0: 들고 있던 색연필을 건네준다.
4: 미안해.
11: 고마워.
0: 제인이 빨간색 색연필로 카드를 꾸민다.
4: 근데 넌 누구 초대할 거야?
11: 아, 나는.
0: 하루원 공방 앞.
8: 이게 뭐예요?
0: 제인의 카드.
12: 제인이가 로원 씨 오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8: 꼭 가야죠.
0: 부동산 사장이 개를 끌고 지나간다.
13: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4: 어디서 또 개가 짖고 있네.
0: 그가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12: 저기 로원 씨, 해와 바람 이야기 알아요?
8: 옷 벗기는 그 동화요?
12: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바람처럼 말고 해처럼 해보는 건 어때요?
8: 해처럼?
12: 네, 해처럼.
0: 로원이 새처럼하게 부동산 쪽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얼마 후 부동산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나온다.
8: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15: 또 왜? 뭐, 뭐, 뭐?
8: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15: 뭐?
0: 잭슨이라고 새긴 강아지 밥그릇 거치대다.
15: 뭐 이런 걸 또... 뭐 이름도 새겼네.
8: 해피 크리스마스 잭슨.
0: 로원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저녁, 하루온 공방에서 도마 만들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사장이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지나는 작업을 살피는 로원에게 질문을 한다.
8: 아, 그 계속 사포질을 하시면 없어질 거예요.
0: 부동산 사장이 도마를 들어 예리한 눈으로 살펴본다. 그 모습에 진아와 로원이 웃음을 터뜨린다.
2: 용이가 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어가든 로원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잘 어울리네요.
3: 네. 네. 공방 앞에서 주웠던 상처난 고구마에서 싹이 나자 이제 물컵에 담가두기도 해요. 로원은 손수 만든 캣타워를 용이의 집에 드리는데 아버지 종준이라는 사람이 공방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나갑니다. 종준은 왜 연락을 끊고서 용이와 제인이의 곁에 머무는지 고요. 로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끼는데요. 용희는 로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캣타워를 작업실로 옮기고 봉주와 고양이 키스를 하면서 깊이 교감을 합니다. 로원은 납골당을 찾는데 수정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를 해요.
2: 로원이 용희의 아내를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3: 로원은 공방을 찾아온 용희와 전남편 승태를 마주치고 네. 용희는 잠시 자리를 비켜줘요. 승태는 무릎을 꿇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하지만 로원은 승태가 외도를 했던 날에 반려묘 나옹이가 실종됐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용서는 너의 몫이 아니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로원은 작업 중에 손을 베이는데요. 용희에게서 봉주와 눈키스를 했다는 메시지가 오고 다음날 둘은 만나서 길을 걸어요. 용희는 주먹을 평소에 잘 쥐는 로원의 손을 펴주면서 오늘은 자기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로원은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내빼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8: 장례식장에서 용 씨를 처음 봤어요. 내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그날이 당신이 수정 씨를 잃은 그날이에요.
1: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8: 그날

0: 나홍이를 찾아 헤매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비슷한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고양이를 쫓아서 도로 쪽으로 뛰어들었었는데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쫓아왔었나 봐요. 나를 발견하고 급하게 속도를 냈는데
1: 호시 잠깐만 호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저 장례식장에도 갔었어요.
2: 과거 장례식장 모니터에 고 정수정, 배우자 조용히, 자 조재인이라고 떠있다. 로언이 그 앞에 서서 물끄러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상주 한 장을 찬 용희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앞을 지나 밖으로 나간다. 로언이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3: 어딘가로 무작정 걷는 당신의 뒤를 나도 모르게 따라 걸었어요. 그렇게 걸었던 그 길을 지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걸어야 됐어요. 사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그날 고양이도 사랑하던 사람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2: 정처 없이 걷던 용희가 어느 지하도에서 멈춰선다. 따라가던 로언도 몇 미터 뒤에서 걸음을 멈춘다. 용희가 무너질 듯이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다가 비틀비틀 다시 걷는다.
3: 그러다 당신을 알게 됐는데 당신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
0: 내가 감히 당신을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2: 현재 용희가 벌떡 일어선다.
3: 또 한 번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2: 로언이 그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선다.
3: 정말 미안합니다.
4: 지금 나한테 그 말 왜 하는 거예요? 로언이 편하자고 지금 나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는 거예요?
2: 로언이 슬픈 눈길로 용희를 본다. 용희가 돌아서려다 다시 몸을 돌린다.
4: 그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간 줄 알아요?
2: 로언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용희가 가빠지는 호흡에 주저앉자 로언이 잡아준다.
3: 괜찮아?
2: 용희가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선다. 용희는 힘겹게 호흡을 내쉬며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가쁘게 호흡을 내뱉는다. 멍해진 로언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3: 나홍아!
2: 과거 로언이 배를 부여잡고선 도로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다.
3: 나홍아!
2: 로언이 통증이 심해지는 듯 허리를 숙인 채 멈춰선다.
3: 나홍아!
2: 로언이 부스럭 소리가 난 건너편 화단을 향해 뛰어간다. 로언이 놀라 도로 쪽을 돌아보다가 숨이 멎을 듯 그대로 얼어붙는다.
5: 아, 이게 다 관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승태가 로언을 찾다가 과속운전을 했는데 그 차에 수정이 치여서 네. 사망했고
6: 네.
5: 로언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
6: 맞아요. 네. 그 시각 제이는 봉주를 품에 안고 한별이와 킥보드를 타다가 봉주를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용희와 한별이 부모는 동네를 수색한 끝에 공방 앞에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해요. 로언은 봉주를 잃어버리면 제이니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하면서 용희와 같이 찾아다니고 다행히 풀숲에서 봉주를 찾습니다. 풀이 죽은 제이는 봉주를 다른 데 보낼 거냐면서 묻고요. 용희는 고양이가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 달력의 크리스마스 이브인 걸 보고 심란해지고 또 아내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쏟아요. 로언은 고양이 모양의 나무 수저에 제인의 이름을 새겨서

0: 집 앞에 걸어두고 인사 없이 떠나려고 하죠.
1: 아, 루언이 또 그렇게 떠나면 남은 사람들 얼마나 또 슬픕니까?
0: 네. 네. 용이는 위험하게 도로로 나가려는 루언을 딱 붙잡고 루언이 자기와 제인의 삶을 바꿔준 사람이라고 해요. 봉주를 보내지 않고 평생 함께 할 거라면서 루언에게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죠. 결국 루언은 눈물을 흘리고 둘은 애틋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루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인과 용희에게 고양이 방을 완성해서 보여주고요. 용희와 수정이 함께 만든 동화책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용희의 새 동화책 고양이 키스 노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돼요.
1: 이게 뭔가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고양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영화였네요.
0: 맞습니다. 네. 황수빈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신기하게도 제인이처럼 길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둘째 고양이 봉주라고 입양을 했다고 해요. 지나치게 감정이 없는 남자와 감정이 지나친 여자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그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또 아이랑 동물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아역 배우들은 프로 배우처럼 잘 해줘서 문제가 없었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촬영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1: 네.
0: 배우들 대기실은 따로 없었지만 고양이 대기실은 따로 있었고
1: 네.
0: 스태프들도 간식과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연기를 도와줬다고 해요.
1: 네, 영화 고양이 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휴가지에 눈길이 많이 가죠. 그래서 다들 결정하셨습니까? 전에 어떤 셰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올린 글을 보고 맛집이라며 찾아가는 게 무슨 맛집인가? 맛집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야 진짜다 라고요. 맛집도 그런데 휴가지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 딱 감고 1년에 한두 번 지갑 여는 건데 남들 얘기에 휩쓸려 선택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남들 기준 말고 내 기준대로 선택하는 휴가, 그게 진짜 나만의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다가 괜히 실망만 하고 오신 분들 은근 많으실 거래요. 멀리 멀리 찾아가서 맛봤다가 집 앞에 해장국이 더 낫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걸 보면 맛집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휴가도 그렇죠. 다들 좋다고 해도 나는 별로일 수 있고요. 반대로 다들 별로라고 해도 나는 아주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좋은 휴가, 내가 좋은 여름, 그런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뵙겠습니다. 김범룡의 카페와 여인, 이어서 민혜경이 부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김범룡의 카페와 여인, 그리고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승찬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승찬님, 여기는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든 인기 가요를 전해드리는 가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노원이라고 하고요, 콩으로 방송 들으신다면 매일 아침 6시, 11시, 또 오후 2시 자정에도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들러주십시오.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은심님께서는 아침 6시에 자동으로 온 해뒀답니다. 걷기 운동하며 항상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변은심님, 오늘도 자동으로 온 해서 듣고 계시겠죠? 네,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김광진의 동경소녀, 자우림의 매직 카펠 라이드.

한국인의 도파민을 터뜨리는 우리들만의 소울음악 트로트 세상. 오늘도 정겨운 트로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유미의 아모레미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부른 유미도 요즘 트로트를 하던데 그 유미는 아니고요. 이 곡을 부른 유미는 80년대 미스코리아였고요. 또 모델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허스키한 음색으로 1987년에 그대는 모르리라 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그 후 얼마 뒤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돌아왔고요. 다시 국내 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참고로 임영웅이 방송에서 불러 화제가 됐던 노래 애 낳고 30년이란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아모레미오는 2014년에 발표됐는데요. 라틴 리듬에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을 실어서 흥을 돋우는 곡입니다. 나의 사랑이란 뜻의 아모레미오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유미가 미스 코리아이자 모델 출신이라면 가수 한예진은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 출신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탤런트가 됐지만 대본을 읽을 때마다 입에 붙은 경상도 억양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다가 결국 배우의 길을 포기했죠. 그러다 1988년에 가수로 전향했고 허스키하고 매력적인 보이스로 갈색 추억을 히트시키면서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서울의 밤은 98년에 발표됐고요. 한예진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 곡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불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배경으로 첫사랑과의 행복했던 추억과 이별 뒤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허스키한 음색의 두 가수가 부른 트로트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유미의 아모레미오, 이어서 한예진입니다. 서울의 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가수 진혜성의 바람곡입니다. 이 곡은 진혜성이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곡인데요. 이 노래로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었죠. 바람곡에 진혜성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이별의 아픔과 눈물을 바람에 씻어내려는 애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진혜성의 정통 트롯 꺾기 창법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표현이 됐죠. 이 곡은 노래방 인기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진혜성의 대표곡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죠. 싱어송라이터로서 손색 없는 실력을 보여준 진혜성의 바람곡에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입니다. 이 곡도 진혜성의 바람곡에처럼 2021년에 발표됐는데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뮤직비디오가 1200만 뷰를 훌쩍 넘기는 대기록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이 배경인 이 뮤직비디오에 이찬원이 직접 출연했는데요. 일상에 지치는 승객들에게 이찬원이 노래하며 다가가면 승객들이 점차 밝은 표정으로 함께 춤을 추면서 활기찬 모습을 되찾습니다. 인간 비타민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찬원의 밝고 긍정적 에너지가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요즘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와 응원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진혜성이 부르는 바람곡에 이어서 이찬원입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유미의 아모레미오, 한혜진의 서울의 밤, 진혜성의 바람고개, 그리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걸그룹의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오렌지 캐러멜의 까달레나, 이어서 마마무가 부릅니다. 데칼코마니.

0: 어제는 무심히 지나쳤기에 오늘 더욱 마음이 가는 이 시간의 음악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주에서는 다른 생명체에게
1: 네.
0: 가요 한 곡을 보낸다. 우리 노래 한 곡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곡 보내실 것 같아요?
1: 저라면 요즘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음악을 하는 그룹이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나온 신곡도 좋고 뭐 사랑을 노래했던 순수한 노래들 200% 그런 곡들도 외계인에게 보내면 아 한국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악뮤가 이 방송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1: 아 그러게요. 네,
0: 국가 대표가 된 거잖아요.
1: 네 정말 요즘에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손색이 없어요.
0: 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이제 악동이란 말 자체 그 어린 아이를 뜻하는 악동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뭐
1: 네.
0: 어엿한 성인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됐죠.
1: 네 너무 좋을 선택인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헌테트곡은요.
1: 네 오늘은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오렌지 블러드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엔하이픈은 2020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7인조 체제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는 멤버인 희승이 탈퇴를 하면서 이제 6인조로 개편이 됐습니다. 예. 이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은 이제 문장 9호 중에 이제 낱말과 낱말 사이를 이어주는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 하이픈을 이 이름의 뜻에 담은 건데요. 그래서 이 엔하이픈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결 이런 걸 주제로 음악을 선보여 왔고 2023년에는 다크 블러드라는 7명의 멤버가 피로 이어진 운명 공동체다. 이런 조금 무섭지만 굉장히 끈끈한 연결을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서사를 가진 앨범을 선보였는데요. 이 다크블러드가 이제 발매 첫 주에만 132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었고 또 당시에 미국 빌보드 200 차트 4위로 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블러드 시리즈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연작인 오렌지 블러드 미니 앨범에서 수록곡을 골라봤고요. 이 블러드 시리즈의 첫 주자였던 다크블러드라는 미니 앨범이 이제 7명의 멤버가 피로 이어진 그런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오렌지 블러드 앨범에서는 이 사랑하는 존재랑 우리가 연결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주제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0: 예.
1: 조금 흥미롭고 무섭기도 한 그런 세계관인데 이 앨범에서 좀 음악적으로 귀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이제 앨범의 뭐 포너스 트랙, 스페셜 트랙을 제외하고 이 수록된 다섯 곡이 그냥 하나의 곡처럼 좀 연결된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 다섯 곡을 그냥 한 번에 후루룩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재미가 있었던 앨범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수록곡을 골라봤는데 앨범의 마지막 곡인 오렌지 플라워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이 앨범 자체가 우리가 다른 존재랑 연결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엔하이픈이 느끼는 그 감격 이 곡에서 정말 탁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크블러드에서 좀 어두웠던 그런 마음에 오렌지 색깔의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드는 곡이어서 약간 주황색, 오렌지 빛깔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엔하이픈의 앨범 오렌지 블러드 가운데 오렌지 플라워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엔하이픈의 오렌지 플라워,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섯 손가락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 끝고 WN 웨일의 RPG 샤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자존감을 높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 다른 뜻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남의 시선을 따져가며 내 입장을 방어하려 하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낄 때 애써 자존심을 세우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휴가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범한 인사를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수필 휴가 유감 소개합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인사를 받으면 나는 참으로 난감해진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다. 피서는 좀 다녀오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다면 몰라도 휴가라는 이름으로 평생 한 번도 어딜 다녀와 보질 못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계획을 짜본 적도 없고 떠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주로 선생이었거나 글을 쓰는 백수였다. 선생은 방학이 있으니 휴가를 신청할 일이 없고 백수에게는 나날의 삶이 늘 휴가여서 따로 휴가 갈 기회가 없었다. 요 몇 년 사이 휴가의 개념이 비로소 일상 속으로 들어와 굳어진 듯하다. 직장인이라면 여름철에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명절 때처럼 붐비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일상에서 단 며칠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바라보며 내 딴에는 좀 안쓰러웠다. 자본은 대체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휴가에도 계급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우도 생겨났다. 다들 들떠서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들은 값비싼 피서용품을 은근히 과시하는데 슬그머니 감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들이 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을 제쳐두고 왜 여름에만 떠나는 것일까? 눈 내리는 겨울에 산장에서 며칠 쉬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뼈빠지게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휴가는 아직도 낯선 그 무엇이다. 나만 그리 생각하는 걸까? 서생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는 못나니.

천막 사이로 새나오는 눈부신 조명, 손풍금을 울리며 제주를 넘는 어릿광대, 사람들의 탄성과 웃음소리. 광복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수백 개의 유랑극단과 공마단이 전국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안방마다 텔레비전이 놓이면서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이 서서히 저물고 말았지요. 그리고 1978년 공마단 어릿광대의 애환과 첫사랑을 노래해 큰 사랑을 받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던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박경혜 씨는 1954년 인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단짝 친구였던 주정희 씨와 함께 교내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월장원에 뽑혔고 연말 결선까지 진출합니다. 일찌감치 남다른 가창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두 사람은 지구레코드와 음악전문지 월간팝송이 공동 주최한 포크싱어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여기서 최우수 그룹상을 수상하며 가수 데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4년 팝송 번안곡인 마지막 남은 것을 발표하며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팀명은 바로 산이슬이었습니다. 당시 유명 팝 칼럼니스트였던 이양일 씨가 두 멤버의 맑고 고운 음색을 듣고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자, 그럼 산이슬의 노래들 먼저 만나보실까요? 노래 4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지막 남은 것, 이사 가던 날, 밤비야, 두 마음 이어집니다.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여성 포크 듀오 산이슬 출신의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산이슬 시절의 노래들 네 곡 들어봤죠. 마지막 남은 것, 이사 가던 날, 밤비야, 그리고 두 마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가요계는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통기타 포크 음악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여성 포크 듀오 산이슬은 풍부한 성량과 허스키한 음색의 박경혜, 부드럽고 맑은 미성을 가진 주정이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경쾌한 포크 음악들을 많이 노래했지요. 산이슬의 대표곡 하면은 조금 전에 들어본 이사 가던 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계동균 작사 작곡으로 1976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동심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70년대의 분위기를 그리고 있지만은 멜로디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흥겹고 경쾌합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당시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힐 만큼 젊은 층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한 밤비야 역시 산이슬을 대표하는 명곡이지요. 방기남 작사 작곡의 이 곡은 세련된 편곡 위에 두 멤버의 명확한 가사 전달력과 보컬 실력이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두 멤버가 솔로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면서 산이슬은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됩니다. 이후 박경혜 씨는 그해 첫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오 그대여 같은 노래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초기에는 뚜렷한 히트곡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집 앨범 수록곡인 고개사의 첫사랑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부르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죠. 서커스단의 트럼펫 소리가 인상적인 노래, 정민섭 작사 작곡의 고개사의 첫사랑은 어릿광대의 슬픈 사랑과 쇠퇴하는 유랑극단의 애환을 담은 독특한 스타일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정민섭 선생이 골수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 가수 양미란 씨를 그리워하며 그 슬픈 심경을 광대의 삶에 빗대 가사에 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고 1978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한 박경혜 씨는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산이슬의 또 다른 멤버 주정희 씨 역시 솔로 가수로 독립해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0년대 영화 에마 부인의 주제가인 서글픈 사랑으로 뒤늦게 주목을 받기도 했지요. 자, 그럼 솔로 가수 박경혜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개사의 첫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 여기 있어요, 오 그대여, 도시의 꽃사슴.

네, 가요인물 열전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가졌던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고개사의 첫사랑, 나역이 있어요, 오 그대여, 그리고 도시의 꽃사슴이었습니다. 솔로 가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박경혜 씨는 나 여기 있어요, 상처, 꿈나비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습니다.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 덕분에 당시 한국의 도나 썸머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특히 70년대 후반 가요계는 국제가요제 입상곡과 영화 주제가들이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박경혜 씨는 상처나 청춘의 덕 같은 김수연 작가의 원작 영화 주제가를 도맡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원작 영화 주제가 전문 가수라는 별명도 얻게 됐지요. 1979년 TBC 세계가요제에서 우수 가수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박경혜 씨는 1980년대 초 결혼과 함께 가요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음악과 떨어져 지낸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접고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하시오. 긴 공백기를 보내던 박경혜 씨는 2003년 양희은, 남궁옥분 등 7, 80년대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여성 가수 10명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 우리들에 합류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보고 싶다 친구야라는 합동 콘서트를 꾸미며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듬해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004년 7월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상처, 그리고 청춘의 덫의 주제가였던 남과 여, 세 번째 곡은 어디로 갔나.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68년 8월 1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름방학 동안의 자연공부, 즐거운 곤충채집. 곤충채집은 여름방학 동안 방 안에 앉아있기보다 야외로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게 하기 위한 숙제다. 무자비하게 죽여 상자에 핀으로 꽂는 목적보다 곤충을 관찰하고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머니도 함께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여름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곤충 채집하는 법을 알아본다. 시골에서는 전깃불 둘레에 풍뎅이 등의 곤충이 많이 모인다. 불 밑에 물 담은 대야를 놓으면 이 속으로 곤충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고 불에 모이는 곤충의 종류를 조사한다. 옥수수밭에 풍뎅이를 잡아 성냥갑에 단추바퀴를 붙여 만든 수레에 돌을 넣고 풍뎅이가 몇 그램이나 끌 수 있는가 본다. 물방개나 물방구를 물 담은 컵에 넣고 5분 동안에 몇 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나 관찰한다. 곤충을 잡을 때는 해충인가 이로운 것인가 구별해야 한다. 꼭 채집해서 숙제로 학교에 가져갈 것 외에는 관찰한 후에 살려보내고 잠자리 등의 이로운 벌레는 절대 죽이지 말 것. 네, 옛날 여름방학 숙제하면 일기 쓰기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바로 곤충 채집이었습니다. 긴 잠자리채를 휘두르면서 뙤약볕 아래 들판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네요. 이규황의 노래입니다. 내 입 클로바.

네잎클로바 이규항의 노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부지런히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우리 뇌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니까 좀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 오른손잡이 실하면은 가끔씩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시고 산책할 때 100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걸어보는 것도 뇌건강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은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머릿속에 기분 좋은 자극을 조금씩 불어넣어주면서 보다 활기 넘치는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아름답죠. 오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인연을 떠올리면서 시작해보시면 어떤가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계절이 바뀌어도 오래 남으니까요. 첫 곡, 해금의 따뜻한 선율로 전하는 곡입니다. 최은숙 작곡, 니마, 정겨운의 해금과 여러분의

조금은 흥겨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정은주 편곡 사랑가 이상화와 하지아의 소리로 만나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애틋한 그리움이 인상적이었던 곡 니마 정겨운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말 대신 목소리 대신 악기가 들려주는 여운을 만나겠습니다. 성악곡인 가곡에서 반주만 따로 연주한 곡 자진한 잎 농 김준희 해금과 전은혜의 양금 연주입니다.

자진아님 농, 김준희의 해금과 전은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곡의 반주를 독립된 기악곡으로 감상하신 건데요. 잔잔한 선율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이제는 병창의 매력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각각이 함께하는 병창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박귀의 가야금 병창으로 샛노란 저고리 감상하시죠.

매화 타령, 서희철의 검은고, 고해수의 가야금, 이진경의 해금과 세 사람의 병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려드린 곡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샛노란 저고리 감상하셨는데요. 예전 음악을 복각한 곡이라 음질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금과 타악이 만들어내는 맑은 풍경 함께 하시죠. 이번 곡은 김영재 작곡의 꽃사슴입니다. 노은나의 해금, 김혜진의 타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꽃사슴 감상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을 먹는 꽃사슴, 놀란 사슴, 뛰노는 사슴들을 표현한 곡이었는데요. 노나 해금, 김혜진의 타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여러분은 지금 아나운서 정지원이 진행하는 국악의 향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현악기 합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1996년 한국음악발전연구원 창단연주회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가야금 산조의 멋을 섬세하고 풍성한 현악기 음색으로 표현합니다. 이성천 작곡, 성금연 가야금 산조에 의한 현악 합주곡,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한 악기의 아름다움이 여러 악기를 만나면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주가 풍성한 현악합주로 다시 태어난 작품, 이성천 작곡 성금년 가야금 산주에 의한 현악합주곡,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였습니다. 전통의 깊은 울림에서 이제 오늘의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낮 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은은한 여운을 전하는 곡, 그리고 여행의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낸 연주까지 함께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이하림 작곡 낮에 뜨는 달, 남진선의 소금, 어쿠스틱 재즈 그룹 이하림 트리오의 연주, 그리고 이어서 유준상 이준화가 작곡한 아름다운 비밀, JN 조이 20의 연주입니다.

배우 유준상과 기타리스트 이준화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순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는 팀이죠. J&J 20의 연주로 유준상, 이준화가 작곡한 아름다운 비밀 들으셨고요. 먼저 들은 곡 낮에 뜨는 달, 남진선의 소금, 어쿠스틱 재즈그룹 이하림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국악의 향기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곡 전수연 작곡 너를 처음 본 그해 봄날, 신날새의 해금, 박세환의 피아노, 최영의 첼로로 들려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 남자가요, 어느 날 핸들을 잡고 마음 가는 대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골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없는 게 참 많았죠. 커피숍도 없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달구지도 없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촌로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도, 누군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리고 바쁜 자신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도 차올랐다고 합니다. 없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YB의 나는 나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곡은 임헌인님께서도 청하신 곡이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임헌인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 맛있는 커피숍도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곳에 가고 싶다가 만약 그런 곳에 며칠씩 혼자 머물라고 하면은 그건 또 싫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일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존재들인지 깨닫게 되겠죠. 없는 것들을 없는 대로 기억하고 존재하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뵙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그리고 2NE1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0: Oh my god.
1: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문희관님이 사연 보내셨는데요. 캠핑카 끌고 해수욕장 바닷바람 솔향기 즐기는 분? 물음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문희관님께서 그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건가요? 네. 그러시겠죠? 바닷가 솔밭에 앉아서 여유를 느끼고 오셨을 문희관님 생각하니까 정말 부러워집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궁금해지네요. 임지영님께서는 푹푹 찌는 계절 다들 미숫가루든 뭐든 즐기면서 나름 시원하게 잘 보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미숫가루 좋죠. 예, 임지영님께서는 미숫가루로 더위를 견디고 계신가요? 고소하고 시원한 미숫가루. 사연 고맙습니다. 임지영님. 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미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이어서 김승덕입니다. 아베 마리아.

0: Hey yo, you wanna dance?
1: 어딜 가긴 가고 싶은데 어디 갈지 아직 결정 못한 분들 계시죠? 아니면 노래로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지는 곳도 있을 텐데요.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떠나려는 분들에겐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나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명이 들어간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떠나보는 곳, 명사심리로 안내합니다. 발표된 지 90년이 다 돼가는 노래 바다의 교향시인데요. 가자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하는 도입부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곡은 대중음악가로서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김정구 선생이 노래했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향해 가는 희망이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노래 배경은 가사에 등장하는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 북한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 남동쪽에 있는 긴 백사장을 말하는데요. 밝고 고운 모래가 심리나 이어진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래는 여기가 배경이지만 요즘 뭐 여러 해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전남 완도 신지도에는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선유도 해수욕장엔 명사심리 해수욕장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잠시 후에 노래로 다녀오기로 하고요.

경우도 있죠. 이런 지명을 갖게 된 것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백사장 길이가 가장 넓고 커서 만리포라고 지어졌고 그에 상대적으로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순으로 백사장 규모가 작아져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또 노래 도입부에 등장하는 똑딱선은 당시 인천과 태안을 오가던 여객선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럼 경쾌한 리듬의 노래 두 곡 듣죠.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그리고 박경원입니다. 만리포 사랑.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노래로 피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바닷가로 가볼 텐데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입니다. 네, 이 곡 떠올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이 발표되기 전까지 여수하면 뭐 엑스포가 열린 곳, 또 갓김치, 음식 맛있는 지역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노래가 사랑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올랐죠. 특히나 이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떠나온 여행객들 덕분에 한동안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수 밤바다 여전히 잘 있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라고요. 이어서 가볼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산입니다.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워낙 많은 곡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들을 곡은 2012년에 발표된 여름 시즌송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노래는 해운대, 광안리, 동백성, 남포동, 자갈치 시장을 외치면서 여름날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노래하는데요. 정말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부산에 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살고 계신 부산, 오늘 노래로 다녀오죠. 자, 그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번 가로질러 볼까요? 먼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이어서 스컬 앤 하하가 부릅니다. 부산 바캉스.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피서 후보지들을 소개하는 히트송들과 함께 했는데요.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그리고 스컬과 하하가 부른 부산바캉스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명이 들어가는 곡들이 확실히 현장감도 있고 생동감이 더 느껴지네요. 오창수님께서 부산입니다. 집 근처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산책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데 사십니다. 오창수님, 산책으로 갈 수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저도 같이 바닷가 산책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오창수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엄정화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숨은 그림 찾기.

0: 소란스러운 찬사보다 깊은 날숨으로 표현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죠.
1: 네. 네.
0: 신세미 평론가는 그런 영화들 잘 챙겨 보는 편이세요?
1: 네, 정말 예전에는 사명처럼 꼭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챙겨봤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영화, 계속 다시 보게 됐던 영화는 원스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0: 원스만 해도 이제 꽤 됐네요.
1: 맞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처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좋아하면 같이 음악을 계속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보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만 안 되는구나. 생활 여건이 또 돼야 되는구나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들도 담고 있어서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음악 영화의 감동이 또 되게 오래가요.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라라랜드 좋아하는 이유도 네, 음악이 좋아서.
1: 그렇죠.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신가요?
0: 저 음악 영화 레미제라블 라라랜드 지금 생각나는 거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0: 되게 숱하게 많은데 이럴 때 이게 바로 맞아요. 질문 받고 떠올리려고 하면 또 안 떠올라요.
1: 네, 다음에 또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BTS의 멤버 제이홉의 솔로 앨범 Hope on the Street 볼륨 1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제이홉과 정국이 얼마 전에 엔싱크의 댄스를 네. 다시 챌린지를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1: 그렇더라고요. BTS는 BTS더라고요.
0: 야, 그렇습니다.
1: 네, 이 제이홉이 또 BTS로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광주 지역 언더그라운드 스트릿 댄서였다고 하거든요. 예. 이 지금은 또 뭐 방탄소년단의 공식 또 안무가 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이홉의 그런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는 그 스트리트 댄서로의 정체성을 이제 솔로 앨범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했고요. 이 앨범에서는 제이홉이 이제 세계를 돌면서 여러 도시에서 만난 다양한 장르의 스트리트 댄서들이랑 춤으로 소통한 순간들을 좀 담고 있어요.
0: 예.
1: 또 앨범만이 아니라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발매를 했었는데요. 제이홉이 서울, 일본의 오사카, 뭐 파리, 뉴욕에서 이제 방문해서 세계 각국의 스트릿 댄서랑 춤으로 교감하는 모습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앨범은 이제 스트릿 댄스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힙합 장르로 채워져 있고요. 타이틀곡은 개코 그리고 윤미래가 함께한 뉴런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수록곡인 On the Street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스트릿 댄스라는 그런 정체성에서 출발한 앨범이지만 이 곡에서의 스트리트는 조금 다른 의미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그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곡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휘파람 소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그 휘파람 소리가 산책하는 그 발걸음의 리듬이랑 좀 비슷해서 진짜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들으시면 제이홉이랑 함께 걸어가는 기분도 또 드는 곡입니다.
0: 네. 방금 소개받은 노래 방탄소년단 제이홉 앨범에서 On the Street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제이홉의 솔로 앨범에서 미국 래퍼 제이콜과 함께한 On The Street,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으시다가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적이 함께한 김진표의 노래 듣죠. 시간을 찾아서.

언덕 위에 작지만 너무도 예쁜 놀이터 하나 있었었지. 거기엔 언제나 혼자 풀밭에 앉아 예쁜 꽃 찾아 노래를 부르던 여자의 한나 내 맘을 흔들었지. 말 한번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찾아서 김진표와 이적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고 윤상과 다빈크가 함께한 노래 와일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버려 두자 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된 듯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멜 로빈스, 윤효원 옮김, 렛댐 이론. 인생이 나로 충만해지는 내버려 두기. 렛댐의 기술이라니. 이건 바로 현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대급 기술이 아니겠나? 이 책을 읽고 나니 주변에 이미 이 기술을 연마한 듯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는 마냥 내버려 두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사무실에 도른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일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었던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려면 내버려 두기를 제대로 해야 할 듯. 그런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덕분인지 과잉 연결의 포화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한 피로 사회를 겪으면서도 어딘가에 연결되려는 속성이 있나 보다. 렛댐 이론의 저자 멜 로빈스에 의하면 내버려 두자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걱정하던 많은 것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걸 의미한다. 나는 에너지를 쏟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풀려고 노력은 해본다. 특히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랬는데 노력 끝에 결국 풀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닌가.

거다. 이런 허술한 논리를 도입해서 끝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 뭔데 이렇게 하는 거 뭔데 싶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내가 수학 점수가 좀 시원찮았던 탓도 있음.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아직도 나의 위시리스트 도장깨기 목록에는 수학 정석을 공부하는 조찬 모임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부질없는 걱정은 끝내 부질없음으로 끝나게 된다. 애초에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하기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움을 채울 공간이 생긴다. 내버려 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밀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행복은 개인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대런 브라운, 김정희 옮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한권의 책을 집에 들였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다. 책을 사는 사람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책을 사들이지만 책을 사지 않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지 않는다. 세계적인 멘탈리스트인 대런 브라운의 책에는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필요는 없지만 갖고는 싶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사면 결국 짧은 행복보다 오래 지속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걸 사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괴감에 빠진다. 내 돈 내산은 물론 거저 얻은 것이라 해도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행복과 연결지어 쉽게 설명해 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은 읽으면 괜찮아지는 책.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해준 J.S. 밀. 정말 고마워요. 나의 목표는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행복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곱게 접어 어딘가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미래의 어느 날 한 번쯤 꺼내보는 건 괜찮겠지. 늘 내 귀에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할리우드식 엔딩 내레이션이 미래의 삶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 이전에도 내가 설계해서 쌓아가는 미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기는 했다. 좋아하는 일에 관계되는 분야를 막연히 헐겁게 탐색하는 주제에 결정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시기니 엉성할 수밖에.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미래는 걸러보내고 대충 적당히 살아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작된 지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타미 주조 감독의 영화 담뽀뽀를 최근에 보게 됐다.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영화의 여주인공 담뽀뽀가 라멘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준 남주인공 트럭 운전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다리가 있다. 그런데 사다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내가 그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대사였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의 밝기에 의존해서 갖고 있던 책 속지에 적은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 아님 주의. 갑자기 무슨 사다리? 사다리 오르기와 행복이 어떤 관계이길래? 영화가 끝난 후 글씨가 엉망인 메모를 제대로 옮겨 적으며 이렇게 정리해봤다. 행복이 사다리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상정하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다리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나의 사다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너무 간단한가요? 나는 과연 사다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사람일까? 귀찮아서 오르지 않을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눈앞에 사다리가 보이면 열심히 올라가 볼 것 같다. 사다리에 올라서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일한 빌런은 귀차니즘인데 나의 귀차니즘이 호기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다행이다.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사다리 타기로 건너는 미래. 괜찮을 것 같기도.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읽고 쓰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살기를 절대 멈추지 말 것. 교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은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 우리는 절대 호기심을 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 대마왕인 내가 호기심을 잃는다면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 지적인 성장도 멈춰버릴지 모른다. 내가 가족들에게 호기심 대마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지혜에 관해서라면 파스칼도 한 말씀 보태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라고. 그러니 아마도 나는

인생이 견딜만하게 느끼고 싶어 지혜를 갈망하였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양을 얻으려고 애쓴 모양이다. 덕분에 이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정도는 깨닫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일본 출신 미국의 기상학자 마나베 슈크로는 1931년생으로 2021년 90세의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호기심이 만든 연구이며 컴퓨터 문화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호기심을 따르라는 말을 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도 없고 지적인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다. 그런 내가 교양 수업의 1인자로 받들었던 페터 비에리가 세상을 떠났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썼던 그의 새로운 책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니. 철학 교수였던 그가 저술한 책들과 소설가로서 그가 쓴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도저히 같은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모든 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아인슈타인의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늙지 말라는 주문에는 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난 위대한 신비 앞에서 늘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서 있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매일매일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호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도 사실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페터 비에리의 말에 힘입어 나는 끝까지 호기심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두리번거리는 거다. 뭐가 보일지는 몰라도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이라면 오케이.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왠지 우리도 카페에서 책 읽는 할머니로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매일 읽고 쓰고 공부하는 명랑한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는데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상담교육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책이라는 낯선 세계를 유랑하는 기쁨에 관하여 쓴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전기를 덜 쓰려고 작년까지 슬래시는 402호를 계단으로 오르내렸다. 아마 의사에게 물은 연골이 닳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슬래시도 이렇게 아끼며 사는데 원더그랜디움 일군들은 아니었다. 지난주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 연회의는 아니었다. 아, 뭐 하자는 거야? 회의하자더니 도돌이표처럼 한숨만 몇 번째 주고받는 거야.
1: 오수림, 넌 걱정도 안 돼?
0: 걱정돼.
1: 걱정된다는 애가 한숨이 안 나와?
0: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쉰다고 해결되는 거면 누구보다 크고 길게 쉴 수 있어. 여기 살며 배운 거거든?
1: 뭐야?
2: 아, 그만 그만. 고른 들리니까 제발 필요 없는 말로 정신 사납게 좀 하지 마.
3: 여보, 이제 우리 깨서 쓸 보험 더는 없죠?
2: 네. 아니,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3: 자동차도 넘겨야 할 것 같아요.
2: 아니, 할부금 밀려서요?
3: 네. 그래서 중고차로 넘겨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없을 거예요.
2: 이게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3: 장인 어른이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그...
0: 할아버지 돈인데 왜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해? 그런 법은 없잖아.
1: 야,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입 열지 말고 앉아있어.
0: 어째서?
1: 네가 우리 열받게만 하잖아.
3: 아이, 딱 봐도 사기인걸. 장인 어른은 왜 모르셨을까요?
2: 멍청해서 그렇죠. 아니면 이자의 눈이 막 돌아서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고.
0: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왜 멍청해? 불쌍하지.
2: 뭐가 불쌍해? 어? 아니, 자식이 없어? 아니면 손주가 없어?
0: 그 자식이랑 손주가 버는 돈 족족 뺏어가는데 불쌍하잖아.
3: 수림아, 그건 투자야. 아빠 전임 교수 될 때까지.
0: 15년째 그... 아니야, 그 투자?
2: 그놈의 태양광 사기 때문에 나는 햇빛만 봐도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4: 학원비 밀렸대. 아, 나 쪽팔려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어.
0: 쥐구멍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펑퍼짐하지 않아?
4: 이게 못 때려!
3: 아, 안 되겠다. 수림이는 방으로 가.
2: 아, 그래.
3: 들어가.

0: 외할아버지는 거북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파사를 했다. 어린 내게 전파사가 뭔지 알려준 것도 술래시였다.
1: 아이고, 과자 먹지 말지. 떡 구워준다니까.
2: 떡 구워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과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몸에는 좋지 않아.
2: 아, 좋지 않은 건 알지만 근데 술래씨.
1: 응.
2: 전파사가 뭔지 알려준다더니 왜 다른 얘기래?
1: 아이고 맞다. 우리 그 얘기 중이었지?
2: 술래씨가 전파사 하는 할아버지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
1: 아, 전파사는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을 뚝딱뚝딱하고 고쳐주는 사람.
2: 할아버지 잘 고쳤어?
1: 그럼. 동네에서 최고였어.
0: 그런 성실하고 실력 좋은 전파사가 호랍이라는 걸 알고 술래 씨는 작업을 걸었다고 했다.
2: 할아버지도 바로 좋다고 했어?
1: 그럼. 내가 누구야? 술래 씨잖아.
0: 외할아버지는 17년 전에 전파사를 닫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했다. 가전제품, 가구, 찢어진 방충망, 고장난 문고리. 외할아버지 손을 거치면 대부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2: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뭐야?
3: 할아버지는 못하는 거 없어.
2: 또 뭐 할 줄 알아?
3: 페인트 칠도 잘하고 타일도 잘 붙여.
2: 또?
3: 막힌 하수구, 누수, 터진 실리콘까지 집수리는 대부분 해.
2: 그럼 집이 고장나면 할아버지 불러야겠네?
3: 그래야겠네.
0: 하지만 그런 외할아버지도 고장난 일꾼들을 고치지는 못했다. 고치지 못한 채 공사 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0: 넌 잠이 오니?
1: 왜?
0: 집이 이런 상황인데 쌀이면 몸에 다 떨어졌는데 잠이 오냐고.
1: 그렇다고 눈만 끔뻑끔뻑하면 아침 기다릴 순 없잖아.
0: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야, 말 걸지 마.
1: 저 말 건 사람이 누군데. 잠이 오지 않는다던 오밀임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숙면에 빠졌다. 그리고 정작 누웠다면 자기 바쁜 나는 오밀임의 마수에 걸린 듯 잠이 오지 않았다. 외할아버지 생각만 났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말 걸지 말랬지.
1: 아, 깜짝이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는 나를 불렀다.
2: 오수림. 수림이 너 순례주택에 좀 갔다 와.
1: 거긴 갑자기 왜?
2: 가서 그 할아버지 방에 가서 보험증권, 통장, 현금, 뭐 보석 보이는 대로 다 챙겨서 와.
1: 왜?
2: 아니 뭐가 왜야.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엄마가 챙겨서 보관을 해야지.
1: 아무것도 없는데? 보석, 현금, 보험증권 따위는 없었다. 보험을 해지했다는 증명서와 지난 20년간 사용한 통장 장부, 건강보험증만 남았을 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통장 정리하셨네. 통장은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장부에는 매달 수입과 지출합계가 적혀있었다. 지출합계 아래에는 엄마에게 보낸 돈 합계가 따로 적혀있었다.
3: 영지 70만 원, 영지 50만 원, 영지 300만 원.

0: 포켓몬어?
1: 계산기 앱을 켰다. 돈을 더해나가기 시작했다.
0: 밥솥어!
1: 할아버지는 17년에 걸쳐 엄마에게 4억 2,730만 원을 보냈다. 난 장부의 모든 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0: 만약 술래 씨가 할아버지 돈 빼돌린 거 아니냐고 우기면 다 보여줄 거야.

0: 끔찍해.
1: 언니 원래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2: 먹고 싶어서 먹는 거랑 밥이 없어서 먹는 거랑 같냐?
3: 아니 빚이라도 남기지 말고 가시든가.
4: 그러게요. 그러면 집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2: 아 정말 방법 없어? 아 이렇게까지는 너무 억울하잖아.
3: 상속 받을 거보다 사기당해서 생긴 빚이 더 많다잖아.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집은 둘째치고 그 많은 빚을 우리가 다 갚아야 돼.
4: 죽일 놈들.
5: 그래도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사기당한 줄 모르고 가셔서.
3: 그래.
5: 자, 정신 차립시다. 모두 나가서 알바라도 찾아서 하면 되잖아.
2: 엄마.
3: 진짜 미쳤나 봐. 아니, 수림이 말 때문에 나 지금 죽고 싶어요.
2: 나도.
4: 오, 수림. 엄마가 저렇게 우울한데 이렇게 잔인한 말을 꼭 해야겠어?
5: 돈 없으니까 알바해서 돈 벌자는 말이 잔인한 말이야?
4: 그건 아니지만
5: 그럼 아빠가 주민센터 가.
4: 주민센터는 왜?
5: 거기 가서 긴급 생계지원 받으면 되잖아.
2: 야!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야?
5: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3: 그건 안 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미리미반 학부모 있단 말이야. 저기 여보 절대로 안 돼요. 알죠?
4: 어?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3: 그래
4: 걱정하지 말아요.
3: 네네네.
4: 누나들에게 연락 넣어놨으니까 곧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3: 그래요 맞아요.

0: 누나 전화가 안 되네. 문자 보는 대로 연락 좀 줘. 급한 일이야.
1: 아빠에겐 네 명의 고모들이 있다. 아빠는 계속 고모들에게 전화하고 카톡을 보냈지만 여느 때와 달리 고모들은 전화에도 카톡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2: 자, 여보, 이거 좀 들어요. 어? 둥글레 차예요.
0: 아, 고마워요.
2: 아직 연락들 없으시죠?
0: 네, 다들 무슨 일들이 있나.
2: 같이 해외 어디로 뭐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닐까요?
0: 그러면 얘기를 하고 갔을 텐데. 그
2: 여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어요.
0: 나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 써야 할 논문들이 많다고요.
2: 우리 미림이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어? 형편 어려워졌다고 학원 끊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그건 안 되죠.
2: 그쵸?
0: 부모가 힘들더라도 뒷바라지 해줘야죠.
2: 맞아요. 응?
3: 학교 다녀왔습니다.
2: 아니, 너는 왜 벌써 오니?
3: 벌써? 지금 4시가 넘었는데.
2: 너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대? 어머, 여보, 저기 형님들 아닐까요?
0: 이제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여보.
2: 다행이다.
0: 누구세요? 누구시죠?

0: 현관에는 아빠가 그토록 기다린 고모들이 아닌 큰 고모 명의의 내용 증명을 들고선 우체부 아저씨였다.
1: 내용 증명이요?
0: 아빠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2: 네 학비를 댄 걸 후회한다. 아니, 내가 공부할 걸 그랬다. 큰 누나가 어렸을 때 계란과 우유를 양보한 걸 후회한다. 나는 벌써 골다공증이다. 둘째 누나가 민택이 네가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한 걸 후회한다. 네가 나온 학교는 명문이 아니거나 네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누나가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걸 후회한다. 부모님도 너한테 다 뜯겼지.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는 결국 나와 언니들이 냈다. 넷째 누나가 10원도 더 안 준다.
3: 그러니
2: 절대 연락하지 마라. 누나들이!
4: 아니, 여보, 왜 그래요? 뭔데 그래요?
1: 이것 좀 봐요.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요.
4: 나 믿을 수가 없어요.
1: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4: 이게 뭐야?
0: 아빠는 편지를, 아니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야 집을 알아보러 나갔다.

0: 주림아, 그 내용증명 사진으로 찍어뒀니?
1: 응, 증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엄마가 딴소리 못할 테니까.
0: 자, 그러면 내가 좀 봐도 될까?
1: 술래씨, 여기.
0: 네 학비 된 걸 후회한다. 너에겐 10원도 더 안 준다. 아이고, 이게.
1: 아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엄마는 새벽까지 울었어.
0: 너는? 수림이 너는 괜찮아?
1: 나? 뭐?
0: 가난해졌잖아.
1: 생각해보면 애초에 할아버지 거였잖아. 중간중간 고모들이 더해주고. 근데...
0: 근데 뭐?
1: 괜찮긴 한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
0: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야?
1: 아니, 그건 나쁜 의미잖아. 나는 나쁜 의미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절망보다는 편안함의 관점에서.
0: 그건 또 무슨 말이야?
1: 술래 분식에서 떡볶이 사주면 말해줄게.

0: 몇년 전부터 내가 아파트에서 누리는 것들, 좋은 음식, 비싼 옷, 애초에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잖아.
1: 할아버지와 고모들의 노력이다?
0: 응, 그분들한테 부담 주며 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야 발이 땅에 닿은 느낌, 분수를 찾은 느낌이야.
1: 아이고, 우리 수림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0: 언젠가 엄마한테 그랬거든? 엄마, 할아버지한테 이 집 돌려드리고 우리 다른 데서 살면 안 돼?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만.
1: 그랬더니?
0: 그건 말할 수 없어. 엄마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 참아,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얘기 했구나. 여긴 내 집이야, 우리 아빠 집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우리 내쫓고 이 아파트에서 우리 아빠랑 살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빠 돈도 자기가 다 갖고,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1: 자, 수림아.
0: 응?
1: 술래 씨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0: 선물?

0: 눕방, 먹방, 노래방, 춤방. 우리 김유신 장군 하고 싶은 거 다.
1: 개선우 씨, 여보세요? 개선우 씨.
2: 요동 공격은 이제 그만. 아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
3: 이세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관 속에 누워서 무릎을 펴다니.
0: 세반고리관이 아주 달달하구만.
4: 누가 있어 그분과 대권을 다투겠습니까?

와이파 한국인 238번째 풍월 중 김유신 74번째

0: 김유신이? 김유신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
1: 아, 예. 신라의 별이 될 사람은 오직 알천상대등 뿐이다.
0: 아, 김춘추가 아니라 나 말이지?
1: 예. 김춘추는 족강을 당한 귀족입니다. 성골 신분에서 진골로 뚝! 진골은 진골이 돼. 이제 그러니까 흠집이 있는 진골이다. 그 말이죠.
0: 아, 참, 이 김유신이 경우가 있는 사람이지.
1: 성골 출신이 씨가 말라서 이제는 진골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스크래치는 인물이 말이 됩니까?
0: 말이 안 되지.
1: 예.
0: 그 자니가 보기에는 예. 어떤가? 날 좀 보게.
1: 어, 아, 예.
0: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 그거는 저보다 얘가 저 잠시만. 저한테요. 왕의 관상을 보는 전문 AI가 있거든요.
0: 그런 게 있어.
1: 예. 자. AI. AI 나와라. AI.
2: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왕의 관상만을 보는 나는 특화된 인공지능 내가 전문 왕성능 관상가 AI입니다.
1: 저 왠지 모르게 몸이 덥지만은 일단 직접 물어보십시오.
0: 그렇지. 자, 이보게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 알천상대등 오르신 응?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이 될 상인지 뭐 그 말이야.

0: 지금부터 화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진동여왕의 죽음으로 대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신라 최고의 귀족회의 기구. 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화백회의가 소집된다.
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 화백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당시 상대 등이었던 알천으로,
0: 선왕께서 후손 없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갑작스럽게 붕어하셨기에,
1: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모두 성골 진골 출신의 귀족들이었다.

0: 이 오늘의 화백회의를 통해 다음 대권을 이어갈 신라 제29대 임금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하려고 합니다.
1: 알천 이 양반 왜 이렇게 상기되셨나?
0: 그럼 지금부터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왕이 될 상을 가진 인물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럼 손 들고 추천하시죠.
2: 지가요? 알찬 상다랑을 추천하가랑요?
0: 아무도 저를 뭐.
2: 상다랑은 말이에요. 신라 최고의 관직이거랑요. 이 대왕 자리가 비었으니까 말이에요. 상대등께서 왓뚜빤쥐 대왕이 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라요.
3: 100% 동의합니다.
4: 200% 동의. 300%
0: 아이고 알겠네 알겠네. 그럼 쑥스럽기는 해도 추천이 들어왔으니 이름부터 올리겠습니다. 알천.
5: 그런데 말입니다.
0: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5: 분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의 후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군요. 자, 거수로 투표를 진행하시죠.
0: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군?

0: 화백회의 결과.
1: 이 알촌 만장일치로 신라 대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0: 신라 제29대 왕으로 추대되는 알천.

0: 굵은 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1: 누가? 김유신 장군이?
2: 검은색 레인코트를 입고 뚝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1: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오밤중에. 일단 모셔라.
0: 잠시 후.
3: 비오는 밤늦게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1: 그러게, 비도 오는 밤늦게 무슨 일로?
3: 취임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출생연도가 검색이 되질 않아서요.
1: 그게 내가 태어나던 해에는 우리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출생신고를...
3: 출생연도 미상이란 말씀이군요.
1: 우리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3: 595년 저의 출생연도입니다. 출생지는 설아벌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1: 출생지는 설아벌이에요. 확실합니다.
3: 출생연도가 미상인데 출생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모두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빠 찬스를 각각 29일씩이나 받았어요.
1: 귀족 출신이 아닙니까? 이 설아벌에 귀족 특혜를 받고 안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3: 과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 장군,
3: 이대로 취임식에 임하셨다가는 폐가 망신할까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1: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3: 내일 오전 10시 기자들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1: 기자회견?
3: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1: 이 쫓다 뺏는 나쁜 놈.

0: 다음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1: 나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2: 그러면 저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출생연도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4: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나이는 체력입니다.
2: 그거 얼마 전까지도요,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3: 요즘도 냉수 마찰을 하신다는 말은 거짓입니까?
4: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1: 나이만 먹고 내놓을 만한 공적도 없는 제가 이 귀족들의 주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되죠.
2: 그러면 왕위 반납하시는 겁니까? 예? 아닌가?
4: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아웃이에요.
1: 우리에게는
4: 저 사람도 아웃.
1: 능력이 있고 사람도 인품 아웃. 좋고 저기 아웃. 당나라 벼슬까지 한 꽃중년 김춘추공이 있습니다. 왕위를 김춘추공에게 넘깁니다.
3: 혹시 공갈이나 협박이 있었습니까?
1: 김춘추공만이 신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영웅입니다. 김춘추.
0: 공은 김춘추에게로 넘어가고

0: 그러면 이대로 이 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1: 아닙니다. 아니군요. 겸손의 미덕을 보이셔야죠.
0: 아,
1: 이제 이 나라의 주군이 되십니다.
0: 아, 어쩌라는 겁니까?
1: 마지못해 알천의 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죠.
0: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 예.
0: 아.
1: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조건 3세 번이니 세 번 정도 사양하시는 척 하다가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부름을 받고 떨치고 나가시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 이번엔...
2: 김유신의 주작 컨설팅을 받은 김춘추.
3: 여기 신라의 옥새입니다.
0: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옥새를...
2: 한번
3: 춘추고.
0: 아, 나 이 사람 진짜... 아, 저 보통 사람입니다.
2: 두 번.
3: 아, 이 늙은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고개를 숙여야겠습니까?
0: 그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뭐.
2: 세 번째는?
4: 자, 다들 알아들으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가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5: 어이, 김춘추! 어이, 김춘추! 어이, 김춘추!
2: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벤트를 연출한 뒤 654년 갓 50이 넘은 나이로
0: 나 김춘추는 오랜 시간 준비된 왕으로서
2: 신라 제29대 왕위에 오른다.
6: 조용히 이를 지켜보는 김유신.

0: 줬다 뺏는 건 진짜 나쁜 건데, 이명호.
1: 나는 킹왕짱 킹왕 왕 됐다. 김춘추, 허예은.
2: 왕입니다요.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에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아홉산 숲을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 숲하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담양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최근 들어 기장 아홉산 숲 역시 멋진 대나무 숲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홉산 숲이라는 이름은 해발 361m 높이의 아홉산 기슭에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여름철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기장 아홉산 숲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에 개방한 숲인데요. 400여 년 전 남평 문 씨 일가가 아홉산 기슭에다 조성한 오래된 숲입니다. 이후 사유지 곳곳에다 은행나무, 삼나무, 참나무 등을 심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03년에는 문 씨 가문의 종손에 의해 아홉산숲 생명공동체가 설립되면서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홉산숲에는 대나무숲 말고도 소나무숲, 편백숲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은 대나무숲입니다. 그래서 아홉산숲을 가리켜서 아홉산 대나무숲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홉산숲의 개방된 탐방로 길이는 약 3km인데요. 이 탐방로를 쉬엄쉬엄 걸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나무숲이 산기슭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가파른 구간도 있습니다. 아홉산숲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조성한 꽃길도 없고요. 매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 아홉산숲에서는 새들의 지저귐, 댄잎에 스치는 바람소리, 풀과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 등을 느끼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홉산숲은 영화 군도, 대호, 협녀 칼의 기억, 그리고 드라마 더 킹의 촬영지로도 이용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더 킹의 촬영지가 인증샷 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홉산숲은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 주요 명소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탐방로 입구에는 아홉산숲의 전체적인 지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요. 숲길 곳곳에 탐방 순서를 알려주는 번호가 쓰여진 이정표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입구에서 왼쪽 탐방로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울창한 대나무숲이 나타나고요. 곧이어 그 귀한 금강송 군락지가 나타납니다. 금강송 군락지 앞에는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구토로 이용하던 맹종족 숲이 있고요. 계속해서 탐방로는 편백숲과 삼나무 조림지를 지나 소나무 군락지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아홉산숲 탐방로를 걷다 보면 줄기의 아랫부분이 마치 거북의 등껍질을 닮은 특이한 대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압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변종 대나무는 그 희소성 때문에 합죽선 등을 만드는 죽새공품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홉산숲 탐방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60여 년 전에 지은 한옥인 관미현을 잠시 둘러봐도 좋습니다. 당호인 관미현에는 고사리조차 귀하게 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당호에서 아홉산숲을 건강하게 가꾼 한 집안 어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아홉산숲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0: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1: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조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미니 뇌졸중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뇌졸중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의미와 증상, 또 대처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 담도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증상에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요. 미니라는 의미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졸중의 큰 위험을 막아질 수 있는 미니 뇌졸중에 대한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한 정도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1: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이름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작은, 그러니까 별로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뇌졸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네. 미니라는 말은 주로 짧다는 의미에서 미니란 말이 나와서요. 네. 증상은 심할 수 있지만 잠깐 혹은 짧은 시간 있다가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이고요. 약하다. 이것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0: 뇌졸중 환자들은 쓰러진 후에 돌아보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미니 뇌졸중의 단계를 경험하는 걸까요?
1: 저희가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도 워낙 이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해서 마비가 심하다든지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일들을 충분히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여쭤보고 좀 깊이 있게 면담을 하게 되면 50%까지는 이전에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럼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그렇게 경험하고 의심이 되면 그때 병원에 가도 치료는 필요한가요?
1: 사실 이제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시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미니 뇌졸중이 맞느냐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그때야말로 치료의 적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정상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때 미니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할 전조 증상임을 확인을 받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고 일주일 혹은 이제 2주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에 특히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찌 보면 조금 장기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 뇌졸중이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판단은 꼭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0: 이미 증상은 지나가서 없어졌는데도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증상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 검진을 했을 때라든지 객관적인 소견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적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이제
1: 그런
0: 그렇겠네요.
1: 점에서 이게 진짜 미니 뇌졸중이 맞았냐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저도 연구를 진행했었고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흔적이 남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게 발생했을 법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니 뇌졸중으로 증상은 좋아졌지만 저희가 확상 강조 영상이라고 좀 특별한 MRI 찍으면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게 미니 뇌졸중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은 흔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흔적이 없더라도 관련된 혈관이 굉장히 좁다든지 뭐 혈관벽의 동맥경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가 제가 보통 때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콜레스테롤에 의한 나쁜 물질들이 혈관벽에 많이 침착이 되어 있던지 이러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길지 않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의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나요?
1: 어떤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사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완전히 정상화되기 때문에

0: 병원에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가능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실 테니까 네. 증상이 좋아졌을 때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주변에서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 한쪽으로 특히 팔다리 마비가 한쪽으로 나타났다 하면 그건 한 번이라도 꼭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동일한 증상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혈관 상태가 이제 막 진짜 안 좋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정말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아홉 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시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라면요. 구체적으로 얼굴과 팔다리 마비는 어떤 형태인 건가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예를 들어 팔다리 마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주 심한 경우는 미니 뇌졸중이라도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설 수도 없고 어떤 건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근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뭔가 어눌하다. 힘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힘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가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중력에 이렇게 저항해서 팔을 올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팔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걸 하는 상태에서 팔이 떨어진다. 중력적으로 유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나쁜 증상이고요.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양쪽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중력을 대항해서 버티지 못하고 한쪽 다리만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팔다리 마비이고요. 얼굴 마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한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완전히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확연하게 비대칭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얼굴 마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또 언어 발음 장애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이는 건가요?
0: 네, 사실 뭐 약간씩 발음이 평소에 이제 안 좋거나 뭐 혹은 이제 치아나 구강 문제로 발음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미니 뇌졸중,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에 발음 언어 장애는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샌다, 뭐 어눌하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언어 발음 장애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두 개는 사실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학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구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다 안 좋은 증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온다든지 말은 나오는데 발음이 좀 이렇게 새면서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지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들었을 때 발음이 왜 그래요?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더더군다나 확실히 이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저희 병원에 꼭 방문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1: 갑자기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몇 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의 아주 광범위한 정의는 24시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나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1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거의 없어지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1시간 넘어가기 전에 보통 없어지기 때문에 실은 이제 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좀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수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길어도 10분까지. 그래서 수분에서 10분 정도가 많은데

0: 분 단위가 되게 짧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실은 몇 분을 생각해 보시면 꽤 긴 시간입니다.
1: 그렇네요.
0: 팔 단위나 마비가 전혀 못 네. 움직이는 상태, 뭐 전혀나 실제로 중력에 저항을 못하거나 어떻게 어눌한 상태가 한 분 단위 10분 정도 된다면 꽤 긴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나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수초라든지 네. 아. 이제 수십 초 이런 네. 것들은 정말 있었나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 단위가 넘어가면 확실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이고요. 수초 수분이라 수초 수십 초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증상들은 꼭 병원으로 방문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경험하고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일반적인 뇌졸중의 치료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0: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의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 사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미니 뇌졸중으로 오셔가지고 검사하는 와중에 뇌졸중이 발생해버려가지고요. 그 과정에 다시 또 혈전 용액제도 투여하고 뭐 혈전 제거술이나 시술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좀 다르게 하진 사실 않거든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또 있어서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평가라든지 치료가 뇌경색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아주 고강도의 약을 정맥으로 투여한다든지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은 시술을 직접적으로 바로 응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과를 하고 뭐 경구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셨다가 응급실이나 뭐 외래 뭐 클리닉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어떤 약물이 쓰이는 건가요?
0: 사실은 이제 뇌졸중에 쓰이는 약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니면 또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은 미니 뇌졸중에서는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제들은 이제 부작용 위험이 있거든요. 뚫다가 고강도 약을 쓰다가 반대로 뇌출혈 같은 게 발생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조금 이제 증상이 다시 그 응급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쓰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 그리고 고지혈증 약물 필요하다면 이제 당뇨병 있다면 당뇨병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미리 뇌졸중 상태에서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뇌졸중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1: 그런데요,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은 치매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이 반복될수록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0: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맞습니다.
1: 아하.
0: 예, 이제 미니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미니 뇌졸중 증상 중에서 뭐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모두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미니 뇌졸중이 명확하다면 뭐 관련된 흔적이 남는다든지 혹은 관련된 혈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사실 뇌에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하지만 뇌세포에 분명히 허혈성 뭐 손상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검사를 하는 게 어떤 범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을 아는 거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손상을 받았는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니 뇌졸중이 반복이 되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인데요. 또 계절적으로 여름에 특히 미니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0: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증상이 나왔다가 다행히 동맥에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좁아졌던 부분에 또 자연히 뚫리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환절기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혈관이 급하게 틀어 막혀서 안 열린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뇌출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위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증상이 좋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터져버렸거나 이미 큰혈관이 막혀버리면서 다시 뚫릴 수 없는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이

0: 전체 내적된 위를 비율은 확실히 여름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특히 내혈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흔히 뇌졸중은 겨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탈수 때문이라도 여름에도 위험은 마찬가지고 계절과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0: 사실 계절마다 특이한 위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겨울 같은 경우는 혈압이 좀 이렇게 외부 피부에는 혈압대 좀 수축되고 이러면서 혈관이 좀 수축되고 이러면서 혈압이 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다 생각하고 있고 여름에는 또 탈수 안되고 또 환절기에는 그 온도 외부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씩 이제 위험 인자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계절에 맞춰서 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탈수를 주의한다든지 뭐 겨울이나 한절기에는 온도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추운 환경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절에 맞춰서 또 예방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1: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도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위험 신호로 지적이 되는 증상들에 있어서 다른 질환의 증상과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뇌혈관 손상보다는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뭐 마비가 온다든지, 뭐 혹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려 보인다든지, 뭐 깨져 보인 이런 이제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미리 뇌졸중처럼 오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련, 뭐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뇌 이상 신호가 나오면서 미리 뇌졸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요즘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편두통이나 뇌전증 같은 경우의 전조 증상들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뇌전증과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급격히 악화되는 뇌졸중 뇌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그런 미리 뇌졸중이었는데 다른 질환을 간과하고 있다가 심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미니 뇌졸중의 치료로 약물 치료도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0: 네, 사실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미니 뇌졸중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미니 뇌졸중도 때에 따라서는 흔적이 이번에 느꼈던 것 말고도 증상이 없이 뇌에 이제 손상 흔적이 여러 차례 남아있는 경우와 함께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물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전처치도 충분히 하고 혈관벽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뇌혈관 우회술이라 그래서 뇌혈관을 이제 외부의 뇌혈관을 안쪽 뇌혈관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합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서 미리 뇌졸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1: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조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동맥경화증의 위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또 심장질환도 뇌혈관 질환하고 특히 이런 미리 뇌졸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전에 뭐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이 안 좋았다, 협심증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아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만큼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고요. 또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할 게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있는데 좀 기억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심장 박동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것 자체도 위험 인자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특히 심장에 있는 방이라는 부분에서 맥박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으로 뛰는 그런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은 아주 주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지날 수 있지만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0: 한 미니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황달과 소변색의 변화, 그리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담도암의 위험과 진단,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이름이 많던데요. 담도, 담관, 담도암, 담관암 같은 의미인가요?
1: 네. 그 담도와 담관은 보통 같은 의미이고요. 네. 보통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십이장으로 담도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보통 담도는 담즙이 십이장으로 배출되는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의미하고 네. 담관은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담도가 담관보다는 상위 개념인데 현재는 뭐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담도와 담관은 담즙이 네. 이동하는 통로로 보면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0: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요?
1: 네, 담즙은 간세포에서 하루에 한 500에서 600ml 정도 생성이 돼서 네. 간 내에 있는 담도를 통해서 담낭으로 이동돼서 담낭에서 보관되고 농축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담낭이 수축되면서 농축된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담즙의 주성분은 뭐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이고 네. 이외에 수명이 다한 적혈구의 대사산물로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 그리고 단백질, 전해질, 또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과 그 대사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담즙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 소화를 돕고 또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밖에 간에서 해독된 물질이라든지 빌리루빈 등의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 담도암은 담즙이 이동하는 길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담도암은 담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전부 다 얘기해서 이제 담도암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요? 복잡하던데요.
1: 네. 담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장으로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네. 간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이제 오른쪽 간과 왼쪽 간으로 구분하는데 네. 오른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뭐 간은 담도를 통해서 오른쪽 간 안에 있는 우측 간내 담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네. 왼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왼쪽 간 안에 있는 좌측 간내 담도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간 밖에서 서로 합쳐지는데 이렇게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합쳐지는 부위를 보통 간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간 밖으로 나온 길이가 한 3, 4cm 정도 되는 그런 담도를 저희가 총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총간관은 또 담낭에서 저장된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담낭관과 합쳐져서 십이장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를 총담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총담관의 길이는 한 7에서 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간 안에 있는 담도는 간내담도라고 하고 간내담도가 이렇게 두 개 좌우가 합쳐지는 부위를 간문부라고 하고 그리고 총간관, 총담관 등과 같이 간 밖에 나와 있는 담도를 간외 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내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간내담도암, 간문부에서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문부암, 간외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간외담도암이라고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간내담도암, 간문부암, 간외담도암 어느 곳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1: 네, 담도암은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간의 담도암이 한 40%, 그리고 간내 담도암이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제 간내랑 간외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담도암의 원인이랄까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1: 네, 그렇죠.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암의 위험 인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담도암의 원인 중에 현재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담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담관 벽이 굳어지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말이 좀 어렵죠.
0: 네.
1: 이런 게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선천성 담도 이상으로 발생하는 담관 낭종이 가장 대표적인 담도암의 원인입니다.
0: 네.
1: 이외에 우리가 옛날에는 민물 생선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감염되는 기생충인 간흡충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만성 시형 간염, 간경화 그리고 담도에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 담도 담석이 담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일 때에는 담낭암과 담도암 발생 위험이 정상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 양과 흡연 기간에 비례해서 담도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위험 요인도 아주 다양하네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면서요?
1: 네, 보통 그렇습니다. 담도암의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랑 침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에는 뭐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진행돼서 그 암으로 인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황달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황달은 보통 배가 아프거나 그런 복통이 없이 그냥 황달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황달이 발생하면은 보통 소변색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이 소변색이 진해지는 원인이 황달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소변색이 진해지고 또 이 빌리루빈이 피부에 이렇게 침착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많이 가려움,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열이 난다거나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보통 아까 복통 말씀드렸는데 담도암에 의한 복통은 담석일 때는 굉장히 심한 복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담도암은 그렇게 심한 복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아픈 그런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담도암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경우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담석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그 담석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담낭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담낭 담석이라고 하고요.
0: 네.
1: 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담도 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담낭 담석은 담낭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담도암이랑 담낭 담석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도에 생긴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담관염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담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담도담석은 담도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0: 담도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가요?
1: 예,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은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렇다면 초기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혈액검사 결과에서 의심되는 건가요?
1: 예, 보통 초기에는 별로 증상도 없고 뭐 간 수치나 그런 것도 괜찮아서 발견되기 어려운데 근데 혈액검사를 했는데 황달을 의미하는 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담도 폐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염 분해 효소라는 그런 물질이랑 보통 감마 GTP라고 하는데요. 감마 글루타밀 전달 효소가 간기능 검사에서 많이 상승되어 있고 요새 건강검진 하시면 이제 종양 표지자 같은 것도 많이 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종양 표지자 중에서 CA19-9라는 게 있는데 이 CA19-9가 상승되어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액검사만으로는 담도암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0: 또 담도암의 발생 위치도 다양해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흔히 황달을 좀 떠올리긴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황달이라는 원인이 되는 게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고 이 황달이 대표적인 담도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0: 종양이 담도를 막으면 황달이 생기는 거군요. 소변색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이걸 아시려면 뭐 좀 황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보통 우리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적혈구 수명은 보통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이제 비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되는 대사 과정 중에서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돼서 헤모글로빈에서 나오는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빌리루빈은 물에 녹지 않아서 이게 배출이 되려면 담즙에 잘 녹아서 수용성으로 변한 다음에 담도를 통해서 12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을 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리루빈이 간세포로 이동하게 돼서 간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빌리루빈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용성 빌리루빈은 간세포에서 간 내 담도를 통해서 배출되고 결국 간의 담도를 통해서 이게 12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소장이랑 대장으로 나와서 결국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변색이 건강하면 노랗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변에선 빌리루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변색이 좀 노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도가 막혀서 이 빌리루빈이 장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뭐 체내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소변에서 나오는 양이 많아져서 소변색도 굉장히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보통 황달이 있는 경우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몸이 좀 가렵거나 소변색이 좀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혹시 황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0: 황달이나 소변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황달이거든요. 그 암에 의해서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면 황달이 발생하고 그 황달로 인해서 소변색이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도가 너무 오랜 기간 막히게 되면은 아까 대변색이 노란 게 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되지가 않으니까 대변이 이제 회색으로 변하는 회색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양이 커지게 되면 뭐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 복통, 체중 감소,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로 담도암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소화장애로 생각해서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담도암은 뭐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그냥 특별한 추가 검사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병이 이제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0: 이미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네, 보통 담도암은 이렇게 진단된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정도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0: 70, 80% 정도가 수술이 어렵다면 그래서 담도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지적이 되는 걸까요?
1: 예, 보통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진행된 담도암인 경우에 생존 기간은 평균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0: 담도암의 단계랄까요? 병기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1: 예, 뭐 다른 암과 같이 암의 크기라든지 암이 어느 정도 침범을 했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어느 정도 갔는지 그리고 주요 뭐 혈관이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보통 1기에서 4기로 구분을 하지만요. 담도암은 복잡한 담도 구조랑 주변에 분포된 중요한 장기, 혈관으로 인해서 단순히 병기보다는 이게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다행인 걸까요?
1: 아,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수술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간의 담도암 중에서 담도가 12장으로 배출되는 부위에 비교적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담도암인 경우에는 아까 간 문부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50% 정도. 그 간 문부에서 발생한 담도암에 비교해서 수술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0: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나요?
1: 네. 수술 후에 완전히 절제가 되지 않았거나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담도암일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표적 치료를 하거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뭐 수술 쪽으로 해서 완전히 절제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수술 후 재발을 낮출 목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직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 담도암으로 진단된 분들은요, 아무래도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기겠어요.
1: 예, 초기에는 간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또는 간을 침범하게 되면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검사가 이상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면 AST, ALT라는 간 기능 수치를 보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뭐 빌리루빈, 황달을 만드는 빌리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담도가 막힌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알칼리성 인산염 분해 효소라든지 감마 GTP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0: 복부 초음

0: 초음파부터 뭐 진행되는 검사도 많은 거죠.
1: 그렇죠. 복부 초음파 현재 많이 하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뭐 검사에 따른 그 통증이 없고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없어서 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초음파로만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뭐 간에 덩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뭐 복부 CT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담도암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랄까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별개로 선택해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1: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까지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뭐 검사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담도암의 위험 요소가 이제 아까 담도 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증상이 없어도 담도 담석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만성 C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또는 간경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담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일반 건강검진과 별개로 뭐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검사는 없는데 근데 나는 반드시 꼭 하나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뭐 MRI 검사가 다른 검사보다는 조금 유용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증상이나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굳이 뭐 MRI나 뭐 복부 CT 같은 그런 검사를 할 필요는 증상도 없으면은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0: 담도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그런 병이라든지 간 내 담석 그리고 만성 B형 C형 간염 간 경화, 간 흡축증 등이 간 담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혹시 나쁜 게 생기지 않았나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흡연도 담도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담도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밤늦게 다니기가 아주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길 조심하고 가능하면 후미진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후미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을 뜻하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미라는 말을 뒤후자에 꼬리 밑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미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후미란 말이 원래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해서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가는 곳이 매우 깊은 것을 가리켜 후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골짜기라든지 그는 오른쪽 후미진 바위 벼랑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던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는 후미진 곳이 많아 정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 후미진 곳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회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